을 더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의 병은 여름에 치료하라. 동빙 샷스. 겨울의 병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효과를 잘 본다. 그러면 겨울의 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목화토금수가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인데 여기에서 목이라는 것은 간을 말합니다. 간, 나무라 이 말입니다. 봄입니다. 봄이 돌아오면은 우리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이를 때를 말해서 우리 간이 치료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 여름 하면은 우리 심장을 말하는데 심장은 화에 속합니다. 불입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에는 심장병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률이 센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그 다음 목화 토. 토라는 거는 비위를 말합니다. 비위의 비위는 사계절인데 어떻게 오장하고 맞먹는가 하는 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로 여름하고 가을 넘어가는 긴 여름을 말합니다. 장샤. 이때는 비위가 나쁜 사람들, 특히 습한 사람들이 습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비장이가 제일 먼저 망가지고 병이 걸리고 치료가 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토죠. 이 토라는 게 우리 비위지 않습니까? 금은 가을, 우리 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 토금수, 수가 바로 신장을 말합니다. 겨울에 우리 이 공파지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변이 잦다, 고가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겨울에 와서 더 병이 심해지고 또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 그러니까 고가병을 위주로 해서 소변이 잦다, 전입선염 있다, 방광염 있다, 이 비뇨기 계통에 염증이 있는 분들, 총적으로 중의학적으로 말하면 선시 공파지화한 사람들이 여름에 치료하면 훨씬 효과를 잘 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건뇌 보신환도 건강한 뇌를 주는 동시에 보신, 신장을 보호해주고 신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신장에 생긴 모든 신염을 비롯해서 이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름에 쓴다 할 때 효과를 겨울에 쓸 때보다 훨씬 더 잘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2: 저 집에 아저씨도 간도 안 좋고 좀 콩팥이도 병원으로 보니까 많이 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전수사이나 고혈압이 좀 있고 해서 머리도 많이 무겁고 가끔씩 아프다 하면 이러면서 정신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의 보시안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지금 뭔가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거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기 많이 피곤하다 한다.
1: 네.
2: 그리고 뭐
0: 네.
2: 예, 어떨 때도 배에도 가스도 타고 구역질도 나고 이런다면서 네. 많이 힘들고 합대다. 그리고 네. 늘상에 뒤에서 소리도 나고 이랬대다. 근데 그게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네. 먹는 것부터는. 네. 한 6달 먹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
2: 그래 뒤에서 소리 나면서 자기 못하던 게 요즘에 그 소리 덜 난다고 잠을 잘 잔다.

0: 얼마나 가면 돌 뚫린다 하던게 돌 뚫리던거 지금 그 같은 뻥 뚫려서 귀 잘 들린다고 이랬대다.
1: 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가 맸다는 사람들이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0: 네. 영초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변도에 뭐랄까 영 많이 사갔댔습니다. 낮에는 좀 같이 안 돼서 내기는 정말 여러 번 쉴 새 없이 다녔댔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하루 전에 무슨 기권에 두 번에 뭐 한 번 가고 이런 뭐 그리고 고지도 아프고 근육통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랬대도 사주 매나면 아프다면 이랬던 게 지금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아래 무릎 아래 떨려서 맥이 없다면 이랬던 게 요새 이제 맥이 난다면 잘 긁고 다닙니다.
1: 네.
0: 그래서 혈압이 지금 요새는 완전히 잘 되고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약 먹으니까 좀 더 좋아진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오늘도 약 떨구지 않고 또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시죠.
0: 네.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 네.
1: 네.
0: 감사합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땀이 나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다 땀으로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땀이라는 게 약이 먹자마자 피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이 흡수돼서 수분이 되고 대사를 걸쳐서 물이 돼서 피부로 나가죠. 예? 때문에
2: 땀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건의보 휴한스는 환자입니다. 저니가 네. 머리가 흐릿해보나 아무래도 동네 갱화 심한 것 같아요. 그래 뭐 머리가 흐릿해보나고 이 맑은 날씨가 터지 머리 아프다 하면 이 막 터질 지겠고요. 그리고 혈압도 소리 받아야 되고요. 맥이 없고 매난이 입안이 쓰겁고 손발이 사고합니다. 네. 그래서 예, 아이 누버고 첨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조탕약은 다 먹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누버 후보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꺼내보시고한 어전 반년 썼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지금 예, 머리가 흐릿해보나던 게 맑아지고 머리가 아파서 그 받아지는 것처럼 아프던 게 그게 맑아지고 예, 아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혈압조절이 아이디에서 그저 반잠 자지 못하던 게 그것도 어전 소실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지금 따뜻해야 오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가발 신고 또 신고 해도 그래도 차가 봐서 예, 그냥 등산 보고 발에다 감고 잤습니다. 그래도 차이 따뜻해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할 때 참석해서 좀 장기적을 쓰자 그럼.
1: 한 사람들은 지금 약을 쓰면 그게 싹 해결됩니다. 예? 몸에 한기를 몰아내는 게 몸의 양기입니다. 이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들 꼭 쓰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이 시점에서 중약을 쓰든 침을 맞든 그 다음에 뜸을 뜨든 아주 효과를 잘 보는 시기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름에 와서 또 바쁩니다. 겨울이만 바쁜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사실 양기가 제일 높은 고조에 도달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 양기가 다 거칠로 빠지다 보니까 도로 속은 냉합니다. 차다 말입니다.
2: 땀뿐 링기랍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4: 건네본 세안은 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약이 이게 무슨 약을 쓰나 이 잠을 자지 못한 게 주약의 영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네본 세안은 석 달 쓰니까 예, 잠은 너무 잘 자 됐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수면질이 어전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날마다 잠을 영 잘 잔다.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고 그렇게 어림지름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이 약을 예, 먹어보면 몸이 편안하고 다리 가볍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소변 차 쓰는 것도 밤이 들랑날랑 하던 게 어제는 기본상 한 번만 일어나가 아주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그래 내 동생이 지금 내 이거 쓰고 좋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약 쓰나 아이 되는데 이 건의보시아는 지금 한 달 쓰는데 좀

0: 혹 안 한 게 알린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내 동생도 배달받고 같이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 드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때 네. 있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끝내보시만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을 보신하는데 특히 기와 혈이 부족해서 특히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이렇게 허리도 차고 아랫배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이런 분들 이게 다 양기 부족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예, 제가 근데 보신 약을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이 약을 먹으니까, 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3: 저는 혈압이 높다는 약간은, 자꾸 오지럼증이 나고, 정력도 없고, 그래도 내 잠은 못 잤습니다.
1: 네.
3: 좀 심장이 자꾸 떨리고, 뒤에서도 네. 자꾸 소리 나고, 이러면서, 눈고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이 잦아가지고서, 너무 밤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이 소변이 잦은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그렇죠. 밤,
3: 예. 네. 그러니까 밤 잘 자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난 막 좀 지났나 말입니다.
1: 네.
3: 자꾸 혈압이 엄청 잘 되지. 자꾸 지금은 얘 참 영 잘 잡니다.
1: 네.
3: 약을 먹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게 큰 제약상에서 만든 약이다 그런지 확실히 효과가 영 좋고 바르고
1: 예.
3: 너무 좋단 말인다.
1: 예.
3: 좀 효과가 좋을 때 좀 약을 좀 오늘 배달받자고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우대할 때 있습니다. 배달받으십시오. 예.
3: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우리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 여성들은 갱년기가 빨리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생리가 항상 적습니다. 조금 그저 왔다 갔다 한 2, 3일 보이다가는 없어지고 이 생리량이 적은가 동시에 갱년기가 빨리 시작됩니다.
2: 네.
1: 이런 분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4: 근데 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저는.
1: 네.
4: 내가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소변 지금 시원하게 보고 예. 밤 소변 잦아서 이런 한 대여섯 번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번 뜨거운데 그렇게 보고 혈압이 나쁜 머리 아파한테 머리 아픈 게 좀 낫고 예. 기온액이 안 좋은 기온액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변비가 있어서 변비가 있으면 변비도 없어지고 예. 소위 나부터 콩팥이라 안 좋아 위에서 딱 소리 났단 말입니다. 그 소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1: 그 소리 나던 게 없어집니다.
4: 예. 예. 이번에 활동 하나는 열광 쌓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이렇게 방송했기 때문에, 예. 또, 후메큐십도 한 병 더 드립니다. 예.
4: 네.
1: 예. 의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이런 콩팥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장기적으로 두둔다 할 때 특히 여성분이라 할 때는 자궁에 와서 이 자궁 줄로단 게 생깁니다. 자궁 경부암도 생기고 이 단초 낭종도 생기고 이게 다 차서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남성분이라 할 때는 성욕감 퇴증부터 생기면서 그 이 전립선 비대가 남보다 좀 심하게 생기죠.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우리 뭡니까 우리 집에서 뭡니까 그 오빠하고 내 두 분 벌써 이 건의보시안 우리 오빠는 이제 한 달 받았어. 난 이제 한 달 다 세져서 이제 건의보시안이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고 그 우리 오빠는 그 젤레센이 소변 밤에 한 네 번 넣었습니다. 그날 다섯 번.
1: 네.
5: 오전에 두 달 걸쑥을 나갈까나 아이 소변이 어째 글쎄 그렇게 두 번 씹어고 또 한 번 씹어던 게 어전이 완전히 정상이란다 이제 이야기.
1: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5: 예.
1: 홍삼용균이 약... 들어가면 전립선 비대 쉽게 해결됩니다.
5: 예 약은 이야기 우러빠겠다. 전립선 약은 그렇게 많이 썼지만은 이야기
1: 소용없습니다. 그게 다 남성분들 콩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5: 그래서 소변 잤습니까?
1: 예예 그래서 소변 잤습니다. 그리고 소변으로도 조금 보고 시원하게 먹고
5: 이야기가 양기

0: 비싸게 보충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소변.
1: 그냥 백형 잡아주면서 양기를 보충하죠. 이게, 아. 예, 예.
0: 그래.
1: 그, 어,
0: 그래. 그
1: 약을 하는 약도 같이 들어가요.
0: 그니까, 이 약이, 그니까, 공장이 좋으니까, 나에 벌써 이게, 뭐, 다르다니, 우리가
1: 개들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0: 어, 그니까, 예. 대단히 좋은 단위입니다.
1: 예.
0: 그, 회사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가 하면, 이 경력이 좋아서, 머리 이렇게 좀 빠질때는데 그게 좀 낫고, 예, 컴팔 좀 허리 아팠습니다. 나 소변 자주 했는데, 예. 허리 좀 아프지. 굉장히 허리 아프지. 예. 중이 컴파지 문제랍죠. 그래 어쩌니건
1: 맞습니다. 컴파지 나쁘면 머리 많이 빠지고 허리 아프고 골가병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0: 그렇습니다. 딱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 여기 내게 예. 맞겠다 생각해. 한 이제 한 달 풀소인데 좀 예, 머리끼리 빠질 때가 그러니까 컴파지 되게 담지 되겠구만.
1: 이 약이 아주 농축경약입니다. 그래서 녹두알 같은 거이 녹두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알로 해서 15개 만든 약입니다.
0: 해보니까 다 15알씩 딱 있을 때다. 그래
1: 예, 예. 그 예, 약이
0: 먹으니까 먹기도 용도 그게 알이 작으니까 넘어가기도 용 먹이 불편해서 넘어가기 용 좋다 마음에 그 우대 활동에 난 주말에 쌓는데 울어봐서 싸겠다 또 우대 활동
1: 예. 예, 특히 고마워. 남성분들 잡수면 더 빨리 알깁니다, 이 약.
0: 어, 용도참다. 예, 이렇게 좀 예. 수업 받다 물어봐도 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가장 먼저 백진숙 작사 최동력 작곡이 생활아 웃어다오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웃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생활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을 담은 곡을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고향 향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마당의 흙냄새, 꽃냄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의 구수한 향기. 이 노래는 그런 향기를 섬세한 가락으로 그려냅니다. 최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네 인생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우리 모든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선술 작사 황영화 작곡의 고향은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지도의 한 점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림 한 장일까요? 이 노래는 오랜 질문에 그 답을 끝냅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배소연 작사 엉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육과 정을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는 터전, 그것이 푸근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춘산 작사 전원범 작곡의 내 고향의 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연변하면 가장 떠오르는 정겨운 풍경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힘차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조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삼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삼효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새로 승급한 황진수한 타이 혈배강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8세트라는 게 약과를 따지게 되면 16과 가게 됩니다. 12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엔 8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10세트부터는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15세트에는 15세트를 더 드리면서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10과를 공장 측에서 더 드리는 동시에 우리 환자분들이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난 이런 현상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침구려법 12번 따라갑니다.
0: 네.
1: 예, 지금 삼복철이기 때문에 황제내경에서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구는 자주 하면 아이디입니다. 예, 기 빠지죠.
0: 네, 그래서 그렇죠.
1: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지의 사람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못하게 되면 예, 오히려 구분기를 많이 걸게 되고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정확한 진단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황진수한타의 혈배강 새로 승급한 약인데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에 그 약 처방을 본다 할 때 약재가 모두 4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거기 안에 네 가지 약 처방이 다 수록됐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따지는 것은 뭔가 기혈 보충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혈부족이다, 기혈부족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단 먼저 기혈부족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방, 몽땅 경전방에서 나온 겁니다. 찡된방이란 거는 더 개변할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황금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몇천 년 동안 전해오면서 이 경전방을 쓰니까나 예, 기혈이 부족한 게 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팔진탕이란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진탕 8가지 약재죠. 예. 四君子汤, 사군자탕하고 四物汤, 사물탕이 예,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그래서 사군자탕이라는 거는 주약이 기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이런 약재로 구성됐습니다. 사물탕이라는 건 四物汤, 이거는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합해서 빠진탕이랍니다. 그래서 기혈 보충이 일단 따라간다 할 때 오장육부의 기혈이가 충족하게 보내준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사람이 건강 상태를 찾아올 수 있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약을 쓰게 되면 45가지 약재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상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질병의 치료는 이거 가지고 다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심장이 나쁜 사람들 여기에 생맥음이라는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마인 이것은 네. 당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 손사묘가 쓴 이런 천금방에서 유래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우선 3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런 맥동 오미자 이 두 가지 약재가 심류를 조절해 줍니다. 우리 지금 중풍이랑 걸렸거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심줄이 항상 고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가서 신덴토랑 하게 되면 항상 또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심리혈관 질병 환자분들은 일단 먼저 심장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줄이 고르지 못하고 항상 진액이 모자라는 분들이 목이랑 자꾸 말라들고 혀가 마르다 못해서 다 갈라 터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줘야 되죠. 여기면 맥동 온

0: 감미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혈압을 조절해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지금 혈압약 제가 자꾸 말하죠. 이때까지 혈압을 공제는 잘했는데 생뚱같이 여러가지 질병이 막 없던 데로부터 막 나타난다. 기질은 혈압약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서약의 부작용은 재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약의 독소는 간에서 잠복하는 것이 25년 동안 잠복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중약의 독소는 24시간간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중약은 몽땅 천연약재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닙니다. 서약은 순 이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간에 엄청 손상을 많이 줍니다. 혈압약 포함해서 혈당약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서약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여기 매 그 설명서를 본다 할 때 여기 매 그 공농 주치 보게 되면 주약의 중풍 탄환 제일 먼저 썼습니다. 풍탄주로 인치다. 그러니까 풍탄주로로 인해서 바람하고 가래 이런 것들이 경락을 막아놔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김의 대표적인 처방은 반샤 테마와르라는 겁니다. 반샤 테마와르는 주약이 뭐 팔다리가 자꾸 마모기 오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갔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여김의 전문 쓰이는 이런 처방이 속하는 게죠. 이 처방이 들어가 있다고 뜻입니다. 그 공농주치의 반신불수 입과 눈이 빗으로 올라갔다. 언어장애가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골과병 이걸 치료한다고 썼습니다. 진구, 덩통이. 그래서 여기 골과병을 본다 할 때는 어떤 약재들을 들어갔는가 보게 되면 칠성하고 삼칠 전시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전갈. 이것은 관절을 암시게 붓기는데 붓긴 걸 내리운데 엄청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숙지는 간선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다리가 나로운해 나는 이런 현상이 좋고 텐마하고 TS보일링센 이 두 가지 약재가 결합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쐰통이 오거나 풍수성 관절이 있거나 진통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람하고 습기를 몰아낸 작용이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나거나 허리다리 아파나거나 여김에 좋고 그리고 짱찬하고 진자오란 약재 들어가서 이 관절이 붓기거나 풍습관절 통이람 있는 분들한테 엄청 좋고 그리고 두중 부구질하고 구수이부 우슬 네 가지 약재가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근골을 든든하게 해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이즈는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꾸이즈는 이 중약 처방에 들어갈 때 모든 이런 혈액순환을 잘 될 수 있게끔 동맥의 혈전을 녹일 수 있게끔 도와준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습 골병 약을 따로 쓸 필요 없이 우리 이 황진수한테 써주게 되면 심뇌혈관 이런 방면의 질병을 치료한 동시에 풍습골병도 같이 치료해 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2: 이 해바강수는 환자입니다. 어제는 저는 이 석 달 반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마대고 그리고 그런 발을 걸지도 못하고 밥이 입에 들어갔는지 어딜 들어가는지 땅에 다 떨어지는지 이랬습니다. 충격이지 흘리고 그래서 이게 황진타이 들어가 그런지 효과도 또 빠릅니다. 그리고 머리가 허리 터무나던 게 맑아지고 혈압 조절이 아이 되던 게 맑아지고 하거나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네,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2: 그 빙산 가서 무슨 가지려고 몇 번 갔다가도 그냥 못 가죠. 어떨 때는 맨밥만 그저 버슬버슬 먹었는데 그런 게 기억력이 돌아와서 열쇠를 얼음에 둔 거 알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알고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건진거를 한 대 같이 쓸까. 혈당 조절이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리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군이 불어난다. 어제 한 대끔 불어난 것 같습니다.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하게 하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맥이 나고 그런 운동 못하던 게 운동 하루에 5,000번씩 한다.
3: 네. 어,

0: 세상에 예. 얻은 것 같아 한 가지 그 뭔가
1: 그렇죠.
0: 그래서 예. 좋은 김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전 아, 약 알선해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네.
2: 그래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황진산태.
1: 네.
3: 네.
1: 네.
3: 네, 저는 예, 저기 그런 항상 머리가 아, 저기 둔한 게 이게
1: 그렇다고 하고요.
3: 네, 그러니까 그 저기 그런 90만원 넣어가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1: 네.
3: 그리고 아마에는 중포 맞아가지고 그래. 항상 자기가 화장실도 제때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1: 네.
3: 나는 그 시주하느라고 돌아봐 봤습니다.
1: 네.
3: 근데 지금은 그 이 황진산태를 먹으면서 저기 그런 병력이 돌아와서 어디 뭐 머리가 그것이 더분하더니 정신이 나고요.
1: 네.
3: 그냥 90만원 먹지 않아도 되고요.
1: 네.
3: 아바에는 또 자기들을 대서 출입도 합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여기는 90만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궁, 그 다음에 빙편,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단 네. 337, 예.
2: 네.
3: 그러니까 예. 우리 둘이 다 이 약을 싸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3: 이 약에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1: 네.
3: 이 약을 우리 둘이 같이 전 큰 활동에 참가해서 많이 따겠습니다.
1: 이번에 제일 큰 활동이 15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우리 혈배강 열곽 공장 측에서 또 더 전송해 드립니다. 예, 친구도 또 12번 해드리고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 말아 예, 예. 합니다.
1: 네, 예. 네.
3: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1: 네, 말씀
4: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네.
4: 예. 저는 황진산 타이가 금방 도착해서 지금 이전에 쓰다 말았는데 확실히 여기서 효과를 많이 봤는데 아쉬웠댔습니다.
1: 네. 예.
4: 근데 이번에 좀 황진산 타이 혈배강 쓰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1: 아.
4: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1: 네.
4: 제가 중풍 두 번 맞았는데 머리 항상 어지럽고 메스껍고
1: 네.
4: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물 먹어도 깨끼고 정말 바빴습니다.
1: 네.
4: 말을 항상 얼버무리고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가서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오렴 풋 하고 그리고 변비하고요 실금이 있어가지고 그래 어디 가나 안심할 수 없고 항상 기저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1: 네. 네.
4: 그래서 정신이 눈도 안개 낀 것처럼 오렴 풋 하게 보이고 예.
1: 네.
4: 사람 똑똑하게 안 보고 좀 눈이 그러니까 나 정신이 언제나 맑아본 적이 없습니다.
1: 네. 네.
4: 네. 어디 가나에 하품만 닦고 나가고 결국 머리에 산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1: 네.
4: 그리고 자불기만 하고 왜 이렇게 정신없는지 이렇게 가운데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집 아바에도 파킨슨 병이 또 진단받았습니다.
1: 네.
4: 네. 그래서 걸음걸이가 항상 넘어지듯 불편해하고 정발걸음질하고 화장실 출입 제대로 못하고 해.
1: 네.
4: 밥숟가락하고 자꾸만 제대로 지지 못하고 떨면서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두 분 다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나 늙고 막 살림은 엉망이 됐습니다.
1: 네.
4: 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귀가 솔깃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혈배강 황진산 타이로 건신고도 함께 같이 쓰면서
1: 네.
4: 이렇게 쓰게 되니까 나 침구를 또 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예.
4: 그래서 침구를 하니까 나 오지럼증도 안 나고
1: 네.
4: 음식도 넘길 때 살에 안 걸립니다.
1: 예.
4: 예, 눈도 맑아지고 잠도 제 시간에 딱딱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네.
4: 예, 우리 영감도 손을 덜 떨고 네.

0: 그런 거리도 많이 좋아져서 화장실 출입을 100일씩 그래도 갈 수 있었습니다.
1: 예, 변화 효과로 맞지.
0: 이게 얼마나 성적인가. 그리고 말이 정말 이렇게 두 분 다 환자니까나 얼마나 자식들이 시름거립니까.
1: 맞습니다.
0: 근데 우연하게 이런 좋은 약을 만나니까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많이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니까나 어디를 다녀도 걱정이 안 한다.
1: 예.
0: 옛날에는 좋다는 약 다 쓰고 돈 대로 썼지만 그런 큰 해결을 못 보고 이게 그래도 혈배강이 천연약제 돼서 그런지 완전 풀린다.
1: 맞습니다.
0: 예. 예. 이번에 우리 양주가 큰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좋죠. 예. 예. 제일 예, 큰 활동이 부부가 같이 예. 참가하는 활동은 30세트에 50세트를 더 드리는 활동이 또 있습니다.
0: 아, 예.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이러면 친구도
0: 참가하면 친구가 또 따라오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그 친구가 혀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정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약의 효과를 더 내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병원상 온 환자들을 중풍 예방하는 침은 다 놔줍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침군데 중풍 파바쉐라는 겁니다. 이걸 몽땅 열어주게 되면 절대 제포해야 합니다.
0: 예.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1: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예,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예.
1: 건강하세요.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3: 저는 원래 저 혈배관과 그 건신고까지 다 이렇게 같이 먹던 환자 돼서 그 먹으니까 효과를 또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것이 전번에 이 황진수한 차이가 또 새로 나와서 선생님 강의 듣고 같이 사서 써보니까 이게 또 더 좋은 것 같더라 말입니다.
1: 네.
3: 특히는 어떻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아바이드 보면 중풍 맞은 지 오란다.
1: 네.
3: 그래도 회복하는데 영 그렇게 바르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이 모든 약을 다 써봐도 그렇지 않던데 이 약 다 쓴 후에 주먹을 뱉다 가졌다 할 수 있단 말이다.
1: 나가게
3: 옛날에는 그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물건을 주나 밥술을 주나 영심 힘이 들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우리 아빠는 거기서 대가닥 내 이게 아 이게 정말 여기 설명서에 저기나 수가시피에 주시후종 신구옛난 진구청총 소주 쥐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약과 이 행동 말이 딱 맞는단 말입니다. 이 말과 이 아와 이 병증서가
1: 맞습니다. 공능수치 잘 봐요.
3: 그 공능수치 있는 설명서가 이게 딱 맞으니까 정말 효과 대가를 본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그 다음에 난 또 보면 원래 간신병을 알아서 그냥 병적이나 항상 땀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뒷장등이 겨우고 그 어떤 때는 좀 심하다 하면 이빨까지 아파서 영 고생 많았는데 이 약 쓰면서 차츰차츰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숨이 차던 게 어느 날 회복돼서 정말 바른 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다음 이 약이 정말 48가지, 44가지 저기나 초약을 만든 약이 돼서 모든 이런 방면에 효과가 영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3: 원래 저런 혈압이 바로 영심했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지금은 130 내지 140으로 控制되어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그러니까 영 저기나 그전에는 항상 고리 아프고 약을 달고 댕기고 하던 게 이게 기운 넣게 됐단 말입니다. 온전 가져와서 이러로 하면 우리 나이에는 괜찮은 표준이란 말입니다.
1: 당연하죠.
3: 그러니까 내 좀 이게 확실히 약이 우리에 맞다 우리 이 중노년들께 맞다는 거에 설명하고 싶습니다.
1: 네.
3: 예. 앞으로도 이 약을 계속 쓸 예사입니다.
1: 네. 좋죠.
3: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지난번에 저 몇 년 전에 다발성 걸리고에 이래가지고 저기 막 예, 뭐 치료가 많이 피곤해. 입원해서도 치료하고 견디도 나와서 또 이제가 머리 아프고 막 미숙었고 매였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제 이 뭐니까 이 선발 있잖아 계속 마하고 매였고 여기 남에 가서 우선 때도에 막 머리 아프고 이런 때에 막 웃어 뭐니까 미숙었기도 하고 예. 그러고 나면 또 머리 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운동되지 않는단 말인데 이 안 먹어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예. 여기 남면 이 관심병 이런 증상들이 예. 예, 구속도 하고, 그다음 그런 다문에 선발이 막 떨리기도 하고, 예. 그러기, 그럴 때는 또 그날 주심하래도 먹고 이러면은, 그다음 좀 나고, 이래도, 어떤 때는 또 일주일 한 또 훨씬 또 먹을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3: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 이 황년산다 이거, 예, 먹은지 안 세대입니다.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야, 효과, 어째 그렇게 좋습니까?
1: 혈압 조절이 엄청 좋습니다.
3: 예. 예.
1: 우리 지금 혈압을 조절했을 때 혈배강은 아침 저녁을 두 알씩 잡수고 황진산타인 점심에 하나를 잡수면 됩니다. 황진산타인 크다만 기지 않습니까? 예, 이래 잡수면서 평상시에 혈압이 높다 할 때면 혈배강 또 두 알 더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쭉 내려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결합하게 되면 이 혈압이 올라가는 게 다 피 모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충족하게 보내주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정상 돌아옵니다. 예.
3: 예, 그 이제 예 얘기한 예, 대로 그렇게 하고 예, 뭐니까 먹고 지금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 황진산타에 그전에는 전문가 작사 본 사람들이 용초 탈수도 하는 거에 이렇게 듣긴 들었댔습니다.
1: 네.
3: 옛날 이렇게 보니 먹어 먹으면서리 보니까는 안개라의 이 약이가 좀 40가지 이런 천연 약젤로에 조합된 이런 약이 되면 이제 효과도 빠르고 예, 같이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최근에는 약도 있다가 여러 가지를 것도 이렇게 해놓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했지만은, 예, 자에, 잘 되던 게 효과를 못 보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예, 여러 가지 이런 조사들이 대체적인 접촉이 많이 없어져. 지금은 많이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소, 이렇게, 뭐니까, 계속 먹자고 하는데, 대단히 조금 봤다고 하면, 혈배랑.
1: 예, 예. 우리 황진산타 혈배강, 예. 지금 15세트 더 드리고 예? 침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도 혈배강 열과 공장 측에서 또 더 드립니다. 예?
3: 예.
1: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죄송합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4: 예. 나는 혈배강하고 거짓말을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심장병도 있고, 다발성요병책도 있고, 온몸에 맨 병입니다.
1: 네.
4: 이래서 지금 혈배강과 거짓말을 쓰고, 아직 이따 황진산타에는 못 쓰는데,
1: 네.
4: 그러고 보니까 나 이렇게 좋다는 거 앞으로 쌓을 여사입니다.
1: 네.
4: 그래서 이 혈배강을 쓰고 저렇게, 첫째는 나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1: 네.
4: 심장병이 발작한다면 암대 나가서 막 쓰러졌습니다.
1: 네, 오늘 심장 주자도 했지 않습니까?
4: 예. 그래서 때로는 내가 혼자 나가는 거 용 겁이 나 했습니다.
1: 겁이 나지.
4: 그리고 예, 한 해 막 세 번씩 입원하고 이래던 게 결과 그래서 근래 심장 주자를 했습니다.
1: 네.
4: 예, 그래 주자를 하고 저리 올해는 한 번도 입원 아예 하고 지금 예, 이 심장으로 그 아프던 게 나는 그 주제하면 내 심장병이 다 떨어지는가 했는데 그것도
1: 아닙니다.
4: 예. 예, 여전히 이렇게 심장이 정말 아프고 숨쉬기도 바쁘고 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과 근친걸 지금 쓰고 있는데 심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4: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사통으로 이미 왼쪽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쓰기도 바쁘던 게 그 팔도 아예 아프고 완전히 예, 그래서 지금 예,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 다발성요병책이 돼서 골이 항상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 네.
4: 예, 이래된 게 지금 골이 아픈 게 많이 나고 예.
1: 네.
4: 혹시가 다 아프고 이렇습니다.
1: 네.
4: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영 정말

0: 묘한 친구입니다. 나도 이렇게 여자 반 투숙까지 있고 위가 하나 보기를 다니니까 진짜 정말 왕창 있을 때는 한 달씩 맞아서 한 달씩 맞아도 절대 없었다.
1: 네.
0: 그런 게 이번에 선생님 친구를 맞고 위가 지금 예 배고픈 감이 알립니다.
1: 아, 원래 영심
0: 배가 고프잖아. 이 정신 되돌아와도 배가 고파 밥 먹으려서 나야고. 그래도 아무거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 주워 먹고 이렇게 지나니까 맥이 떨어져가지고 점점 신체는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지금은 밥맛이 돌아오니까, 그래도 시급대가 돌아오면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있고, 밥은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0: 이래서 정말 선생님께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전 중국에서 환자를 잘로 모시다 치료해주는 거는 정말 전 선생님 밖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아, 네. 네. 그래요. 어머님, 시간이 다 돼서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0: 감사합니다.
2: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약을 바꿀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왕가상의 이마에서는 금방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지켜보기가 괴로워 눈을 돌리었다. 하지만 왕가상은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다. 장계석 그놈 때문에 마취제도 떨어졌네. 유백승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왕가상은 약을 다 바꾸고는 밥을 먹고 술도 조금 마시었다. 그러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듯 싶었다. 그는 들끝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토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령이 웃으며 주울래를 바라보았다. 동지가 이야기하세요. 주울래는 왕가상 곁에 앉아 금방 토론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왕가상은 환한 얼굴로 감탄을 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거성 동지. 모 대통령이 찬찬하게 물었다. 괜찮다 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왕가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장계석은 예술을 절대 짐작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상 동지가 고생일 겁니다. 모 대통령이 낯빛을 흐리며 안쓰러워하였다. 앞으로 힘든 길을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걱정하세요. 왕가상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며 말했다. 장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더한 고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어서 출발합시다. 주울래가 해를 힐끗 보더니 재촉을 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온몸을 일으키었다. 유백승이 지도와 비옷을 챙기자 하나둘 오솔길을 따라 서쪽 산비탈로 걸어갔다. 왕가성이 눈 들 것이 뒤를 따랐다.

0: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독 동지가 길에서 취했는데 어쩔까요? 졸레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
1: 어쩌기는 뭘 어쩌겠나. 취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해요.
0: 푸지를 못합니다. 부축을 해도 말해도 못 오르는데요.
1: 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마실 수 있겠나요? 먼저 한숨 자게 둬요. 내일 점심 전까지만 따라오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긴 홍군 대리를 끼어 고린 쪽으로 향하였다. 홍군은 고린과 서영 사이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나흘을 쉬었다.

3월 20일 아침 조울래는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손에 넣었다. 조울래가 웃으면서 모태똥에게 전보를 건넸다. 역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주덕의 비적은 적수하러 도망쳐 고린의 동남쪽에 모여있다. 우리 사천군대는 천당, 서영, 참적, 적수하진에서 서쪽 길을 막고 조헌은 오기위, 후지담 부대는 적수하를 따라 동쪽과 남쪽 길을 차지한다. 나중에 괴조군대가 이 방아선으로 오면은 조헌원과 오기위 두 부대는 추격을 맞는다. 선도의 종대는 적수하진을 막고 곽효운 부대는 모태진에서 추격하라. 대부대로 비적을 좁고 작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사격 진지를 만들고 적을 철통같이 막아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병력을 통제하여 여러 곳에서 오는 적을 처부실 준비를 갖추고 별동대를 곳곳에 보내 요격전을 펼쳐 적의 갈 길을 막고 눈과 귀를 흐려놓아야 한다. 주력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적을 찾아 소탕해야 한다. 고리를 물고 끈질기게 추격하라. 유객대를 보내 도망갈 곳을 막거나 허리를 자르거나 앞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라. 공산당 비적을 도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장종정. 모태똥은 전보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놈들이 왔으니 우리는 가야겠네요. 조울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부대가 며칠 쉬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림표가 보낸 편지는 언제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태똥도 이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풋내기인데 뭘 알겠어요.

붉은 앵도가 전하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정열에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다. 책을 두고 생긴 치열한 다툼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동굴은 적수화를 세 번째로 그은 후 다시 사천남부로 들어섰다. 3월 19일 홍구는 진용사를 점령을 하고 대촌 철창 양하구에 이르러 북으로 창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장계성은 홍군이 진짜로 사천에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사천 귀주 호남 세성의 군대와

0: 기위와 주훈원이 이끄는 두 개의 종들을 서둘러 움직여 홍군을 둘러쌌다. 그런 다음 손도의 종대가 필절에서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다. 홍군을 장강 이남의 포위에 없애려는 작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적군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홍군은 몰래 동쪽으로 빠져 21일부터 이랑탄에서 림탄으로 적수화를 건넜다.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것이다. 홍군은 비밀을 지키면서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강을 건넌다는 명령을 미리 전달하지 않아서 전사들은 적수화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강을 건넌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강을 건너고도 어디로 가는지는 고위급 지도자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효양연한테는 힘겨운 일이었다. 리앵도는 대우를 앞서가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잠잘 곳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부대가 제때에 쉴 수가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떨어질 때쯤 리앵도는 부랴부랴 미리 연락해둔 수경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을이 크고 집도 많아서 그럭저럭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주왕종대에 속한 한 부대에서 집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리앵도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할 말을 못 참는 성품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 부대 사무장을 찾아갔다. 여긴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인데 왜 그쪽이 차지하고 있죠? 그 사무장은 30살쯤 돼 보였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양보가 없었다.
1: 지금 네건 내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앞에 또 마을이 있으니 7, 8리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2: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옌도가 화를 냈다.
1: 정 그렇다면 주황지휘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린 외에서 옮기라면 그때 옮길 겁니다.
0: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다투기 시작하였다. 문 밖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까운 오두막에서 여위고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었다. 중앙종대 정시위원 진훈이었다.
1: 무슨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0: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진훈이지만 오늘은 어딘지 단호하였다. 사무장은 재빨리 진훈 곁으로 달려가 리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2: 저 여성 동지가 와서는 중앙기관대로 옮겨가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7, 8리 더 가면 된다고 해도 이 마을은 휴양종대 배정된 거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1: 그럼 이 마을이 누구 앞으로 배정된 겁니까?
0: 진훈이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2: 그건 말입니다.
0: 사무장은 떠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1: 휴양연 몫인가 보군. 거긴 아픈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있는 연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7, 8리 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중앙기관이고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0: 진호는 손을 휙 저었다.
1: 어떤 기관으로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도 안 돼요. 내주세요.
0: 이행도는 그만 입이 귀에가 걸리었다. 중앙기관은 그 길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리앵도가 주방에 가보니 쥐사병이 한창 소단에 앉혀놓은 반쯤 익은 돼지고기를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리앵도가 사무장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2: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진격하면서 토호를 쳐서 돼지며 양이며 다 잡아먹는데 늙고 아픈 사람들만 모인 우리 부대는요? 뒤에서 비린내만 맡는군요. 좀 남겨두지 않고 매정하게 다 가져가세요.
0: 진훈이 따끔하게 나무란 뒤라 사무장은 웃는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1: 아무렴 남겨야지. 남길 겁니다. 원래 다 가져가라는 건 아니어서요.
0: 결국 집도 얻고 돼지고기도 얻게 됐다. 준비가 다 끝날 때쯤 효양연이 도착을 했다. 집에 든 사람들을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런데 서특립이 보이지 않았다. 리앵도는 걱정이 되어 동구 밖으로 나갔다. 반시간쯤 지난 뒤 저녁 노을 속으로 어슴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었다.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친 서특립이 붉은 술이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건너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뒤로는 어린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따랐다. 그 작은 말은 등에 짐과 무거운 책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리엔도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동안 서특립한테 제발 짐을 좀 줄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니 강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지고 온 책을 버릴 리가 없었다. 서특립이 가까이 오자 리엔도는 등에 맨 짐보따리부터 얼른 받아내리었다. 그리고는 서특립의 팔을 잡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어르신 또 대화에서 떨어지셨죠?
1: 떨어진 게 아니야. 서특립이 변명을 했다. 나야 심리를 더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말이 배가 고픈지 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0: 짐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그 책들을.
2: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서특립의 얼굴이 굳어지었다.
1: 내 책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2: 리엔도는 내친 김에 용기를 냈다.
0: 그 책 때문에 말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르신, 그뿐만인가요? 사람도 쓰러질 지경이니 얼마나 고생해요.
1: 앵도,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2: 서특립이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1: 혁명을 하든 소비트를 건설하든 우리는 모두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왜 날마다 고생스럽게 취소병들한테 글을 가르치겠나? 그게 다 앞날을 위해서라고.
0: 그래도 살고 봐야죠.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적한테 죽고 나면은 그 책을 어디다 쓰겠어요?
1: 아니네. 아니야.
2: 서특립이 연거푸 고개를 저었다.
1: 앵도, 나 하나만 묻지. 우리가 강서에서 귀주로 왔는데 자네는 귀주라는 곳이 있는 줄 그 전에 어떻게 알았지? 다 책에서 본 거 아닌가? 응?
2: 이번에도 서특립의 마음을 쉽게 돌려놓을 것 같지 않았다. 우리 앵도는 속이 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한창 난처해 있는데 이어진 산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휴양연에서 구군단 정치위원으로 옮겨간 하장공이었다. 리엔도는 얼른 달려가 사장 이야기를 했다. 하장공은 듣고 나서 서특립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장공은 다친 다리로 절름절름 서특립 앞으로 걸어왔다.
1: 어르신, 오늘 밤 우리는 회의를 열어 어르신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2: 늘 서로인을 깍듯이 대하는 하장공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1: 비판?
2: 서특립은 흠칫했다.
1: 내가 뭘 잘못했나?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지요.
2: 하장공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1: 짐을 줄이라는 본부의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 준 말은 타지도 않고 책만 잔뜩 실어 말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말이죠.
2: 서특립은 나라에서 이름난 교육자였다. 여태 자기 앞에서 이토록 예의 없이 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마음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말했다.
1: 그럼 어쩔 텐가? 어쩌겠습니까? 책을 태워버려야죠.
2: 하장공이 손을 휙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특립이 속이 달아서 벌떡 일어섰다.
1: 이복의 아홉째, 자네 진시황이 되려나?
2: 아홉째란 구군단 정치비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다. 하장공이 웃었다.
1: 진시황이 될 수는 없지요. 저야 책만 태우고 선비는 죽이지 않으니까요. 자네 이건 선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네.
2: 서특립은 꼭 모아진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쳤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1: 오늘은 겪고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에 쓰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화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장편 소설 대장정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수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수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수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문화관광 융합은 전망이 광활하다며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 기동산업, 민생산업, 행복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중년 창구인 훈춘시는 독특한 변경지역, 민속생태, 통상구 개방 우세에 립각해 산업단지, 부대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혁신적으로 건설하고 국내 자가운전 객거체험, 다국 쇼핑 소비, 통상구 대외 개방 등 다양한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해 국내 관광객 집결, 국제 연결의 쌍방향 문화 관광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갱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훈춘 동북아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캠핑카 야영지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자가운전 관광차들이 가지런히 주차돼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쇼핑 중심을 찾아 쇼핑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캠핑카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인기 명소 중 하나로 됐습니다. 우월한 민속 자원과 독특한 변경 풍경, 통상구 우세의 위탁해 훈춘 동부가 다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는 전역 문화관광 발전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고 표준화 무료 캠핑카 야영지를 건설해 관광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야영지에는 24시간 생활용수, 충전기, 공공화장실 등 편미시설이 갖춰져 있어 국내 관광객들의 주차 휴식과 여행 보급 수요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쉬어가는 한편 산업단지 내 동북아 국제상품성에 둘러 다국 특색 상품을 일괄식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특색 야영지는 국내 문화관광시장을 개척해 전국 각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동시에 다국 상업무역을 연결하고 대외 개방에 힘을 부여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산동 관광객 왕상서입니다. 훈춘은 해산물이 아주 좋습니다. 또 이곳에 캠핑카 야영지가 있어 아주 편리합니다. 물도 보충할 수 있고 전기도 있으며 충전시설도 있습니다. 러시아 상품들도 아주 좋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 비교적 실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331 국도를 따라왔는데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자가운전 야영은 국내 대중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풍조로 됐으며 관광 모식도 전통적인 관광지 방문에서 몰입식 장거리 객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훈춘은 짙은 조선족 민속 풍정과 살기 좋은 변경 도시의 기후, 완성된 캠핑카 여행 부대 시설에 힘입어 국내 장거리 자가운전과 객거의 인기 목적지로 부상했습니다. 상해 관광객 관설봉입니다. 저는 자가운전으로 객가합니다. 상해에서 출발해 이곳에 온 지 이미 석 달이 넘었습니다. 이곳의 기후는 살기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킹크랩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금방 한 마리 샀습니다.

0: 331 국도를 따라오면서 많은 쉼터를 지나는데 장소가 아주 넓었습니다. 우리 차가 비교적 큰데 이런 시설들이 많은 편리를 줍니다.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구도에 입각해 훈춘시에서는 쌍방향으로 힘을 부여하는 문화관광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캠핑카 야영지와 변경 풍경, 특색 민속 체험을 토대로 국내 관광객들을 집결시켜 현지 문화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통상구 플랫폼과 다국 상무무역 우세에 의탁해 다국 쇼핑, 다국 자가운전, 국제 문화관광 교류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국내 문화관광 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훈촌시에서는 통상구 개방 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종로 쌍방향 4층 면제 정책의 혜택을 다잡아 국제 다국 문화관광 협력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9일 2026년 종로 국제자동차 다국자가운전 관광활동이 훈촌에서 정식 가동됐습니다. 러시아 비내 변강구 자가운전차 대호가 훈촌 통상구를 통해 순조롭게 입경하면서 종로 쌍방향 다국 자가운전 왕래가 갈수록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관광단 단장 따냐입니다. 러시아 자가운전 애호가들을 조직해 함께 차를 몰고 중국에 왔는데 마음이 매우 설렙니다. 중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보고 색다른 풍토인정도 느끼고 싶습니다. 이곳의 역사 이야기도 더 많이 요해하려 합니다. 훈촌시에서는 자체 변경 특색에 입각해 국내 문화관광 육성과 국제개방의 역량 부여를 통괄하고 국내 자가운전 개거 플러스 다국 쇼핑 소비 플러스 통상구 국제개방의 삼위일체 융합 모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훈촌 문화관광 시장은 국내 관광객이 안정적으로 늘고 국제 다국 관광 활력이 분출하는 양호한 발전세를 보였으며 내외련동, 쌍방향 역량 부여의 문화관광 발전 구도가 날로 성숙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국내 국제 쌍순환 발전 좌표에 지속적으로 입각해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길을 쌍방향으로 깊이 개척하고 내외련동을 통해 문화관광 플러스 상업무역 플러스 개방 융합의 새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면서 변경 문화관광 개방의 새 고지를 전력 구축할 계획입니다.
1: 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최홍성이 11일 조사연구조를 인솔해 전주 법원사업 및 기층 종합치리 참여사업 정황을 조사연구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먼저 주 및 연결 시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을 찾아 중심의 운영 정황을 살펴보고 법원의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 사업 참여 기재와 모순 분쟁 해소 성과를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이어 조사연구조는 주 중급이민법원회가 소송봉사중심과 법원 역사관을 거찰하고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좌담회에서 조사연구조는 전주 법원사업 및 모순 분쟁 해소 정황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전주 법원이 평안 법치 건설, 민족 단결 진보, 기층사회 치리 등 면에서 거둔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조사연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법원은 목표, 문제, 결과 향도 통일을 견지하고 주요 직책, 종합치리 련동, 전단계 치리를 통괄적으로 틀어지어 재반사업의 질 제고와 효율 증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인솔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사법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단단히 틀어지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사법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민족 분야 모순 분쟁을 타당하게 해소해 민족 단결 대국을 견결히 수호하고 변강의 장기적인 안정을 수호해야 합니다. 공정 최저선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건 사실, 증거, 절차, 법률 적용 관문을 엄격히 틀어지고 장기 미결 사건의 동태적 제로화와 대장 말소 기재를 건전히 하며 집행난 해결 난관 공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건의 실제 집행률을 높여야 합니다. 기층 치리를 깊이 추진해야 합니다. 법원과 사회치안 종합치리 중심의 련동 기재를 건전히 해 모순을 원천에서 예방하고 앞단계에서 해소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관련 분쟁 신속 해소 기재를 최적화하고 섭외 상사 분쟁 해소 기재를 완선하며 동북아 지역 국제 상사 분쟁 해결 중심 건설을 다그쳐 사법 역량으로 기층 치리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견지해야 합니다. 법원을 엄하게 다스리고 일괄식 소송 봉사 체계를 승격하며 순회 재판과 법률 보급 선전의 상시화를 추진해 대중의 소송 비용을 낮추고 여러 가지 민생

0: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관리하고 법원을 다스리는 책임을 단단히 다지고 정겸사법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충성스럽고 깨끗하며 책임감 있는 신시대 변강법원 철군을 육성해야 합니다. 주중급인민법원 당조석이며 원장인 주처봉이 조사연구에 배행했습니다.
1: 근년래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임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있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결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 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 예약, 주택 보수, 세탁 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결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시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길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여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경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주거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거주, 정착에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오고 연길에 뿌리 내리게 하겠습니다.
0: 왕청현 춘향진에는 1회 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담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공명, 왕료,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군은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천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구호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노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노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노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노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노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노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일꾼과 정부 사업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노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천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국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향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향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 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훼손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국명입니다. 며칠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 재해 구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1: 육남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날 안도현 명월진 령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0: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펭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화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5: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세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열두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열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아이패치 3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아이패치 10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19일부터 가격이 인상되어 898원으로 판매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희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가격적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부분이 아주 퍼센트가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는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건강 장수를 챙기는 데 좋은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설명드렸는데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더 드립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조합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이박사 같이 이렇게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제품 중코웬의 원사의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저희들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에 거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라며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세신이론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이라는 이런 뜻으로 난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콩팥은 모든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하고 중요한 오장육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기에 속하는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698원인데요 35일간 복용합니다. 이제 곧 가격 인상이 200원 오른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19일부터 오른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되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가격은 2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수한 제품 제가 늘 이야기하니까 전세는 늘 우수한 제품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겠지만 해도 여기에 세신이로 역시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도사 지도교사의

0: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하시겠다며 확실한 효과성은 여러분들한테 곧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드리는데 290원 좌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눈병 치료에서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내 견식이 언제 한 2, 3년이 됐는데 그냥 후유증이 남아있으면서요. 머리 그냥 늘상 올빠나고 얘 정신 안 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서 네. 거기다 또 혈압도 엉성이 안 되고 그래서 약을 먹기는 많이 먹었으면 뭐 다냐고 다 먹고 해도 나 그냥 했고서 그 도렴이 있대다.
0: 예.
2: 그래서 이번에는 약을 바꿔보자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천이 박사 먹었는데 확실히 다른다.
0: 이제처럼 예, 내 혈전이 네. 왔다 하게다 노시산이 네. 왔던 적이 있다 하게다에 네. 이 제품을 아주 잘 선택했으니까 네. 절대 후회할 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네. 보시게 되실 거예요.
2: 후회하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약이 벌써 먹으니까 어지럼증이 나아지는 게 알려고 해. 어지럼증이 난다면 막 엎어질 것처럼 그래서 막 건드릴 것 무서워 이랬댔습니다. 생각하면서리 나도 머리 정신이 나고 나는 남의 정신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서부터 벌써 머리 말아가지고 혈압이 엉성이 잘 됩니다. 약은 얼마나 먹은지 모릅니다.
0: 네, 혈관이 막혀서 예. 그런 겁니다. 예, 예.
2: 그래, 다른 데서 효과 못 보던 이 약 먹어서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2: 그럼, 예, 벌써 어전에 신장도 있고, 그냥 후두둑 떨리면서, 예, 저녁에 자지 못하고, 그냥, 예, 가슴이 황황하고, 숨이 또 많이 차고, 예, 영 침침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서 아무에, 이게 자꾸 가슴이 또 별로 신경질도 나고, 예, 잠 잘 자지 못하겠다 말이죠. 그래서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자다가 깨나고 자고 이래, 그냥 옅은 잠 자고 이랬댔습니다. 깊은 잠 못 자고 이런 게 그래놓고 아침에 나고 그냥 짜증이 나고 이래 정서 조절도 못했습니다. 자꾸 이 집에 영감과 신경질 자꾸 쏘고
0: 예예
2: 치탈 자꾸 한단 말이죠. 그렇죠. 눈이 탈만해서 그런 게 요즘은 이거 먹어서부터 가슴이 편하고 이증상이 많이 없어졌으면 짜증 많이 낸다 이래 잔소리 아니 한다 그게요.
0: 그렇죠.
2: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잠 영 잘 잔다 요즘에는
0: 예.
2: 그 머리도 많이 나아지고 이러면 영 좋습니다. 어떤 정신이 나고 머리 많이 맑아졌습니다.
0: 예.
2: 이거 뭔가 기억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 말했던 말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또 한 말도 자꾸 물어보고 이랬단
0: 예,
2: 말이죠. 근데
0: 예.
2: 요즘에 그게 많이 기억력이 많이 떠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뇌 세포가
2: 예.
0: 제대로 그 미세순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공능이 젊었을 때 그때로 점차 돌아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16B
2: 예.
0: 제품 자체를 쓸만한 우수한 제품도 되어 있죠.
2: 예. 시장 가도 물건 자꾸 싸다도 막 두고 오고 그다음 돈 많이 주고 막 오다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2: 쟁쟁 다하고 이랬다가 물건만 가서 쟁쟁하고 이랬으면 치면 환자서 치면 안 왔는데 막 그랬단 말이죠.
0: 그렇죠. 예, 예 그 중간 그럴 수 있죠.
2: 예. 예. 그래 나도 지금 이 학교 들어보니까 나 이래서 활동 형성했을 때다. 그래도
0: 좋습니다.
2: 이 값이 오른다 하지 이 활동 있을 때 쌓거나 값이 진짜 비싸지 않을 때다. 근데 아무래도 이 소냐 놓치지 않고 내 계속 먹겠습니다. 오늘 또 배달 받으려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주약에 이 등등가라 가슴이 막 지하들매 이 통증이 좀 나고.
0: 예.
3: 그리고 그 전부터도 원래 이 녹음쇠 부두가 심했습니다. 그래 그런지 항상 자꾸만 이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래고 무슨 자꾸 옛날에 그 전에 이런 간혹 기억할 수 있는데 근간이 생긴
0: 아 그렇죠.
3: 그 기억 못 하겠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그 내 새겨진 김이 꿈이 옛날에 거는 기쁘게 새겨졌는데 최근에 거는 어떻게 생긴 거는 그게 금방 메꿔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모두 순환장애로 생기는 거죠. 예.
3: 네. 그리고 이 귀에서 드문드문 소리도 나고 예. 밤에 잠 자게 되면 악몽이 심하고 그래 어쨌든 심뇌혈관 질환이 심하니까 선생님과 어머니라고 이 선생님 박사님이 몇 시간 썼습니다.
0: 예.
3: 그래 이제

0: 지금에만 호든 가져왔습니다.
1: 예.
0: 그래, 앞으로 계속 더 쓰려고 하면서 한 가지 자문하고 싶은 건 이 세시미로에 대해서 좀 자문하려고요.
1: 예, 말씀해 보세요.
0: 예. 전주약에 이 전열선 염물로서에 자꾸 소배 닫아가지고 밤엔 밤잠 방도에 자지 못하고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다른 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관계를 또 얘기를 하여 이 이런 상황에서 이거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1: 세신리로가 그런 데 쓰는 데는 효과가 빠릅니다. 여기에 예, 들어간 성분이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조혈공도도 도와주고 면역계통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전녹건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우수한 성분입니다. 이 제품 자체에 많은 그 부선종양 해주고 창진 지연구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32가지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효과가 빠르고 특히 콤파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 혈을 려고하고 콤파천 오장을 관리합니다. 콤파치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이니까 빨리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0: 예, 그러기를 두 가지로 오늘 전화를 받아서 안색써야 되겠습니다.
1: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우리 이모가 지금 중풍이 와서 이 천이 발사를 얻은 1년 넘었었습니다.
1: 예.
3: 1년 넘었으니 지금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언어 장애가 와서 말을 못하더니 어전 말하고 혈압이 마양대로 올라가더니 지금 어전은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그래
1: 예.
3: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어림지도 그렇게 나 고소했는데 지금 어림지도 나지 않는답니다.
1: 그렇죠.
3: 그래 왜 잠도 잘 자고
1: 예.
3: 이 약을 써준 장 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그 비뚤어진 이도 어전 거의 돌아온답니다.
1: 그게 좋습니다. 예. 약 다른 약으로 대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예.
3: 예. 그래서 화장실을 그냥 지팽이 치고 다니더니 어전 지팽이 버리고 소리 어전 제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뱅뱅동네 영 잘걸 째서 약이 좋은
1: 그렇죠.
3: 약이지.
1: 예, 예.
3: 그래 그 천이 박살 쓰고 그다음에 그 눈 그 눈 맹서방이 째 그러니까.
1: 예, 눈병치료 약품 맹서방. 예. 예.
3: 근데 그 눈은 항상 눈물이 나고 잘 보이지 않고 중풍용이 어째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잘 보는지 책이라 신문이라 다 봅니다 지금.
1: 예.
3: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을 지금 너무 좋으니까 오늘 배달받아 계속 쓰겠답니다.
1: 그렇죠. 천이박사하고 예. 명서방 선택이 아주 잘 됐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라고 사회에서 인정을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 처음에는 눈을 때문에 나는 우선은 뭐 텔레비 보기도 힘들고 바깥 나들이도 힘들겠다 했는데 이 제품 드시고 나서 그런 건 다 내 이전에 그랬던가 쉽게 마음대로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천희 박사 명서방 선택이 잘 된 걸로 인정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네, 저는 천희 박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1: 여기는
4: 오랍니다. 좀. 어째 썼는가 하면은, 그런, 이런 뇌혈관 질병이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혈압이 높고, 그 다음엔 경력이 미뤘고, 혈압약을 먹어도 잘 자절도 안 되고, 예. 어떤 때는 막, 그 혈압이 막, 그 180, 90까지 올라가고. 하루에 올라갈 때마다 먹다 나거나 세 번도 먹고 이랬습니다.
1: 그래요.
4: 그리고 그러니까 오지름증이 나고, 예. 어째서나 나 먹으니까 소변도 닦고 그다음엔 또 밤 그러다 나니까 밤잠 잘 못 자고 어째서나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1: 그런데
4: 어제는 이 약을 여섯 달 먹고 나니까나 모든 면이 기적같이 좋아졌다니까.
1: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이 약을 더 살려고 하면서 또 우리 언니가 그런 이 세시미로를 내가 예. 소개를 했었습니다. 어째 썼는가 하면 이 소변도 자꾸 이 밤 그래도 나까 밤잠 못 자고 그러면 또 그런 어지럼증이 나고 어째서 매일 미네 없고 이 손발도

0: 하고 또 졸이고 뭐 여름에는 불편해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데는 또 옆구리도 켠다지 어쨌거나 예. 불편해하는데 많으니까 아 이거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듣고 저리 별로 우리 언니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 언니도 저는 예, 그 넉 달 넘었었습니다. 예. 그래 쓴 게 오용 좋다는 소리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래 내 그랬지 이번 노인들의 활동률도 좋고 또 값이 오른다 하더라고.
1: 아 그렇죠.
0: 그래 어제 전화를 드렸더만은 아 그러면은 동시에 그것도 다시 선생님께 문의하고 소리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 더 싸겠다고 전화해달라 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한 가게 그래, 698에 된 게 지금 270원 예.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10가게 15가게면.
0: 예. 예, 그래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얘도 예, 써서 예. 쓰겠다는 이래더라 말이죠.
1: 그렇게 하셔. 지금 예. 이 제품 쇄신이론하고 천이박사 이 두 제품에 관한 선택인데 너무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예. 감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하루 살아도 내가 예. 건강하게 편하게 천하만물을 아주 즐기며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예. 바로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시름 나도 예, 됩니다.
0: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예. 나이 들고 보니까 예, 좀 뭐 오래 살고 못 살고 그건 상관없이 하루하루 좀
1: 즐기며 살아야
0: 너무
1: 되죠.
0: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죠. 사는 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이런 제품이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아하,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천이박사 제가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3: 혈액과 심장이 지금 엄청 안 돼가지고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혈압이 파도에 심하고 약간 항상 머리에 근심이란 말입니다. 어떨 때 어떻게 될까? 이런
1: 생각. 그렇죠.
3: 예. 그런 근심이 없습니다.
1: 예, 예.
3: 어지른 쓴 그림하든지 그게 해결되고, 예. 기억력이 많이 돌아서 가슴이 형태만 안 하고,
1: 예.
3: 사업이 잤던지 사업이 잤으나 줄여드니까, 간편할 수 있어. 주변이랑 정신한다.
1: 예.
3: 그리고 예.
1: 그렇죠.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제품이 천이박사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는 천이박사가 나섭니다. 예.
3: 예,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예. 걷기도 좀 잘 걸을 수 있고 예. 좀 서한돼서 밥만 먹더니 좀 서잘 되니까 밥 잘 먹고 내기나고 예. 난 이 기관지 나빠서 연고세만 했습니다. 그저 감기가 거리거리고 그다음에 기침가래가 심했단 말입니다.
1: 예.
3: 이게 이게 어느 때나 샀는지 담아서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네. 계약이 아까서 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세신회로 우리 남편이 전력선 비결해서 쓰는데 영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3: 소변이 자꾸 시원치 못하고 때론 저리기 다보고 아픈 데에서 여기저기 밤잠 못 잤습니다.
1: 예.
3: 그래도 이놈에서 지금 나던 게 좋아지니까 밤 편에 잘 수 있어 아침에 일어난 정신이 안다.
1: 예.
3: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저리 고생했는데 소화 잘 되니까 밤 잘 먹으면 되겠다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응기를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녹혈정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예예. 예.
3: 그러니까 감기 미냐였다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허리 통증이 많이 나서지고 그래 통증 많이 났을 것 같다고 활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3: 약이, 예. 예. 약이 효과 절충이 계속 쓰려고 쓰지 그리고 또 우리 활동도 좋고 값도 오른다지 할까 이번 활동은 장가에서 약도 배달받다고 그러니까
1: 그렇게 하소. 이번에 우대할당이 론절맞이 우대할당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특수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0: 호흡으로 비장, 진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우리 집에 남편분이 간경화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3: 그래요? 예예.
2: 네, 니가 해가지고 계속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면 기침, 계속 기침 가래가 끊이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체내센도 있고 해가지고, 체내센에도 예. 소변은 잘 보지 못하고, 보면 또 이렇게 뭔가 자수가 뜯고, 자수는 많고, 소변 이량은 또
3: 그렇죠.
2: 못 나가고,
3: 예.
2: 또 병원을 받았는데, 예, 친구 소개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세심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예.
2: 네, 근데 지금 한 이게 두 달 썼는가. 근데 용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3: 간선에 네. 이게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성분이 네. 특수합니다.
2: 예. 네. 예, 네. 소변이, 첫째 소변이 벌써 량이 좀 많아지고 차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쫄아들고 하니까 소변 지대해볼까 밤에 잘 쉬고.
3: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수면 잘 보상하니까 아침 일어나면 기분도 좋고 또 감기가 아예 지금 걸리던 게 감기에 저항력이 많이 생겼습니다. 감기 걸리면 계속 댄디 맞아야 되고 그랬는데 감기를 자기들로 계속 일주일이나 열흘 버티면 이게 다 정사이고 뭔가 예?
3: 그렇죠.
2: 그렇게 버티서 이겨내고 예. 그리고 밥도 식사도 잘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세심히로 또 값이 오른다는 소리 했습니다.
3: 예? 그렇죠. 예예.
2: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동할 때 딱 싸서 계속 이 환자분이 장보해서 건강 찾자고 전화드렸습니다.
3: 그렇게 하세요. 이 세신으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제 집에 그 남편분이 간선 부수가 중요한 큰 문제로 되어 있으면서 종합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제품을 이 약을 들게 다음에 간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의 특점 자체는 간과 건파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간경화도 있다 하게 되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저실자라든지 여기에 밤에 연보글지라든지 여기에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성분들이 간을 도와주고 건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특히 전도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힘내서 이 제품 드시는 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2: 배달해 주시죠.
3: 예. 예, 그렇죠. 배달 전화번호 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2: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3: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세신 있는 세신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일단 실은 놓고 쓰시게 되면 이름 그대로 건파츠를 관리하는 젤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뭐 여러모로서 간과 건파지하고 비장이하고 전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런 분들과 호흡계통이 많이 뭐 약화를 가져와서 저하면 감기에 걸려서 점점 주사라는 게 그게 방법이 없어 하는 마지막 수단에 속합니다. 그게 일단 점적주사는 댄디란 맞을 때게 되면 근육주사를 맞는 5~6 배량을 그거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간의 콤파츠에 얼마나 큰 부담을 안겨주는지 모르지만 해도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염증을 제거하지 않고 그랜다 하게 되면 당신은 간과 콤파츠에 더 큰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하는 수단이 마지막에는 점적주사를 맞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세신 1호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면역력을 종합 면역력을 올려주고 특히 녹혈정이라는 성분이 종합 면역력을 올려주고 간과 콤파 비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전노권이라는 성분이 들어갔죠. 이 전노권은 그 콤팥과 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그 추위를 쉽게 타는 문제, 호흡계통의 역할을 해결해주는 맥동 같은

0: 성화계탕을 도와주는 일에 성분도 네.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세신 1호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네,
0: 오늘 소개할 시인과 작품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 시간에는 단행간 공안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또 자영업도 했고 수석인으로도 거듭나고 있는, 그러면서 또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최홍련 시인과 그의 동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지난번에 우리도 최홍련 시인의 성인시 부분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오늘도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정고중을 졸업하고 연변경찰학교를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안국 일선에서의 사업하다가 후에는 배선사업도 했고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했습니다.
0: 예.
1: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수석문화협회 비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가사 사랑은 눈꽃대여가 매주일과 우수상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노래 하얀 꿈은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런 노래는 또 창시장 연변 이런 노래 시합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은 이건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당신이 사랑, 사랑은 눈꽃띄어 이건 리하수가 작곡했는데, 사랑으로 가는 길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불러졌습니다.
0: 네.
1: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0대부터 전반 생애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봤지만 수석이란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등 연변 강줄기를 따라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상하고 수석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줍니다. 자아성찰하게 항상 지켜줍니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는 현재 은성패성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석이나 등산을 즐깁니다. 탐석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합니다. 여러 간행물의 수필시 등 8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면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또 접하면서는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이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제가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극적이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도 순간을 적어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춰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

0: 꼭 정리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온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란 망망한 대사 속에서 저는 한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날을 만드는 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1: 네, 오늘은 최홍연 시인의 동시 2편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홍연 시인의 동시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교감입니다.
2: 교감 최홍련 제잘제잘 초인종이 울려요. 아침밥 달라는 새소리 서로서로 양보하며 쌀한 줌 사이좋게 쪼아먹어요. 제제제 포만감 넘친 소리 가슴으로 들어요. 매일 새들과의 정강교감으로 아침을 열어가요.
0: 이 동시는 아침마다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새들은 또 그 먹이를 받아먹고 조아라 제제제 포만감 넘치는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인간과 대자연 속의 한 가지 생명들인 새들과의 교감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의 매일다시피 창택의 수족들을 진열하고 화분통도 몇 통 진열해 놓는데 난데없는 새들이 날아와 창가에서 노는 걸 보고 매일다시피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 거의 매일다시피 새들이 찾아와 먹이를 찾는데 그때마다 시인 저도 모르게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새들한테 먹이를 주곤 했대요. 그것이 나중엔 시인한테 둘도 없는 정서적 교감이 되었답니다. 참 실제 있은 이 사실을 가공해서 동시를 엮었는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동심에 담아 잘 읊조렸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지난번에 장백산 잡지에 리어천 작가가 썼던 그 소설도 있는데 이 소설 역시 그 창턱에 새들이 날아왔는데 처음에는 새들이 그 집안에서 사람이 다가가니까 놀라서 달아났는데 점차 사람과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0: 그렇죠.
1: 예, 마지막엔 또 이 사람과 아주 그 저 정감적으로 또 통하고 또 그런 그 관계가 또 형성되었던 예, 그걸 본
0: 이게 아마 이게 조금 그 사회 발전 추세가 애완용 키운다든가 새를 키운다든가 이건 지금 이제 리어터이거나 이 최홍여이거는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해 예. 주동적으로 날아오게끔 예. 그래서 교감하는 참 멋이 좋습니다.
1: 예.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꽃날개입니다.
2: 눈꽃날개 최홍련 하늘은 전사들만 모여서 사나봐요. 싸늘한 온대지에 선송이 만송이 꽃뿌려 하얀 거위털 나풀나풀 춤춰요.
0: 예, 이 동신이 아주 짧은 동신인데 하늘나라를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상상하고 내리는 그 눈꽃을 날개를 날리는 천사들로 본 것이 그 포인트를 할 수 있겠죠. 그 천사들이 광림으로 해서 싸늘한 온대지에 천송이 만송이 꽃들이 뿌려져 하얀 거위털처럼 땅으로 장식한다죠. 이 동시에서 하늘을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본 것이 아주 주요한 포인트 들으면 포인트겠죠. 그리고 땅을 또 싸늘한 대조로 보면서 현실 생활과 천상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인의 그 속심을 동심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택시비입니다.
2: 택시비 최홍련 하학종을 등 뒤에 달고 오빠와 나는 신바람을 구며 상점으로 뛰어간다. 엄마가 주신 택시비 5원, 그건 우리 나름이다.

0: 새우깡, 팝콘, 감자깡을 사버린다. 빨갛게 언 얼굴 독에 집에 들어선다. 들켜버렸다. 그래도 꾸중은 없다. 오빠의 어깨에 걸린 내 책가방이 대공을 세운 셈. 히히 호호 만세.
1: 이 동시는 현실 생활 속에서 시 소재를 찾아 쓴 재미난 동시입니다. 엄마는 오빠 나한테 매일 학교 갈 때 타고 갈 택시비로 딱 5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원으로 새우깡이나 팝콘을 사 먹고는 그냥 좋은 날씨에 걸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빨갛게 은 얼굴 두개 때문에 엄마한테 꾸중은 듣지 않았죠. 더구나 오빠가 여동생의 책가방을 메고 오는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엄마는 더 두 말을 하지 않았죠. 마음이 짠하면서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엿보는 재미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시냇물입니다.
0: 시냇물 최홍련. 시냇물은 졸졸 흐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눗물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돌돌 흐릅니다. 엄마, 아빠 구슬땀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쏘알쏘알 흐릅니다. 언니, 오빠 꿈덩이 씻고 흐릅니다. 금수강산 꿰질러 멀리 멀리 동해로 흐릅니다.

예, 이동 씨는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경우의 감정을 인입해서 시냇물이 흐름을 쓰고 있습니다. 경우마다에 다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엔 고난이 년대였으니까 시냇물도 피눈물 씻고 흘렀고,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한창 건설이 시대였으니까 땀 흘려 일한 부모님들을 닮아서 시냇물도 구슬땀 씻고 흘렀고, 그리고 새 시대엔, 즉, 언니, 오빠 시대에는 대학교랑 다닌 언니들, 오빠들이 희망찬 꿈덩이를 씻고 흐른다. 그리고 이 시에서의 의성의태 사용이 돋보입니다. 천연에서는 고난의 년대니까 졸졸, 두 번째 랜에서는 구슬땀 흘리던 건설의 년대니까 돌돌, 세 번째 랜에서는 희망찬 년대니까 신나게 통쾌하게 쏠쏠 흐른다고 했습니다. 경중을 가르고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징부사들을 사용한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의 향기입니다.
1: 봄의 향기 최홍련. 잔디밭에 홀로 쳐다보는 민들레꽃 곱게도 피었구나. 내려다 보고 있는 라일락크 보라색 빛깔 정답구나. 민들레꽃 향은 없어도 화려함이 돋보이고 라일락크 화려함은 없어도 향에 취해 발목 잡히네. 방에 돌아와 동화책 펼치니 책 속에서 라일락크 향이 솔솔 묻어나고 민들레꽃이 뒤질세라 사뿐히 걸어나와 눈과 코를 마음까지 푹푹푹 젖게 하네. 향긋한 봄은 서서히 우리 곁에 와 있었네.

0: 이 동지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민들레꽃과 비록 화려함은 없어도 향기가 기막힌 라일락을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봄을 맞아 피어났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또 집안에 들어와서도 방금 보았던 민들레와 라일락의 향기가 집안에 펼치는 그 동화책에까지 묻어난 것을 쓰면서 속속들이 우리 곁에 와 있은 향긋한 봄을 가까이 표현했습니다. 흑색상에서의 점진법을 사용해서 밖으로부터 집안으로, 집안에서도 또 책 속으로, 또 우리 곁으로 찾아들게 함으로써 점점 가까이에 스며드는 봄을 촉감이나게 잘 그려낸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잔디입니다.
2: 봄잔디 최홍련. 파란 주단이 펼쳐졌구나. 꽃을 받쳐주는 합판가도 좋지.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대지에 온통 사랑 넘치게 하는구나.

0: 예, 이 동신은 온통으로 그 대지를 사랑으로 감싸는 잔디를 쓰고 있는데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파란 수단이나 록색 융단으로 온 대지에 쫙 깔려 꽃에겐 화판으로도 되어주고 푸른 봄날이 그 사랑 가득 넘치게 깔아주는 잔디를 잘 형상화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작디작고 별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키 작은 잔디의 그 숨은 미적 향수와 폭넓은 가슴을 잘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을

0: 당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1: 햇님 최홍련.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
2: 예, 이 동심이 가을이 저물어가는 풍경 속에서 햇살을 홍시 하나로 비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첫행에서의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에서 계절이 끝나갈 때 쓸쓸함과 어둠에 대한 걱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차에 푸른 하늘이 걸어놓은 홍시 하나라는 독특한 비유로의 시선을 돌립니다. 해를 홍시에 빗대어 늦가을 하늘에 매달린 붉은 태양이 마치 탐스럽게 익은 감처럼 보인다는 그 발상이 참신하고 따뜻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는 그 햇살이 단순히 시각적인 대상에 머물지 않고 온 산과들에 퍼져있는 향기로 확장됩니다. 붉은색을 시각이 아는 후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그 감각적 표현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그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이미지와 감각이 전이가 돋보이는 동시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꽃과 꿀벌입니다.
1: 꽃과 꿀벌 최홍련. 벌들아, 꼬독꼬독 노란 꽃, 하얀 꽃, 해시시 웃어요. 꿀벌은 붕붕 꽃 속을 헤집으며 사랑 고백 분주해요. 봄바람 솔솔 성순한 부채질, 향기로운 꽃과 꿀벌, 이 땅의 행복 천사 쌍둥이.
2: 예, 최홍련 시인이 그 꽃과 꿀벌은 봄날의 따스한 전경을 생생하게 그리는 동시인데, 꼬독꼬독 해시시 붕붕 같은 의성어 의태어가 살아있어서 읽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꽃 하얀꽃 부지런히 꽃속을 휘집는 꿀벌, 또 솔솔 부는 봄바람까지 마치 한 폭의 그 색채가 선명하고 움직임성까지 잘 가미된 영상처럼 눈앞에 나타납니다. 꽃과 꿀벌을 행복천사 쌍둥이로 표현하며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앵두입니다.
1: 앵두 최홍련. 승계를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 앵두 따다 먹어.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몇 알 뿐. 그래도 그건 할머니 사랑, 할머니 뜨거운 사랑.
2: 예, 이 동시는이 2018년 아동세계에 발표된 동시인데 짧지만 참 따뜻한 시입니다. 층계를 위해 내려가는 평범한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할머니 목소리 하나로 시가 시작됩니다. 아주 소박한 일상의 한 장면이죠. 사투리라 할까, 앵두를 앵두라고 부르는 할머니 그 말투에서 정겨움과 친근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몇 알 뿐. 많지 않은 앵두지만 그 적음이 오히려 할머니 그 마음을 더 간절하고 진하게 느끼게 합니다. 빨리 저거 앵두 따먹으라 하는데 가볼까, 미아리 없다. 결국 그 미아리 앵두는 할머니 사랑, 그것도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서 소개한 시의 꽃과 꿀벌이 봄날의 환희 생명력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한 동시 앵두의 이건 할머니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기억을 또 노래했습니다. 두 편 시 모두의 일상 속에서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겨울 이야기입니다.
1: 겨울 이야기 최홍련. 하늘에서 하늘하늘 하얀 사랑이 저겨울 촉촉함에 햇솜 같은 아기 사랑 나풀나풀 앙상한 가지에 하얀 털실어 왜 많이 껴입어도 춥지? 왜 아직도 이리 떨리지? 바람이 지나가다 귓속말 서곤서곤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2: 예, 이 동시는 2017년 겨울에 쓴 시인데

0: 겨울이 든 경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위해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녀는 선이 하늘에서 내린 흰 눈을 하얀 사랑에 비유하고 초겨울이 촉촉함 속에서 솜처럼 부드러운 사랑이 나풀나풀 내리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 차례에 선녀는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모습을 위해 하얀 털실 옷으로 비유해 시각적 이미지를 또 살렸습니다. 세 번 차례에 선녀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한 체온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결핍되거나 외로운 마음 때문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애선이 바람이 건네는 귓속말 눈 감으면 춥지 않을 걸, 이 말은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고통이나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좋은 동시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새입니다.
2: 새, 최홍련. 제제제 아침부터 밥 달라는 소리. 쌀 하나씩 서로 나눠 먹으며 제제제 아침이 열리는 소리. 세상이 이쁘게 빛나는 소리.
0: 예, 이 동시는 2018년 1월에 쓴 동시인데 시인은 지금 매일 찾아와 아침을 달라는 그 소중한 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자기들로 찾아와 창문에 매달리고 부들치며 정답게 구는 저 새들이 어쩌면 자신이 그 한 집안 식솔인 듯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알을 주면 서로 나눠 먹으며 또 좋다고 재살거리는 새들, 일부러 조류시장에 사다가 키운 새도 아닌데 자동적으로 때맞춰 찾아오는 대자연의 숨결들,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애들을 그렇게 소중히 이기고 감사하게 반겨주는 동심의 사랑을 반주해서 그 애들을 받아주는 이 신 자신의 그 마음도 아주 그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네, 무더운 이 여름날 최홍련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감상하면서 또 한결 청량한 기분을 느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담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 지금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합니다.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 매트 한 시트를 더 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본약을 더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7곽을 사시는 분들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인 푸른팔 누에 섬유 여름이불 한 시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4752원을 빼드립니다.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 드리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건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또 증송해드립니다. 로인절도 다가오고 있는데 본인이 드셔도 좋겠지만 선물

0: 물용으로도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장량심리방언은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특별히 빠르죠.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특히 이 약으로는 서장이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입니다. 결국 서장에서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진귀한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이 약은 서장이 세세대대로 내려온 비밀 처방이 들어가 있고 성공적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인 파핵 용지 효소의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지금 방송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예. 네.
0: 예.
2: 예. 우리 남편은 혈압사절이 안 돼가지고 30년 넘어 혈압약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내나 내나지 못하고 걸렸댔습니다. 그래 나와서 방법이 없습, 아니 중풍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아무리 애원해도 아이 되고 무슨 딱 어찌
0: 중풍이 걸리면 원래 그렇습니다.
2: 예, 속상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신경질이 나서. 그러다가서 선생님이 이기적이나 라디오 방송 광고에 대해 그런 장량심리방을 선전하고 강의를 듣고 그러면 장량심리방을 먹게 됐는데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로 또 받으면서 혈압약을 또 이렇게 적게 먹고 이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다른 또 방법이 있었대요. 그것도 같이 쓰고 했는데 혈압조절이 너무나 정말이 잘 됐대다. 맹목적으로 쓰니까 안 돼가지고 그 개고상 관계입니다. 예. 그래 8달 만에 맨 장에 심내방만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지금
0: 잘 됩니다 원래.
2: 예. 예,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정말 군심 걱정 들었습니다. 들으니
0: 예.
2: 만나 그저 전장판에서 예 건강 좀 그러는 것이래 그랬던 게 부들부들 떠던 게 지금은 온정됐습니다. 마음도 예. 선생님 덕분에 그래 너무 잘 될까 거기다 가서 또 원래 병이도 그렇게 많은 데다 전립선도 소변자 못 보지 밥은 못 자지 위 나빠서 밥은 못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몸을 잘 못 쓰지 이래서 그래야 된 게 지금은 팔팔해서 된 겁니다. 이제 어제도 저 건강이 나가서 노는 데 갔다 오고 어제도 또 이제 장이 올라갑니다. 예.
0: 좋죠. 예.
2: 정말 변했습니다. 정말 남 모르겠으리 정말 새 사람을 변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선생님께 어떻게
0: 이 약을 잡으면서 효과를 안 보는 사람 없을 게다. 저는 오랫동안 이거 이 약을 그런 강의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 드시고서는 지금 그 좋아진 게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2: 예, 그러다 나 이식이 없어 의약 이식이 없어가지고 맹목적으로 그래서 약 대고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고 하니까 나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 나도 심장이 나쁘고 신경질이 많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다리 아프고 이런 게 이약 같이 쓰니까 예, 그다음 기억력이 특히 없어가지고 얼빠한해서 역할에 너무 누구도 찾지 못해서 헤맸댔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팔팔해서 예, 춤도 잘 배우고 북도 치고 세상 것도 잘 배운다. 남보다 또라지 떨어지게 그 기억력이 좋아서 같이 따라서
0: 기억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2: 그러가나 그전에는 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남이 하면 그거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이래던 게 지금 그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 명약입니다. 그래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이 약을 쌉니다. 우리는 이 약만 먹고 살겠습니다.
0: 그냥
2: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약이 우리를 많이 살가졌습니다. 정말 영웅으로 무식한 말로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두량수를 얼마 안에서 모델 해하던 거에 그래 우리 같이 활동하는데 또 거기나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혈압이 나갔고 어지럼지 타고 나고 관절이 그냥 아프고 다리 아프고 경력이 하나 되고 얼빠 안 한다. 아무리 배워서도 못하고 남들이 다 말한다. 어떻게 해도 따라 못 간다. 행동이 늘어져서
0: 행동이 그게 딱 늘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2: 그래서 저번에 말해서 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 영 좋답니다.

0: 배우는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로의 활동이도 크게 버리고 좋으니까 오늘 좀 더 많이 끝까지 우리 소리 써보라고 이래서 그랬던 거 오늘 예술인의 수강 배달받겠답니다. 호가 예. 좋으니까 예.
1: 좀 안 하셨으면 이제 좋아지는 게 바가 알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작년 신방 쓰는 약수는 한잔다.
1: 예.
3: 예, 저는 2년 전에 이 약을 썼는데, 오, 이 약 먹고 심장 그렇게 나쁘고 후두도 하고, 그렇게 그랬던 게 지금 아무도 증상도 없습니다.
1: 예.
3: 예, 어릴 때부터
1: 심장이 많이 좋아집니다, 원래.
3: 예, 심장이 어릴 때부터 나쁘다 하던 게 지금 나 먹고 얘 나빠져서 그저 조그마한 소리도 놀라고 가슴 후두두하고 그저 누기 어찌제도 뭐 차내 듣고 어쨌든 예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그래 가슴 후두두하면 이래던 게 그 위에 밤에는 예 입으로 가슴 원래 못 넣고 잤습니다.
1: 예에서 눌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3: 예 그 눌려오는 것처럼 예.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고 또 예 밤에는 예 자다가도 예 올리시면 하는 게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도 바쁘대다.
1: 아 심장병 있는 사람들이 예. 그렇게 바빠한다 원래.
3: 예, 그 죽는 거에서 올리시면 올라오지 않으면 한 그저 뭐 1초씩 올라와요. 그 너무 바빠가지고
1: 그렇지.
3: 하루 전하게 그저 세 번 입어서 앉았다 눕었다 앉았다 눕었다 이런 게 하루는 이제 방송 좀 듣는 거 즐긴다.
1: 예.
3: 예, 그게 선생님이 방송에서 그 이 장례 신문 선전하는 거 내 듣고 소리 내게 맞는 것 같아. 내 이거 주문해 먹었는데 야 지금 모든 3년째 딱 잡았는데 많이 이래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증상 하나도 없습니다.
1: 심지어 이게 얼마나 저게 좋아지는 이야기라고요.
3: 예. 예. 나는 이거 심지어 아때부터
1: 이 심장병 치료에서 이렇게 관심병 심교통 그리고 용형협심증, 혈액형협심증, 관상동맥경화 이렇게 딱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약이 조금만에 없습니다.
3: 조금만에 없습니다. 예. 이게
1: 근데 이게 또 서장약이지 않습니까? 이 서장약이라면
3: 예,
1: 서장약이 원래 또
3: 그렇게
1: 이 개발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야생약젤로 만든 게 일어나서 아주 거기 강력하고 치료효과가 좋은 약이지 않습니까?
3: 예, 그리니 맨발 써가지고 지금 아무런 증상도 없이 매일 활동하려 댕기면 야, 기분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기분 모두 나를 젊어졌다 하지. 에이. 나이보다 젊어졌단다. 젊어 보인다.
1: 많이 젊어지는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이 상태가 영 좋아집니다. 이 약 잡수.
3: 예, 이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 약 뭔가
1: 심장이 좋아지네. 기분이 좋아지네.
3: 예. 이 약이 너무 좋고, 내 너무 믿음이 가가지고, 우리 형은 작년에 녹음을 쌓을 때도 예. 병원에서 태어나서 이차 이하고 내 대주신 게 우리 형님도 지금 어선 태어나지 9달 다 잡는데 야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놀아댕긴다.
1: 좋죠. 회복이 얼마 잘 됐습니까?
3: 예. 그래서 또 양주가 아니고 이 약을 먹고 좀 새로운 행복을 또 찾으니까 이거 새로운 세상 찾고 어선 또 이게 마음 편하고 즐겁고 우리네 만나고 집에 있으면 꽃길로 나간다.
1: 아우, 그렇지. 얼마 좋습니까?
3: 예, 너무 좋아서 우리 딸들도 엄마 아버지 아파했고 애들도 좋아하는 또.
1: 그렇죠. 예.
3: 예, 엄마 아버지 건강해. 우리도 그지 걱정 없이.
1: 맞습니다. 노년에는 그래서 정말 이 늙은 양주 그렇게 무사해야 자식들이 많이 편안한 게입니다.
3: 예, 예. 그래. 내 이 양수 너무 양주가 건강하게 댕기니까나 여기 못해서도 무슨 약 써서 그래는 그렇게 모두 건강한가 했더니 그 약에 소개를 했단 말입니다.
1: 소개를 여러분한테 했잼까 원래.
3: 예, 그 소개를 했는데 부마든 아내도 많이 낳고 또 직접 아니 친구들도 여러 명 소개를 했는데 모두 다 했고 모두 낳고 이런 약이 저만이 없다면 어떻게 저는 알았는가 이래면 이랬다.
1: 이 약은 이 소개해도 욕아이 먹는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1: 다 효과를 보길래 요가이 먹는다 말입니다.
3: 예. 좋아가지고서 예. 자꾸 날 웜치세라고 자꾸 그래, 좋아한다 말입니다.
1: 예.
3: 근데 우리 또 이, 저기, 우리 요 옆에 집에 그 할머니 있다 하네. 자꾸 어제 계단 올라오면 숨이 차다며 자꾸 그랬다.
1: 예.
3: 숨찬 사람들이 이야기 좋은가 문의 앞에.
1: 아유,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찬 거는 이게 심장의 기능이

0: 아이 떨어지면서 그런 게입니다. 예. 우리 약은 이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데 얼마나 이거 좋은 약입니까? 예. 심장 그 약을 전문 심장 치료를 해주는 이런 약인데, 예. 그 주요하게는 이게 소홍하라든가 그 당귀라든가 아, 또 소목이라든가 또 이게 천궁이라미 이 홍경처이라미 또 그 이 그런 지룡이람 다 심장 경락에 들어가서 심장 기능을 많이 높여준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숨이 차고 계단이라 올라갈 때 그러던 분들도 아 지금 그렇게 좋아지는 게입니다. 예, 심장 치료해 주니까. 예, 그래서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예, 네, 알려드릴게요.
0: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혈압 조절하는데 아, 30여 년 서약, 혈압약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0: 예.
3: 예. 그러다, 예, 선생님이 당뇨 신임방 강의를 듣고, 당뇨 신임방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아, 너무 잘 되니까, 아, 야들딸만 당뇨 신임방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조금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3: 네, 그러고도 저는 이게 병원에 가서 건드렸는데 오른쪽 경동맥에 빵콸이 있어서 야, 이걸로 항상 긍정심했습니다, 이게.
0: 그렇죠. 항상 의심스럽죠. 예.
3: 예. 네, 그러다 예, 진내방 넉다방 먹고 검사한 결과에 빵콸이 없어졌습니다.
0: 아, 좋은 일입니다.
3: 와, 네. 정말 큰 시름 들었습니다, 나 이래라.
0: 너무 빨리 없어진 겁니다, 그럼.
3: 예. 네. 그 이야기에, 나는 왜 심장이 항상 떨리고, 집이 들어오면, 정말 겨울에도 문 열어야 숨이 나온 것 같고 이랬습니다,
0: 예.
3: 예. 네. 그래, 이 약 먹으면서부터, 예, 아예 좁은 공간에 들어와도 숨 참줄 모르고, 아, 조금, 영패를 합니다, 가슴이.
0: 심장 치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수한 약이라고 그럽니까? 그래, 그게 그런 증사에 다 좋아지는 게입니다.
3: 글쎄 말입니다.
0: 심장하고 이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를 하는데 정말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 다른 분들한테도 그래서 주요하게 심장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본 그 효과를 본 이런 분들한테 많이 말씀하셔. 이렇게 저는 그런 분들한테도 알려준다 그렇게.
3: 글쎄 말입니다. 예. 그냥 써봐야 아직 써본 사람이야. 그리고 왜 전례증이 있어 밤 소변이 영 찾았습니다.
0: 예.
3: 한번 뭐 소변에 조금씩 나가지 이래가 아, 전화에 닿지 못하나 아침 이후에 아, 머리 어지럽지 만하지 희름을 대하지. 그래서 이 약 뭐 후부터 한번 뭐 소변량이 많아질까 해 소변 저수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예, 예 좋지. 예. 예, 같이 허증을 치료해주면서 그러니까 그 전열선 비대가 있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원래.
3: 예, 그래. 하여튼 한번 뭐, 기본은 통장 잘때 맞습니다, 지금.
0: 아, 좋은 일이다.
3: 예,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번쩍 나옵니다, 이게.
0: 예.
3: 우리 부부간에 다들 약이 효과 좋고, 이게 장기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0: 예. 예. 예, 이렇게 장기석을 지금 쓰고 있죠, 예.
3: 예.
0: 예.
3: 아, 머리 여러분들 맥했지, 이래 고생하다. 이 약 먹은 후부터, 어지럽지 안 난단다, 지금.
0: 아, 아내가, 예.
3: 예, 예. 예. 야, 정말 이 약을 바로 선택할때 영칭찬한다, 이래.
0: 아. 그렇죠.
3: 그래, 우리는 장 계속 꾸준히 먹으려서 합니다, 이 약은.
0: 그래도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안전한 약입니다, 예.
3: 글쎄 말입니다. 예. 그거는 내 친구를 내 소개를 했는데, 이 우리 친구 부부가는 심장도 나쁘고 혈압도 높고, 특히 어집지 나서 내가 당기기 좀 바보합니다.
0: 예.
3: 그래, 이 소개를 이 약 좀 쓰고 있는데, 야, 이 정말 이게, 심리혈관의 약은 정말 진짜 좋다면서 내가 또 본점하다 말합니다, 이거. 그래, 확도 이번에 좀 많이 배달 받겠답니다, 이거.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아, 예.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한 20년 후에 혈압약 먹으며 살다가 면바로 선생님이 당뇨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게 신예방 먹게 되는데, 야, 이 악몽들 혈압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이 어떻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조절이, 야,

0: 했는데, 야, 지금 이 악몽이 눈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가벼워지고, 야, 정신이 바짝 나는 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0: 예. 그리고 손발이 저리고, 배 아래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영 차가워서 얘 고생했는지, 지금 온몸이 따뜻해지니까, 야, 영 좋습니다, 지금.
1: 예.
0: 예, 이 약도 보면, 예, 해발 4,500m, 이때는 약재고, 또 홍경천은 5,400m.
1: 맞습니다, 예. 그 약재가 아주 훌륭한 약재이지 않습니까?
0: 예, 예. 내가 지나들어가지 예. 약재가 좋으니까 약 효력이 다른 약에 비해서 확실히 생기 먹어보니까 알긴단 말입니다.
1: 써본 사람이고서 암다.
0: 예, 그래서 우리가 할거 하더니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모두 이 약이 좋다면 모두 나를 칭찬합니다지.
1: 예. 예. 기혈부족도 치료를 해주지. 기혈부족이라는 게 그게 만병이 원인이가 기혈부족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약은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주고 기를 조절해주고 이런 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0: 예, 예, 그래, 우리 남편도 당뇨 합병 전에서, 그래, 그래서 어지럼 지나고, 맥이었고, 혈압도 높게 해서 지금 이 약 먹은 게, 야, 이면에서 효과를 많이 봐서 지내서 한다, 지금.
1: 그렇죠. 효과가 꼭 납니다, 예.
0: 예, 우리는 부부가 이 약 먹으면 지금 건강 챙기고 있는데, 예, 내가 소개를 해서 우리 친구도 이 약 쓰고 있는데, 예, 우리 그 친구는 혈압이 높고, 또 그지 남편은 혈압이 낮다 한다 지금.
1: 예.
0: 네, 결국 둘 다 다 머리 여러 군데 맥히고 우리 그 친구는 우울증 보지하고 관절도 나쁘고 해서 예, 이 약 쓴 게 야, 이 면에서 지금 효과 영 좋다면서 이번에 또 우대 활동 내 좋다 하니까 지금 야, 이렇게 좋을 때 예, 오늘 혈액수가 대단하게 했다
1: 이번에 아이 그 로인절 맞이 우대 활동이 얼마나 이번에 우대 활동이 폭도가 큰가 예,
0: 예, 예.
1: 아주
0: 예.
1: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방약 순회방을 예, 저기 남뭡니까? 저는 예, 저 뭔가 방약 이시 저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방약 순회방을 먹고서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20여 년 동안 예, 혈압이 약을 예, 혈압이 높아서 혈압 약을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예,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예, 몇 달 이 약을 먹고서 예,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서 또 예, 혈압 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예, 유지량으로 예,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예, 또 거기에다가 다른 방법을 예, 알려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썼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 이 당뇨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예,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저 신경질이 이렇게 자꾸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맨통까지 와가지고 소리에 웃거나 저기나 뭔가 말하거나 해도 얘 당겨와서 얘 눈이 부틀부틀 이렇게 뭔가 돼가지고 소리 고생했는데 얘 앞달 좌우 먹으면서 얘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거기다가 또 위궤양이 또 얘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 식구물이 자꾸 올라오고 위가 쓰리면서 얘 아팠는데 얘 지금 그것도 얘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얘 전체 온몸이 영 좋아졌습니다. 이 약은 얘 다른 야생 약재들로 이렇게 해서 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약 효과가 얘 다른 약보다 얘 다르대다 영 좋더라 말입니다. 얘 우리는 그래서 얘 우리 두 부부는 얘 이상의 진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3: 개구설이서 내 이 노래 개수리 다니는 우리 활동실에 얘 내 친구가 있다 말입니다. 근데 얘 그지 친구 신랑은 얘 중풍이 형 이렇게 크게 왔단 말입니다. 세기. 그래가지고 얘 침대에서 얘 이렇게 다르게 이러도 못 나고 결국 얘 화장실을 가도 이렇게 개구나 이렇게 부축해서 얘 화장실을 갔댔는데 얘 이거 이 약을 쓰면서 얘 영 이렇게 뭐가 효과 나는 게 알린다면서 결국 또 심장도 얘 너무 이렇게 숨이 세게 차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얘 그 숨이 찬 것도 용 좋아지고 또 전립선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도 용 좋아진다면서 예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서 예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

0: 이러면은 전화를 하시라 하십시오. 예, 2417979번입니다. 예.
1: 예.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1: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1: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1: 2년 자고 당약 3방 먹고 있는데 예, 몇 달 자고 이 약 먹으니까 예, 혈압도 손이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0: 네.
1: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혈압약을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한 가지 방법 사용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1: 약 달 후에는 예, 당약 14방만 먹고 있어도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 나서 예, 12년간 고생하고 했는데 예,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1: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으로 합대다. 그래서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에 한계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대다.
0: 예.
1: 그런데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차 이뤘을 때다.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예, 내 뿐만 아니라 예, 우리 남편도 심장도 안 좋고 뇌경색도 있고 해서 예, 지금 이거 같이 쓰고 있는데 예, 얼마나 다 효과 좋은지 정말 우리는 예, 다른 약 먹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예.
1: 딱 이 약만 먹고 건강 찾고 있는데 야 정말 서당약이라 그런지 해발 높은 곳에서 야생약대로 제조해 그런지 완전히 다릅니다.
0: 다릅니다.
1: 예, 우리는 이 약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고 예, 내 소개해줘서 옆에 친척 친구 활동실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줘서 먹고 있는데 예, 내하고 우리 남편이 많이 먹고 효과 좋아서 그런지 예,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아서 예, 대비 나를 칭찬한다.
0: 예.
1: 우리는 예, 활동이 좋을 때마다 배달받고 있는데 예, 우리 내 친구의 딱 친구의 심장에 저자를 3개 했습니다.
0: 아.
1: 그리고 예, 위도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식후물이 자꾸 올라오고 예, 그다음 변비가 자꾸 생기고 관절도 안 좋고 해서 예, 있는데 예, 이 약 쓰고 예, 정말 얼마나 효과나 효과가 좋은지 예, 이분의 약이 떨어져가지고 예, 로인돌 구조 활동이 좋다면서 이분이 참가하겠답니다.
0: 예, 참가하실 생각이 있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시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은 새로운 치료 방법인 파핵용지효소 이 성분이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서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해준다.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아,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도 제대로 해주고 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고 뇌경색이나 아, 뇌출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뇌중풍을 말하죠. 예,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이런 환자분들한테서 나타나는 심장이 기가 부족한 분들 아, 심장이 기를 보충할 수 있게끔 심장경락도 소통시켜주고 아,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도 역할시켜준다. 예, 주요하게는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아, 기를 조절해주고 기혈 보충도 해주고 풍한 습도 빼주고 관상동맥경화라든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관심병, 아, 심교통, 용형협심증, 아, 혈액형협심증 아, 이런 병을 치료해주는 국가 보물급 서장약입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얼마 전 도나시는 극단적인 폭우를 겪었으며 관할 구역 내 100여 개 기업이 심한 침수 피해를 입고 막대한 손실을 보아 생산 재개에서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11일 도나에서 기업 생산 재개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재후 복구 재건 사업에 관한 당조항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수요에 정확히 연결하며 곤란 해결 조치를 가장 절실한 곳에 실시하고 따뜻한 봉사를 마음속 깊이까지 전달해 백방으로 기업의 난관 극복을 돕고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도나시 장류식품연회사 방정농업기계장비제조위원 책임회사를 찾아 피해 정도와 생산재개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복구, 자구 작업을 전개해 현재 이미 생산을 회복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전력을 다해 생산을 다그치고 주동적으로 주문을 쟁취해 생산 진도를 만회하고 시장 점유율을 되찾음으로써 기업의 경영 효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앞장서 봉사하고 정밀 시책하며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 정황을 밀접히 추적하고 기업이 생산을 재개한 후에 봉착한 실제 곤란에 비추어 제때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안정 생산과 효익 증대, 온건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도나시 수십 개 의약 기업은 공장 구역에 물이 차고 설비가 침수되며 감탕이 쌓여 생산 경영이 부득불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화강약업, 첨보생물, 소룡약업, 복강약업, 오등생물, 삼구금복강, 카이라인 의약 등 기업을 찾아 감탕 제거와 소독, 설비 수리, 원재료 이송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재해 손실 산정과 보험 배상 신청 진척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기업들이 신속히 행동이 나서 종업원들을 조직해 생산 회복을 전개한 것을 본 호가복은 기업에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생산 흐름선, 특정 설비, 수도 전기 시설의 수리와 시험 조정 진도를 다그쳐 하루빨리 정상 생산을 회복하도록 힘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기업 봉쇄 중심을 신속히 기업 생산 회복을 돕는 대로 돌리고 기업이 보험 배상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손실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진도를 다그쳐 손실 확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험 배상금이 제때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발전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을 둘러싸고 지원을 실속 있게 하며 수동적으로 금융기구와 연계해 신용대출 녹색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하게 기업에 전달되고 금융 활수가 기업에 직접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GMP 인증, 특종 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관건 고리를 면밀히 조시하고 현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를 최적화해 신속히 심사 비준하며 상급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밀접히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추적 처리해 관련 수속이 가장 짧은 기한 내에 마무리되게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 재개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길림 민덕생물과학기술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교류하면서 설비 피해, 생산 재개 계획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습격으로 이 기업 공장 구역의 침수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3m에 달했으며 보관 중이던 완제품과 비축 원자재들이 홍수에 잠겼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당면의 맑은 날씨를 다잡아 청결 소독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피해 설비 수리와 시험 조정을

0: 다그쳐 조속히 생산을 재개함으로써 손실을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시공명령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내어 전력을 다해 진도를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예정대로 건설돼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베인메이트 유업유한 회사에서 호가복은 설비 파손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집단 본부와의 연계 소통을 다그치고 자금 조달, 생산 흐름선 건설 등 면에서 본부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 하루빨리 생산을 재개하고 만부와 운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홍수재해는 기업의 생산 경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재해를 입은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고 전주 공업 경제 기본판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박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주와 시 양급 정부에서는 기업의 생산 재개를 추진한 것을 당면의 급선무이자 중대한 과업으로 삼아 공업 안정 장성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둘러싸고 실속 있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내놓으며 제때 효율적인 기업 지원 봉사를 제공해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 배상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보험기구가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손실 확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속 심사 비준을 실시하도록 독촉해 보험 배상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배상 효율을 높이며 손실 확정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보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후 생산 재개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새로 증가한 1,000억 원 농업 지원 및 소형 영세 기업 지원 재대출 정책의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금융기구에서 재기업의 융자 수요에 정확히 연계하도록 인도하고 우선 접수, 우선 심사 비준, 우선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재후 생산 재개, 설비 갱신, 생산 능력 복구 등 중점 분야 자금 수요를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1년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다그쳐 계획하고 상급으로부터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며 홍수 방지와 배수, 도관망과 도로망 등 부대 기초시설을 다그쳐 완선해 기층과 공업단지의 홍수 방지 재구조 능력을 1층 높임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하며 마음 놓고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수장 문금철, 주공업 및 정부화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과 도나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근연례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 있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결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 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 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 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 예약, 주택 보수, 세탁 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길 연풍부동산 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소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소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소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결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어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괭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临시 거주, 정착의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오고 연길에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1: 왕청현 춘향진에는 이랫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감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령흠, 추국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구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촌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일꾼과 정부 사업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0: 이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천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궁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향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향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 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훼손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궁명입니다. 며칠 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 재해 구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1: 육남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일 안도현 명월진 룡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열공급 수도공사 시공기간 도로 교통안전과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시공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교통 관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공급 공사 관제 구간인 삼껏거리 무장경찰부대 구간은 25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하며 삼껏거리 사범학원 구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수도공사 관제 구간인 천지로 제4중학교 화성 캠퍼스 구간은 21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스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젠,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30여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부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2: 듣고 싶은 연면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면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가장 먼저 백진숙 작사, 최동래 작곡이 생활아 웃어다오를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웃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생활에 대한 낙관적인 마음을 담은 곡을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고향 향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고향의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마당의 흙냄새, 꽃냄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의 구수한 향기. 이 노래는 그런 향기를 섬세한 가락으로 그려냅니다. 최영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네 인생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우리 모든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량성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최선숙 작사 황영화 작곡의 고향은을 보내드립니다. 고향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지도의 한 점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림 한 장일까요? 이 노래는 오랜 질문에 그 답을 끝냅니다. 김은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배소연 작사 엉이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육과 정을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는 터전, 그것이 푸근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우리 사랑을 들려드립니다. 사랑은 변인간인 마음일 수도 있고 가족과 이웃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려내며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춘산 작사 손홍범 작곡의 내 고향의 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연변하면 가장 떠오르는 정겨운 풍경들 그리고 그곳에 깃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힘차게 부른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3

0: 가능하십니까? 장강중이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로인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건강백에 두 개와 프로바이오틱스 두 곽을 드리고요.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면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셀레늄 오상 입살 한 포대와 남경 동린당 비타민 B 다섯 곽을 함께 드립니다. 9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1,000원 가격에 에너지 영양밥솥 하나와 코엔자임 Q10 캡슐 5곽을 같이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고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5곽을 드립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전통적으로도 동충하초는 산삼보다도 더 귀중한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우리 세계적으로도 우리 중국의 동충하초가 가장 우지를 잃은 약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서장의 동충하초가 가장 질이 좋은 이런 동충하초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발효식인 이 동충하초 균분 이미 방송에 소개된 지도 만 5년이 넘습니다. 예,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예, 관심을 받고 환자분들이 쓰고 있다 하는 거는 그만큼 효과로 보기 때문에 예, 많은 환자분들이 이 활동할 때마다 또 모두 참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로인절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우대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9박스에 11박스를 드리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기밥솥을 드립니다. 예, 로인분들에게 가장 생활에서 필요한

0: 이런 전기밥솥을 드리면서 또 코엔자임 교시부도 같이 다섯 곽을 또 드립니다. 예,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질환을 갖고 있다 할 때는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시면은 아주 좋은 이런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이학적인 효능하고 영양학적인 효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좀 이런 특수한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에는 우리 일반적인 약과 달리 삶의 질하고 수명 연장에 대해서 예, 아주 큰 이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지금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데 먹을 때는 그래도 방송도 들어듣고 여러 분들이 뭔가 좋다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주약에 나는 가래 자꾸 나고 기침이 못지않아서 그래서 먹었댔습니다.
0: 네.
2: 한 번씩 기침 난다 하면 아 3시부터 줄 기침 난다 하면 내가 못지않고서 그 다음에는 하고 나면 또 가슴이 막 캥기고 목소리 막 목이 터진 것도 아프기도 하고 막 목소리도 신소리 나가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이 증상이 다 나아졌더라 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또 다른 병이 또 좋더라 말입니다. 질병이 그 여러 달 먹으니까 다른 병이 또 하나하나씩 다 나아진다. 불편하던 점이. 예, 그냥 머리도 뭔가 혈압이 높으면서 머리 그냥 흥하고 이래던 게 혈압도 엄청 잘 되니까 머리도 지금 많이 맑아지고 나부터 혈탕도 지금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딱 좋아서 그 다음에 그냥 잘만 먹으면 서서 인성하고요 또 변비도 나타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게 더 지금 많이 좋아지대다. 위하고 딸로 먹지 않아도 이게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 심장도 이렇게 좋지 않을까나 가슴이 그냥 침침하고 황황하고 많이 떨리고 저녁엔 잠도 잘 안 오고 예, 막 그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엔 가슴 좀 편안하고 요즘 잠 잘 잡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귀에서도 왕 소리 나고 예, 무슨 옛날에 말하고 저 못된 소리에서 유행 소리 나도 그런 소리가 다 나던 게 그 소리도 좀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귀도 꽉 맨 것 같으면서 왕 하면서 막 뻥 뭐 들리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았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때 뻥 돌리면서 귀도 잘 들린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여러 개는 다 좋습니다. 약 어디 따로 딱히 아이 먹어도 이 한 가지를 먹어도 지금 너무 좋고 예. 너무 날마다 먹을 거나 그냥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점들이.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활동 계속 좋을 때라 그래서 여러 병에 대한 여러 가지 약 더 주지 얼마 줬을까 예. 규식을 주지 무슨 배 아픈 약을 주지 너무 좋아서 내 지금 약 조금 있는 것도 활동할 때 값이 눅지해서 또 배달 받자 그럽니다.
0: 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2830666번.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많은 약들 중에서도 이 동충하초만이 이학적인 효능하고 영양학적인 효능을 같이 결합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로화로 인해서 질병이 나타나거나 로화가 진행이 되거나 기능이 저하된다 할 때에는 단지 이런 약물학적 효능만 우리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양학적인 효능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예,
3: 저도 거의 동충하초 받으면 먹은 지 저는 거의 2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진 거라면 몸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어디 아예 아픈 데 없이 뭐 심리혈관병도 있고 머리 그래가지고 낯선 등이 끊어왔었지 심장도 안 좋지 어쨌든 몸이 불편했어요. 그랬는데 이 동충하초 받으면 처음에는 정말 방송 많이 듣고 들어도 별로 병이 없고 다른 약을 그렇게 써도 아예 되는 게 이게 뭐 되겠는가 해서 예, 접수를 아예 하고 있어서 처음에 먼저 예, 그거 한 4,000일치 싸서 먹었습니다. 먹은 게 내가 머리가 흥하고 올빠한 게 항상 그거 예, 머리 흥해가지고 이 사유가 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영 정시아에 나고 사람이 머리에 무슨 게 눈 같은 게 머리가 칭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

0: 아프고 그다음에 으지름지고 이래 돌아서 때도 살라이 돌갈비 돌아서면 그저 핑 하고 앉았다 일어나도 핑 돌아가고 이랬는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한 달 보이 되니까 그러면서 조금 더 나사지는 감이 납니다.
1: 네.
0: 앉았다 일어나도 이런 저 핑 돌아가서 그저 넘어지다 이랬는데 아이고 기지고 예 그저 힝하고 말더라 말이 그다음에 이게 제가 내게 맞고 내가 좀 이왕 먹어야 되는가 이래면 간 사람이 그냥 먹기 시작해서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점점 머리가 좀 이렇게 칭한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1: 네.
0: 이제 나사지고 아픈 것도 조금 낫고 점점 편히 계속 먹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먹으면 어느 날 빛이 바빠서 그랬는데 차츰차츰 이뤘으니까 점점 편히 먹다는 생각이 아예 나더란 말입니다.
1: 네.
0: 아, 이게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는데 어떤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 활동할 때 좀 싸서. 그래서 활동할 때 예, 쌌습니다. 싸서 이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먹는데 어떤 이 힘하던 것도 이렇고 어지럼지 이래 가다가도 걸다가도 핑하면 그런 이 비천거림이 이랬는데 그것도 이렇고 지금 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지금 해결되고 할까. 아 이게 정말 좋구나. 우선은 다른 거 먹을 필요 없다. 이게 내 식탁이라고 산다. 그래서
1: 네.
0: 이런 것을 다 물리치고 우선은 하나하나 이거 약을 쏘고 좀 시간이 오랐냐 그는 동생에다 주고 이래면서 지금 계속 이 약을 먹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1: 네.
0: 야, 이게 정말 옛날부터 이건 정말 신선불로 처음 먹으니까 해도 이게 진짜 신선불로 처구나. 어쨌든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게 이거 먹어야 되겠다 해서 내 지금 선택하고 활동에도 참가해서 또 먹자고 지금 그랬다. 여러분들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좋았냐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예, 우리 동충 하초를 불로 철화하는 거는 그 우리 인체에서 이 뿔이 신장이 정을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처럼 어지럽거나 소화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개선됩니다. 예, 꾸준하게 오래 쓸수록 효과를 더 잘 봅니다.
0: 네, 보니까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하초 되는 게 얼마나 신기한 경우가 그리고 나쁜 곳곳은 지리대에서도 이게 생명이 되어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생명이 있고 사는 게 되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예, 이거 아무데나 선택해서 계속 먹는 게 옳겠다 늙음하게 무슨 이제 뭐요 딴 게 뭐 아낄 것도 없다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 지금 활동이 또 좋습니다. 로인절 우대 활동이
0: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주저 나왔을까?
1: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예.
1: 예.
3: 우리도 이 동충하초 쓰면 가족입니다.
1: 네.
3: 그래서 2년 넘어 2년 거기 썼습니다. 효과 좋으니까 자꾸 쓰게 되더란 말입니다.
1: 네.
3: 어째 쓰는 거니까 어제는 우리는 다 아마 90둘이지 내 86로 늙어입니다.
1: 네.
3: 그래 놓고 이제 거기 오느라고 병이 가지가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는 온갖병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병이란 병은 있는데 해결은 아예 되더란 말이다. 다.
1: 네.
3: 단약은 다 먹어도 정말 주시 않고 이것저것 먹는 건 얼마나 애나겠습니까. 그렇게 먹어도 효과가 없더란 말이다. 그래 실망하고 여자는 무슨 대단계가 그만 쓰다. 이랬는데 방송 들은 게 하루 선생님 방송에 딱 들었단 말입니다. 걔가 보고서도 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한번 써보자. 이야기를 썼습니다. 쓴 게 좀 어제 그리 빨리 효과 잘 납니까?
1: 네.
3: 약이란 약을 다 써다 해야 되는데 이 발이 시리고 소이 시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날이 때까지.
1: 네.
3: 그래서 만난 쌍발에 사발에 엄타루에 가메목에 이어놓고서 한 반나절나 여든 너구나만 하고도 그랬댔습니다. 그러던 게 어제 9개월이 빨리 소신된가?
1: 네, 신당의 양기 보충에는 동충

0: 하초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1: 예. 그래 그런데 정말에 한 달 아이 된데도 그게 발이 훈훈한 게 지금은 발 따뜻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살 것 같습니다.
0: 네.
1: 근데 발이 더우면서 또 위용 아빠 뗐단 말입니다. 이때 또 다리 이때 됐어. 우리 아빠는 군대에서부터 이때인 게 지난까지 이때 됐어. 그런데 그래 이렇게 하나 되면서 어제 위도에 점점 좋아진 게 이 녹음하게 얻어놓은 식사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위에서 무슨 답 쓰는 게 다 소화 잘한다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먹기 싶은 건 마음대로 먹지. 아이 정말 이 저런 세월에 음식이 많은지 다 먹어볼까 너무 기쁘게 산다.
0: 네.
1: 그래 왜 오, 신자에 또 나빴어요. 신자 주사를 세 개까지 했어요. 그거 옛날 세계까지 옛날에 사람이 이 나라 때까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손에 차서 헐떡거림이 걸지 못하고 나가 정말 다니지 못하지. 그러던 게 이거 아우라에 점차 이렇게 좋아지면서 지금이 얼마나 걸어도 매겠는 줄 모른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약이 있습니까?
0: 네.
1: 정말 보다 이제 처음 이 좋은 약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래 우리 아빠 너무 고마워. 선생님께 인사드리겠다.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비했었는데 이 기억력이 나빴어요. 제일 나쁜 게 기억이더라 말입니다. 아, 기억이 니네 되지 않아서 그도 어제 오래전에 치매하고 죽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어제 그게 다 돌았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지금 이렇게 무슨 말하자도 아무것도 몰라서 말하기 용신이 들고요. 이 방송에다 말하자도 기억이 없을까 바로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은 아이 그저 고래 황해서 이래 그저 아무렇게나 이래 전화를 들면 말이 줄줄줄줄 나온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억력이 따라서 그 제일 좋습니다.
0: 네.
1: 그래,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지금 빼고 이 약을 쓰자고 결심합니다.
0: 예, 네, 지금도.
1: 어제는 이 한 가지 약을 먹음해가지고 중학교를 쓰겠습니다.
0: 지금 로인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래서 요즘은 이 계절적으로 보면은

0: 얼음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이런 과도기죠. 네. 네, 이때에 자연이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 사람이 인체에서는 이 음양 균형이가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체상에서 좀 어제 좀 여름보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가장 먼저 보충해야 될 이런 부분이가 바로 우리 인체에서 양기입니다. 양기라 할 때에는 우리 원기를 보충하는 데서의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일단 이 양허증이 생기면은 몸에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이 생깁니다. 우리 노년의 노화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가 바로 우리 노인성 질병은 대부분 양기 부족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노인분들이 질환이 빨리 나사지는 그 원인이가 음양 균형을 바로 잡아주면서 원기를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노인분들이 지금 많은 약을 써도 잘 안 됐는데 지금 동충하초를 쓰고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이 음양이라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형식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는 환자입니다.
0: 네.
2: 우선 5달 남아 먹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차던 것도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어요.
0: 네.
2: 그 다음 머리, 허리, 덮어놔서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낫고요. 나건 동충하초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장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변형증이 나던 것도 낫고요.
0: 네.
2: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변비 있던 것도 변비도 해결하고 설사했던 것도 설사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2: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내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줘 그럽니다. 우리 노친도 저기 신내혈관별로 고사 많이 해서 지금 이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둘이 먹길래 해서 한
0: 열아홉 과 사서 그런. 예, 열아홉 과에는 23과를 드리면서 공기 청정기를 드리고 또 이 연골소로 또 5과를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나도 동충하초를 먹고 소리 많은 효과 봤습니다. 예. 나는 심장이 나빠서 계속 뭐 항상 남은 게 떨리는 것처럼 속이 우두두 하고 밤에 뭐 잠이 바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 심장 돈을 꽉 누르는 것처럼 그래 숨이 올라오지 않아 자지 못하고 그게 깜짝같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밖으로 별로 못 나갔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마음대로 생깁니다. 그래야지 머리가 힝하고 어지럽고 항상 어지러워서 그랬는데 그 어지럽던 병도 지금 어디 간 데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계속 소리 나던 게 그건 혹 안 나고 혈압이 정상이 됐지.
0: 예.
3: 밥을 먹으니까 맥이 납니다.
0: 예.
3: 예. 야, 약은 정말 내가 먹어보니까 알긴다.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
0: 네,
3: 이번에 아홉 과 알려고 전화드립니다.
0: 예, 지금 아홉 과에는 11과 드리면서 이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전기밥솥을 드립니다.
3: 예,
0: 예 그리고 예, 심장 영양제라고 하는 코엔자임 Q10도 드리고,
3: 예, 예
0: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고대 이학서적 본초 종신에서는 동충하초는 폐를 보호하고 신장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기침을 먹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이라 할 때는 혈액 내 산소 이 산소량하고 이산화탄소량 그리고 신선 이 산성도를 예,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런 장기입니다. 폐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교환시켜서 혈액 속이 산소량하고 이산화탄소의 균형

0: 안녕을 이뤄주게 합니다. 예, 그리고 신장은 몸속에 산을 원활하게 제거해주면서 pH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잘 조절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동충하초는 이런 폐하고 신장이 경락에서 작용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은 기 근원이 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입니까?
0: 맞습니다.
2: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2: 나는 선생님 동충하초도 영도수입니다.
0: 예.
2: 혈압이 초점 정사이 됐지. 잠이 잘 오지. 밥도 잘 먹지. 그래던 게 다리랑 아프던 게 다리랑 아이 아프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날이 좀 변도 있는 것도 예, 어떨 때는 아무렇지도 됩니다.
0: 네.
2: 그래, 선생님 동충하초를 예, 계속 먹어 이렇지.
0: 예.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동충하초만이 이런 이학적인 효능하고 영양학적 효능을 같이 가지고 있고 또 단지 동충하초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수록 몸에 더 좋습니다.
2: 네. 예. 선생님 나는 이래서 또 몇 각 6각이라도
0: 짜다고. 예, 6각도 지금 우대 활동이 좋습니다. 4각을 더 드리면서 하야다는 두 박스 드리고 예, 이 셀렌 오상 입사를 5근짜리 그 한 포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경 동인당 B조구 또 5각을 드리고 예. 예, 지금 로인절이 활동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다 용 좋습니다. 포장도 다 좋고, 예, 예 정, 다 정품 포장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나는 예, 계속
0: 여수값을 계속 사죠. 예, 그 아, 전화번호 연계하십시오. 예,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그리고 우리 신장하고 폐의 관계라 할 때에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이 기 근원이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같이 이래 작용하면은 폐는 숨을 내쉬는 거 주관하고 신장은 들이쉬는 숨을 받아들이는 거 주관하죠. 때문에 음과 양이 서로 교차되면서 호흡이 잘 조화롭게 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과도기 여름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예, 우리 자연이 깊은 곳에서는 가을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 여름 기운이 또 이 낮에 많죠.
1: 네.
0: 예, 이럴 때는 몸의 음양 균형이가 예, 깨지면서 몸에 변화가 많이 생기고 또 내세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 이 몸의 변화가 또 더 심합니다.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예, 이 가을도 무사하게 넘으면서 겨울도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언제라도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아껴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습니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윤홍매 작사 윤강철 작곡의 부모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그리운 곳 바로 고향입니다. 귀향길, 익숙한 고향의 길, 정겨운 마을 풍경, 가족들의 따뜻한 모습이 멜로디 속에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고향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이어서 박춘선 작사, 렴승학 작곡의 귀향길 보내드립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리운 마음을 안고 돌아가고 싶은 곳, 정든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들판, 맑은 시냇물, 정겨운 이웃들의 모습이 가득한 고향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터전입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향에 대한 소중한 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백금 작사 김예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따뜻한 정과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서로 아끼고 돕는 따뜻한 삶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다 함께 웃고 함께 노력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전광훈 작사, 김광일 작곡의 우리 사는 세상은 보내드립니다. 석광선 한선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박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착하고 성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웃으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려줍니다. 소소한 일상과 행복을 담은 가요.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전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연민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유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골짜기에 우리가 외친 한마디가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눈물로 돌아옵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정선화 작사 리아꾼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수많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 그대라는 한 글자에 평생의 믿음과 애틋함을 실었습니다. 리아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홍련 작사, 리아소 작곡의 그림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따라온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도 말없이 함께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창준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모님 그립신다를 준비했습니다. 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큰 사랑.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강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은국 작사 황교옥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말은 곧 고향의 품이었고 고향 냄새는 곧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윤금남 작사 작곡의 언제나 함께입니다.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함께라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전영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창봉을 그리며입니다. 꼭 다시 한번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간절함, 그 기다림마저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안영수 마보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의 병은 여름에 치료하라. 동빙 시아스. 겨울의 병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효과를 잘 본다. 그러면 겨울의 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목화 토금수가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인데 여기에서 목이라는 것은 간을 말합니다. 간, 나무라 이 말입니다. 봄입니다. 봄이 돌아오면은 우리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이를 때를 말해서 우리 간이 치료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 여름 하면은 우리 심장을 말하는데 심장은 화에 속한다. 불입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에는 심장병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열이 센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그 다음 목화 토. 토라는 거는 비위를 말합니다. 비위의 비위는 사계절인데 어떻게 오장하고 맞먹는가 하는 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로 여름하고 가을 넘어가는 긴 여름을 말합니다. 장샤. 이때는 비위가 나쁜 사람들, 특히 습한 사람들이 습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비장이가 제일 먼저 망가지고 병이 걸리고 치료가 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토죠. 이 토라는 게 우리 비위지 않습니까? 금은 가을, 우리 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 토금수, 수가 바로 신장을 말합니다. 겨울에 우리 이 콩팥이 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겨울에 와서 더 병이 심해지고 또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 그러니까 골가병을 위주로 해서 소변이 잦다, 전립선염 있다, 방광염 있다, 이 비뇨기 계통에 염증이 있는 분들, 총적으로 중의학적으로 말하면 선쉬,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여름에 치료하면 훨씬 효과를 잘 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건뇌 보신환도 건강한 뇌를 주는 동시에 보신, 신장을 보호해주고 신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신장에 생긴 모든 신염을 비롯해서 이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름에 쓴다 할 때 효과를 겨울에 쓸 때보다 훨씬 더 잘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 집에 아저씨도 간도 안 좋고 좀 콩팥이도 병원으로 보니까 많이 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수사에는 고혈압이 좀 있고 해서

0: 머리도 많이 무겁고 가끔씩 아프다 하면 이러면서 정신 안 한다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네 버시안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뭔가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거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향이 일어나기 많이 피곤하다 한다.
1: 네.
0: 그리고 뭐
2: 네.
0: 예, 예, 어떨 때도 배도 가서도 타고 구역질도 나고 이런다면서 네. 많이 힘들고 합대다. 네. 그리고 늘상에 뒤에서 소리도 나고 이랬대다. 근데 그게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본 네. 후부터는. 네. 한 여섯 달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
0: 그래, 뒤에서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하던 게 요즘에 그 소리 덜 난다고 해. 잠을 잘 잔다.
1: 예.
0: 네. 그리고 뭔가 뭐, 덜 들린다 하던 게 덜 들리던 거 지금 귀가 좀 뻥 뚫려서 귀 잘 들린다고 이랬대다.
1: 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가 네. 맵다는 사람들이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0: 네. 영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뭔가 영 많이 작아졌습니다. 낮에는 좀 같이 한데 저녁에는 좀 여러 번 쉴 새 없이 다녔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하루 저녁에 무슨 기권에 두 번에 뭐 한 번 가고 이런 뭐 그리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통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랬대도 사주 맨날 아프다면 되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래도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무릎 아래 떨려서 맥이 없다면 되던 게 요새는 게 맥이 난다면 잘 긁고 다닙니다.
1: 네.
0: 그래서 혈압이 지금 요새는 운동이 잘 되고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약 먹으니까 더 좋아진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오늘도 약 떨구지 않고 또 배달 받자 그럽니다.
1: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시죠.
0: 네.
2: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네.
1: 네.
0: 감사합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우리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땀이 나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다 땀으로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땀이라는 게 약이 주먹자마자 피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이 흡수돼서 수분이 되고 대사를 걸쳐서 물이 돼서 피부로 나가죠. 예? 때문에
2: 당분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건이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니가 네. 머리가 흐릿해보나 아무래도 동해경화 심한 것 같아. 그래, 뭐, 머리가 흐릿해보나고, 이 맑은 날씨가 터지, 머리 아프다 하면 예, 막 터질 지겠고, 예. 그리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맥이 없고, 매난이 예. 이발 쓰겁고, 손발이 차고 네. 한다. 그래서 예, 아이 누웠고 청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조탕약은 다 먹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누워 후보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꺼내보시면 어전 반년 썼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지금 예, 머리가 흐릿해보나던 게 맑아지고 머리가 아파서 그 받아지는 것처럼 아프던 게 그게 맑아지고 예, 아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혈압조절이 아이 돼서 그저 반잠 자지 못하던 게 그것도 어전 소실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손발이 지금 따뜻해야 오고 할까 얼마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가발 신고 또 신고 해도 그래도 차가워서 예, 그냥 등산 보고 발에다 감고 잤습니다. 그래도 네. 차이 따뜻해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할 때 참석해서 좀 장기적을 쓰자 그러면
1: 다른 사람들은 지금 약을 쓰면 그게 싹 해줄 겁니다. 예? 몸에 예. 한기를 몰아내는 게 몸의 양기입니다. 이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 사람들 꼭 쓰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이 시점에서 중약을 쓰든 침을 맞든 그다음에 뜸을 뜨든 아주 효과를 잘 보는 시기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름에 와서 또 바쁩니다. 겨울에만 바쁜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사실 양기가 제일 높은 고조에 도달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 양기가 다 거칠로 빠지다 보니까 도로 속은 냉합니다. 차다 네. 말입니다.
2: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4: 건예본 세안은 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저녁에 이게 무슨 약을 써

0: 이 잘못하지 못하는 게 중요하게 영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이 건의보시 하는 석 달수니까 잠은 너무 잘다 됐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수면제를 얻은 뗐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날마다 잠은 영 잘 잔다.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고 그렇게 어림지근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이 약을 예, 먹어보면 몸이 편안하고 다리 가볍습니다. 영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소변 차 쓰는 것도 밤이 들랑날랑 하던 게 어제는 기본상 한 번만 일어나가 아주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그래 내 동생이 지금 내 이거 쓰고 좋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약 쓰나 아이 되는데 이 건의보시아는 지금 한 달 쓰는데 좀 혹안한 게 알린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내 동생도 배달받고 같이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디 할도 네. 있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의보시완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을 보신하는데 특히 기와혈이 부족해서 특히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이렇게 허리도 차고 아랫배도 시리고 팔도 시리고 이런 분들 이게 다 양기 부족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3: 예, 제가 건의보시만 먹고 있습니다.
1: 네.
3: 이 약 먹을까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3: 저는 예, 저기 혈압이 높고 혈압이 높다는 약간은 어지럽증이 나고 저 정력도 없고 예. 그래도 내 잠은 못 잤습니다.
1: 네.
3: 좀 심장이 자꾸 떨리고 예. 뒤에서도 네. 자꾸 소리 나고 이러면서 눈고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소변이 잦아가지고서 너무 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1: 네.
3: 그러던 게 이 소변이 잦은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제가 그렇죠. 밤,
3: 예. 네. 그러니까 밤 잘 자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막 좀 신난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이 엄청 잘 되지. 그리고 지금은 예, 참 영 잘 잡니다.
1: 네.
3: 약을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이게 근지 약상에서 만든 약이다 그런지 확실히 효과가 영 좋고 예, 바로 후에
1: 네.
3: 영 좋단 말인다.
1: 예, 네.
3: 좀 효과가 좋을 때 좀 약을 좀 오늘 배달받자고 전해드렸습니다.
1: 네. 부대할 때 있습니다. 배달받으십시오.
3: 예.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우리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 여성들은 갱년기가 빨리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생리가 항상 적습니다. 조금 거저 왔다 갔다 한 2, 3일 보이다가는 없어지고 이 생리량이 적은가 동시에 갱년기가 빨리 시작됩니다.
2: 네.
1: 이런 분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4: 근데 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저도.
1: 네.
4: 내가 예,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소변 지금 시원하게 보고 예. 밤 소변 잦아서 이런 한 대여섯 번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번 뜨고 왔는데 그렇게 보고 혈압이 나빠면 머리 아파한테 머리 아픈 것도 안 나왔고 예.
1: 예.
4: 기온액이 안 좋은 기온액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변비가 있어서 변비가 있으면 변비도 없어지고 예.
1: 예.
4: 네. 소변 아파도 콩팥이 안 좋아 위에서 또 소리 났단 말입니다. 그 소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1: 그 소리 나던 게 없어집니다.
4: 예.
1: 예.
4: 이번에 활동 하나는 열광 사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이렇게 방송했기 때문에 예, 또 후메큐십도 한 병 더 드립니다. 예.
4: 네.
1: 예. 의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이런 콩팥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장기적으로 두둔다 할 때 특히 여성분이라 할 때는 자궁에 와서 이 자궁 진료단 게 생깁니다. 자궁 경부암도 생기고 이 단초 낭종도 생기고 이게 다 차서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남성분이라 할 때는 성욕감 퇴증부터 생기면서 그 이 전립선 비대가 남보다 좀 심하게 생기죠.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우리 뭔가 우리 집에서 뭔가 그 오빠하고 내 두 분 벌써 이권이 보시한 우리 오빠는 이제 한 달 많아서 난 이제 한 달 다 세져서 이제 권이 보시한이 기운도 좋아지게 하고 그 우리 오빠는 그 젤레센이 속에 밤에 한 네 번 넣었습니다. 그날 다섯 번.
1: 네.
5: 어서니 두 달 걸쑥을 나갔거나 아이 소비 어째 글쎄 그렇게 두 번 씹어고 또 한 번 씹어도 어선이 완전히 정상이란다 이제 이야기.
1: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5: 예.
1: 홍삼농경이 약... 들어가면 전립선 비대 쉽게 해결됩니다.
5: 예. 약은 이야기 우롯박입니다. 전립선 약은 그렇게 많이 썼지만은 이야기
1: 소용없습니다. 그게 다 남성분들 콩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5: 그래서 소비 잤습니까?
1: 예예 그래서 섭외 잤습니다. 그리고 섭외로도 조금 보고 시원하게 먹고
5: 이야기 그러니까 양기를 세게 보충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섭외
1: 음양 평형 잡아주면서 양기를 보충하죠. 이게 예
5: 그래
1: 그 보충하는 약도 같이 들어가요.
5: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공장이 좋으니까 나의 벌써 이게 뭐 다르다니 우리가
1: 그러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5: 그러니까 대단히 예. 좋은 단위입니다.
1: 예.
5: 그 회사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가 하면 이 기능이 좋아지 머리 이렇게 좀 빠질 때인데 그게 좀 낫고 예. 콩팥이 좀 허리 아팠습니다. 나는 소변 자체 없는데 허리 좀 아프지. 굉장히 허리 아프지. 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콩팥이 문제랍니다. 그래 어쩌니 이건
1: 맞습니다. 콩팥이 나쁘면 머리 많이 빠지고 허리 아프고 골가병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5: 그렇습니다. 딱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 여기 내게 맞겠다 생각해. 한 이제 한 달 풀었는데 좀 머리끼에 빠질 때가 그러니까 콩팥이 되게 담기 되겠구만.
1: 이 약이 아주 농축경약입니다. 그래서 녹두알 같은 거이 녹두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알로 해서 15개 만든 약입니다.
5: 해보니까 다 15알씩 딱 있을 때다. 그래
1: 예, 예. 그 약이
5: 그래 먹으니까 먹기도 용도 그게 알이 작으니까 넘어가기도 용 먹이 불편해서 넘어가기 용 좋다 마음에 그 우대 활동에 난 주머니 쌌는데 우리 오빠도 싸겠다 또 우대 활동
1: 예. 특히 남성분들 잡수면 더 빨리 알깁니다. 약.
5: 영도 참다. 예. 이렇게 좀 처음 봤다 물어봐도 된다. 수고하십시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락없이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이번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12각에 12각을 더 드립니다. 그럼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이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 수요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을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지시왕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에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 지역이라든가 또 서부 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0: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경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경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경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경지들은 천년 경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깡꼬봉에 그런 다섯 가지 연기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연기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대응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간이 좀 있습니다.
0: 네.
2: 그래, 예, 그래, 그런지, 그다 또, 예, 방향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맥이 없고, 예, 자꾸 누워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0: 네.
2: 그래,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습니다.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0: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관 고백을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일찍 이야기 확실히 좋았습니다.
0: 네.
2: B20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이야기되고 그런지 확실히 내대명서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2: 네. 이게 요즘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었으면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0: 네.
2: 네.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변비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0: 네 장도에 와서 많은 네.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예.
2: 네.
0: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지.
2: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네. 딸 다 하도다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오래 못 서 있을 때 쓰는 근데 지금 다리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0: 예.
2: 언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요새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0: 예.
2: 예 먹으면 나 소화하고 있을 때라 그래 듣긴 또 무시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디 가면 화장실만 전혀놓고 다닐 때였습니다.
0: 네.
2: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땐 어떤 때 색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2: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까깔하고 그냥 피도서 벌거벌거 돼서 그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눈이 까깔하지 네. 않습니다.
0: 예.
2: 먹던 동안 지내면 먹던 동안 최고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이야기 자체해서 내내 많은 이야기 돼서 또 대답하다 또 계속 쓰자 그런다.
0: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그렇군요.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네,
2: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용지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저도 용지 깡고백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게 쓰니까 뭐에 동감이든 밤소리 따라서 밤 자지마자 좀 제가 한번 자기 쓰다 보니까 밤, 뭐든,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래서 깨끗하게 한번 보니까, 예, 다음을 자자면, 이거,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많이 좋아져서, 그리고, 화가 앉아, 예. 밤에 또 잘 넘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자면, 밤 좀 잘못 씁니다. 그래서, 화 잘 됩니다, 이거.
0: 네.
3: 이것도 혈압이 온정되잖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서 앉았다 일어나면 또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이래도 신장이 좀 흐르다 쉽게 놀라고,
0: 예.
3: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검사하니까 또 간수치 정상이 되어야 돼.

0: 먹은 다음에
1: 네.
0: 그러니까 예.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할때 열두가 사주 좀 계속 쓰다가면서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 따지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저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아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초단발을 맞아서 대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영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그저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한 개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수시포라든가 림파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림파세포라든가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얼마 전 도나시는 극단적인 폭우를 겪었으며 관할 구역 내 100여 개 기업이 심한 침수 피해를 입고 막대한 손실을 보아 생산 재개에서 여러 가지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11일 도나에서 기업 생산 재개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와 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재후 복구 재건 사업에 관한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수요에 정확히 연결하며 곤란 해결 조치를 가장 절실한 곳에 실시하고 따뜻한 봉사를 마음속 깊이까지 전달해 백방으로 기업의 난관 극복을 돕고 공업 경제 운행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도나시 장유식품연회사 방정농업기계장비제조위원 책임회사를 찾아 피해 정도와 생산재개 정황을 요해했습니다.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복구, 자구 작업을 전개해 현재 이미 생산을 회복했다는 것을 요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전력을 다해 생산을 다그치고 주동적으로 주문을 쟁취해 생산 진도를 만회하고

시장 점유율을 되찾음으로써 기업의 경영 효익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조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앞장서 봉사하고 정밀 시책하며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 정황을 밀접히 추적하고 기업이 생산을 재개한 후에 봉착한 실제 곤란에 비추어 제때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안정 생산과 효익 증대, 온건한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도나시 수십 개 의약 기업은 공장 구역에 물이 차고 설비가 침수되며 감탕이 쌓여 생산 경륜이 부득불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화강야급, 첨보생물, 서륙야급, 복강야급, 오등생물, 삼구금복강, 카이라에인 의약 등 기업을 찾아 감탕 제거와 소독, 설비 수리, 원재료 이송 보관 등 정황을 살펴보고 재손실 산정과 보험배상 신청 진척 정황을 상세히 요해했습니다. 기업들이 신속히 행동이 나서 종업원들을 조직해 생산 회복을 전개하는 것을 본 호가복은 기업에서 신심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생산 흐름선, 특정 설비, 수도 전기 시설의 수리와 시험 조정 진도를 다그쳐 하루빨리 정상 생산을 회복하도록 힘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조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기업 봉쇄 중심을 신속히 기업 생산 회복을 돕는 대로 돌리고 기업이 보험 배상 관련 사항을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손실 확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 진도를 다그쳐 손실 확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보험 배상금이 제때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발전 활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을 둘러싸고 지원을 실속 있게 하며 주동적으로 금융기구와 연계해 신용대출 녹색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하게 기업에 전달되고 금융 활수가 기업에 직접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GMP 인증, 특종 설비 정기 검사, 생산 자격 재심사 등 관건 고리를 면밀히 조시하고 현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를 최적화해 신속히 심사 비준하며 상급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밀접히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며 추적 처리해 관련 수속이 가장 짧은 기한 내에 마무리되게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 재개 조건을 갖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길림 민덕생물과학기술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교류하면서 설비 피해, 생산 재개 계획 등 정황을 문의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습격으로 이 기업 공장 구역의 침수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3m에 달했으며 보관 중이던 완제품과 비축 원자재들이 홍수에 잠겼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이 당면의 맑은 날씨를 다잡아 청결 소독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고 피해 설비 수리와 시험 조정을 다그쳐 조속히 생산을 재개함으로써 손실을 최대한 줄이길 바랍니다. 2기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시공 명령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내어 전력을 다해 진도를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예정대로 건설돼 조업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길림 베인메이트유업위원회사에서 호가복은 설비 파손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집단 본부와의 연계 소통을 다그치고 자금 조달, 생산 흐름선 건설 등 면에서 본부의 지원을 적극 쟁취해 하루빨리 생산을 재개하고 만부와 운행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이번 홍수 재해는 기업의 생산 경영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재해를 입은 기업이 곤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은 기업의 발전 신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연적 요구이고 전주 공업경제 기본판을 안정시키기 위한 긴박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주와 시 량급 정부에서는 기업의 생산 재개를 추진한 것을 당면의 급선무이자 중대한 과업으로 삼아 공업 안정 장성 100일 난관 공략 행동을 둘러싸고 실속 있고 실행 가능한 조치를 내놓으며 제때 효율적인 기업 지원 봉사를 제공해 재해를 입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곤경에서 벗어나 생산을 회복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 배상 진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보험기구가 특수한 일은 특수하게,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손실 확정 기재를 최적화하고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속 심사, 비준을 실시하도록 독촉해 보험 배상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배상 효율을 높이며 손실 확정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보험 배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게 함으로써 기업의

재우 생산재계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새로 증가한 1000억 원 농업 지원 및 소형 영세 기업 지원 재대출 정책의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금융기구에서 재기업의 융자 수요에 정확히 연계하도록 인도하고 우선 접수, 우선 심사 비준, 우선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재우 생산 재개, 설비 갱신, 생산 능력 복구 등 중점 분야 자금 수요를 힘써 보장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피해 정황과 재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고리에 비춰 1년의 중대 공사와 중점 대상을 다그쳐 계획하고 상급으로부터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적극 쟁취하며 홍수 방지와 배수, 도관망과 도로망 등 부대 기초시설을 다그쳐 완선해 기층과 공업단지의 홍수 방지 재구조 능력을 1층 높임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하며 마음 놓고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수장 문금철, 주공무 및 정부화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통계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분국, 성약품감독관리국, 연변검사분국 책임자들과 도나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상술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근열내 연결시에서는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 전주기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인재 아파트, 청년 쉼터, 인재 주택 등 다차원적인 주거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실속이는 주택 임대, 구매 보조 정책이 더해져 1년의 주거, 종합 조치로 청년들의 정착 비용을 낮추면서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석사연구생 하남은 7월 초 연길에 와서 취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인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이곳은 가전제품이 고전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할인 혜택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길 만달광장 상업부동산관리위원회사 운영조리 하남입니다. 할인전 임대료는 1200여 원이고 할인 후에는 약 700원입니다. 저처럼 금방 취업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재주택은 연결시에서 2026년 6월 2일에 새롭게 내놓은 인재주거 보장조치입니다. 국유기업에서 량질주택을 사들여 장식을 하고 텔레비전,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 새 가정용 전기제품을 마련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전문대 인재들은 각기 임대료를 원가격의 15%에서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결시에는 인재주택이 총 1845채였는데 시내 15개 주거단지에 분포됐고 주요 상권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생활에 더 많은 편리를 주기 위해 인재주택에서는 또 청소예약, 주택보수, 세탁관리 등 봉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조치를 통해 정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연길 연풍부동산임대위원회사 총경리 리지군입니다. 각 부문과의 연계는 우리가 맡고 입주자들이 봉착한 문제도 우리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인재주택을 토대로 연결시에서는 또 표준화 인재아파트와 전문가 인재아파트를 내놓아 재직, 고차원 인재와 기업 기술 일꾼의 단기 거주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재직 인재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청년 학생들에게도 주거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청년 쉼터를 내와 만 35세 이하이고 전문대 이상 학력을 소지한 비연길 호적 구직 청년이면 모두 무료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데 최장 4박 5일 무료 숙박을 향수할 수 있어 청년 인재들의 따뜻한 쉼터로 되고 있습니다.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사업일꾼 리여설입니다. 처음 연결에 왔을 때 청년 쉼터에 입주했습니다. 취업 수속을 마친 후 관련 정책을 알게 돼 이곳 인재주택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 과정이 빈틈없이 이어져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연결시에서는 또 24개월 동안 매달 지급하는 주택임대보조와 졸업 후 5년 이내 1차적 주택구매보조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석사, 본과 인재는 최고로 매달 각기 2,500원, 1,500원, 1,000원의 주택임대보조를 향수할 수 있고 주택구매세는 각기 8만원, 5만원, 3만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결시에서는 누계로 연 5,721명 청년들에게 1,576만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연결시 당위 조직부 부부장 왕경업입니다.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이며 따뜻한 인재 주거 체계를 구축해 청년 인재들의 구직, 림시 거주, 정착에 봉사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0: 청년 인재들이 연길에 오고 연길에 불이 내리게 하겠습니다.
1: 왕청현 춘향진에는 이래 동안 낮과 밤을 쉬지 않고 달린 지게차들이 있습니다.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지게차들은 주민들을 태우고 위험 지역을 벗어났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는 감탕제거 선봉이 됐으며 재건이 시작되자 돌을 나르고 제방을 보수하는 데 투입됐습니다. 이 지게차들에는 춘향진의 이번 홍수방지 재해구조 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9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춘향진 중심거리로 밀려들었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모든 차의 통행이 끊겼습니다. 위급한 순간 지게차가 진에서 유일한 교통도구로 됐습니다. 춘향진 주민 조경군, 왕뢰, 명흠, 추국명, 왕요 그리고 끝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몇몇 주민들과 고속도로 건설 작업 일꾼들이 지게차에 올라타 거센 물살 속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조경군입니다. 제 승용차도 저쪽에 세워져 있었지만 미처 가져올 생각도 못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중합니다. 홍수가 들이닥친 날 조경구는 자발적으로 자기 집 지게차를 몰고 구조에 나섰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춘향촌 촌민 당곡파입니다. 물이 세차게 흘렀고 귀버섯 주머니 같은 것들이 전부 떠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지게차를 보내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세차게 흐르는 것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게차에 올라앉는 순간부터 더는 당황하지 않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지게차를 긴급 동원해 구조에 투입했습니다. 춘향 파출소 민경들은 지게차 운전수와 연계해 감탕에 막힌 통로를 뚫고 92세 고령 노인을 조심스럽게 지게차 적재함에 태운 뒤 안전지대로 이동시켰습니다. 왕청현 공안국 춘향 파출소 소장 우멍입니다. 수색구조 과정에서 우리는 춘광촌 촌사무소 뒤쪽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물은 이미 노인의 허리까지 찼는데 깊이가 대략 1m 정도 됐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은 급히 다가가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웠습니다. 로인은 등에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이미 물에 젖어 아주 무거웠지만 자기 재산이라 끝까지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도 곁에 없었고 당시 물살이 너무 세서 로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에 제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울타리도 이미 물에 떠밀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정부 사업일꾼들이 함께 로인을 부축해 지게차에 태워준 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로인이 안전지대에 도착한 후 파출소 정치지도원 류갱권이 로인을 업고 집중 대피소까지 갔고 의무일꾼과 정부 사업일꾼들이 돌봤습니다. 현재 로인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상둔촌 당지부 서기 조청생은 간부와 대중들을 이끌고 밤새 424명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조청생입니다. 길이 전부 끊겨 지게차만 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촌민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구조에 참여해 지게차를 몰고 나와 주민들을 구조했습니다. 왕청현 춘향진 상둔촌 촌민 조청군입니다. 당시 홍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미처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어 걸을 수 없었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게차를 배치해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시 마음이 정말 격동됐습니다. 더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이 보장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수가 물러간 후에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거리마다 감탕이 쌓여 가장 깊은 곳은 무릎을 넘었고 귀버섯 봉지 잔해가 온통 널려 있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감탕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게차 운전수 추국명입니다. 감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와 주민들 집에 감탕을 치우고 있습니다. 왕청현 림업구 260여 명 간부와 종업원들은 춘향진 일선에 내려가 지게차를 동원해 감탕을 제거했습니다. 이릉도로 점검보수회사에서는 적재기를 동원해 로면의 낙석을 치우고 암거를 소통시켰습니다. 지게차 엔진 소리는 춘향진이 다시 원기를 되찾는 심장박동 소리로 됐습니다. 길이 통하고 물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건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게차 운전수들은 돌을 운반해 파손된 제방을 보강하고 회

0: 전된 마을 도로를 보수하는 데 협력하면서 물자 운송과 주민 출행 통로를 열었습니다. 전력, 통신, 급수시설 긴급 복구에서도 지게차 운전수들은 앞장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었습니다. 추국명입니다. 며칠째인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7월 29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재해 주민 대피에서 감탕 제거, 복구 재건 작업에 이르기까지 지게차 운전수들의 활약상은 올여름 왕청 홍수대처 재해 구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부분을 수놓았습니다.
1: 육남의 재간추리 뉴스입니다. 그일 안도현 명월진 령천촌 전병공장에는 밤새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촌민들은 시간을 다투며 밤새 전병 375kg을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이 물자들은 가장 이른 항공편에 실려 2천여 킬로미터 떨어진 중경시 팽수현 한가가도 산사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운송됐습니다.
0: 연결시에서는 열공급 수도공사 시공기간 도로 교통안전과 시공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시공 도로 구간에 대해 临시교통 관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열공급 공사 관제 구간인 삼껏거리 무장경찰부대 구간은 25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하며 삼껏거리 사범학원 구간은 13일부터 20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수도공사 관제 구간인 천지로 제4중학교 화성 캠퍼스 구간은 21일까지 도로 절반을 봉쇄 시공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2: 멈추지 않을 마음속의 울림. 우리의 가락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우직해서 더욱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어깨춤. 우리의 전통음악은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 숨쉽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중북은 배웬셔츠 4층 58평입니다.
0: 네.
1: 부근에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네. 연결전화 136-3433-2636.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봄으로 구하겠습니다.
0: 네.
1: 예, 명세 전화는 136.
0: 네.
1: 1077.
0: 네.
1: 0378번입니다.
0: 1361077, 0378번요.
1: 예.
0: 네, 뭐 특별한 요구는 없습니까?
1: 예,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네. 계십시오.
2: 창업의 길을 적극 개척하여 연변 경제 발전에 조력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0: 네,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예, 이제 이 보험을 구한다는 그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0: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적으실 수 있나요?
1: 예.
0: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136
1: 예.
0: 1077
1: 예.
0: 0378번
1: 0378번이
0: 네, 맞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0: 그래요. 한번 연락해
1: 감사합니다.
0: 보십시오. 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길시 제4고급 중학교와 연길시

0: 제6중학교와 아주 가깝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속세탁이고 네.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세기와 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치했고
0: 네.
1: 백돌 토성 가구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해서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하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에 야산에서 산화물도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냉이뱅이 가능합니다.
0: 네.
1: 전답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1: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네. 고맙습니다.
1: 예, 네, 수고하세요.
0: 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창업 갈자부기입니다.
0: 네?
3: 피아노.
0: 아, 피아노를 파시려고요?
3: 네.
0: 네.
3: 일본제입니다.
0: 네네.
3: 야마하 일본제.
0: 알겠습니다. 네, 수입제이고요. 네.
3: 네.
0: 연락번호 말씀 주세요.
3: 1호구.
0: 네.
3: 4333.
0: 네.
3: 7790.
0: 네, 15944. 15943337790번 맞습니까?
3: 예,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양모호입니다. 주방 모집 합시다.
0: 네.
4: 예. 연계 전화는 158.
0: 네.
4: 0433.
0: 네.
4: 5311.
0: 네, 양로원에서 주방 일꾼을 구하십니까?
4: 예.
0: 네, 여성 주방 일꾼요?
4: 예, 예.
0: 알겠습니다. 별다른 예. 조건은 없나요?
4: 그래도 깨끗하고 부지런하면 됩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4: 예. 예, 예.
0: 연락 기다려 보시고요.
4: 예.
0: 네.
4: 예.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예, 보세요.
1: 예, 선생님, 네, 이제 네. 가격을 받을 가격을
0: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네.
1: 예, 가격은 예, 저기 3만 원 다오 받겠습니다.
0: 3만 원요?
1: 예, 3만 원 다오. 예.
0: 알겠습니다. 3만 원. 그래요.
1: 예.
0: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요. 주변에 중소학교가 가깝고 또 시장도 가깝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36-3433 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연결시 건강교 건너편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 4552번 137-0443 4552번입니다. 연길시 하람에 위치한 강남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6층이고 면적은 92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많고요. 또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요.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 2681번 138-4431 2681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깔끔하고 부지런한 여성 주방 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 5311번 1580433 5311번입니다. 네, 수입지 피아노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7790번 1594333-7790번입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연규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남북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시골 센터장입니다.
0: 네.
1: 위치는 두 목대시장 남쪽이에요.
0: 네.
1: 단층 집의 층발가 한 3평방 되고,
0: 네.
1: 2층 집은 4, 5층 말이고, 막상 네. 3층 집 말이고, 이것으로 장사하고 창고하고 빌려야 한다.
0: 네.
1: 빌려야 되겠어.
0: 네.
1: 그리고 가선시장인데, 5층 집이 네. 한 60평방짜리 시설을 줍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서행시장 동쪽에 땡피로 또 10층 쌓여서 팔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계전화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77번.
0: 3177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75007번, 1566275007번입니다.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줄집을 팝니다.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됩니다.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고요.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공기가 아주 좋은 고장이라고 하는데요. 국유토지여서 또 명리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 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일전에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구 건공중대는 공안,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집법대대, 건공가도 등 관련 부문과 연합으로 불법 고객 유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행동을 펼쳤습니다. 중국 저산종 민속원 출입구 및 그 주변의 주요 도로와 보조 도로는 관광객이 집결하는 핵심 구역인 동시에 불법 고객 유치 행위가 빈발하는 곳입니다. 일부 관광 촬영 종사자들은 관광객을 에워싸고 촬영을 권유하며 심지어 관광객을 끌어당기며 무질서 경쟁을 벌리는데 이런 행위는 풍경구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비 분쟁을 쉽게 초래합니다. 도시관리부문은 도시 면모를 규범화하고 불법 고객 유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정돈했고 공안부문은 증거를 확보하고 질서 방해자를 법에 따라 훈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행동을 통해 루게로 20개 관광촬영 업체를 검사하고 불법 고객 유치 인원 2명을 교육해 불법 고객 유치 태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풍경구 경영 환경을 1층 개선했습니다. 향후 관련 부문은 순찰방호 련동 기재를 보완하고 고정 당직 플러스 동태적 순찰 사후 모식을 보급하며 관리 통제 역량을 풍경구 일선에 투입해 불법 고객 유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한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소리도 이쁘고 보면 제가 너무 좋아요.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처음 전화 그래. 주시는 거죠?
1: 네, 지부에 새로 맞춰드린다.
0: 네. 아, 네. 그래요?
1: 2층짜리 네. 어리숙행되는 2층짜리 집을 새로 맞춰라는데 북대 아니면 서영.
0: 네.
1: 예, 그 부부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전화.
0: 네.

0: 136
1: 네.
0: 8511
1: 136 2070 바로 11번 맞죠?
0: 네, 많이 부탁하겠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0: 네.
1: 네.

휴가철을 맞아 자가용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산과 바다,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기 위해 차량 조명을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불법 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측은 차량의 외부 조명 장치를 불법으로 추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투광 등의 강한 빛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순간적인 눈부심을 일으켜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법 개조 차량이 주된 책임은 물론 전적인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명을 개조하면 차량의 전기적 부담이 커지고 불법 조명 설치 과정에서 전기 회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회로가 과부하나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각할 경우 차량 화재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게 조명을 교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부문은 완전한 조명 시스템 교체는 조건부 허용, 밝기만 높이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차량 로화로 기존과 동일한 모델, 규격의 완전한 조명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비에 해당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한 조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차량 관리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개조 후 조명 역시 색온도, 밝기, 배광 성능 등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법으로 간주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어엿한 대학생임을 증명해줄 대학 입학통지서가 쭉석 수험생들의 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입학통지서는 합격을 알리는 종이 한 장을 넘어 기차표 할인, 관광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알짜 증서이기도 합니다. 그럼 입학통지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입학통지서에는 등록시간과 장소, 준비물, 필요한 서류 등 입학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교내 사용카드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보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복원해야 합니다. 입학통지서를 이용하면 호적 이전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한 시간과 관련 여고 사항에 따라 입학 등록 등 각종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은 입학 통지서를 이용해 개학 전 거주지에서 학교 소재지까지의 편도 승차권을 구매합니다.

상승하는 편도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속열차 대학생 할인 승차권은 집행가격의 75%, 최저가격의 40%보다 높게 구매가 가능하고 일반열차 일반석은 원가격의 5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할인 혜택은 신입생 본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입학통지서와 함께 입학안내문, 추천도서 목록, 은행카드, 휴대전화카드, 학교지도 등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계약등록, 학자금 대출 관련 자료는 대학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은 개학 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까지 신입생을 무료로 데려다주는 학교버스를 운영합니다. 입학통지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통지서는 단순한 합격증이 아닙니다. 대학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이 담긴 만큼 받은 뒤 꼼꼼히 확인하고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

일상생활과 직장에서 불안감, 과도한 스트레스,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완화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답은 바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즐거운 운동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모든 운동 중 1위입니다.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에 비해 춤, 특히 광장문은 우울증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노인들에게 적합한 저비용 심리치료법입니다. 운동의학 관점에서 광장무의 장점은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 개입에 있습니다. 운동의학 및 재활학과 전문가는 단순한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 심폐운동, 균형훈련, 관절 가동성 자극이 결합된 복합운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음악과 집단 분위기는 독특한 에너지 마당을 형성해 사람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스럽게 돌아가며 리듬에 맞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심신이 하나가 되는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 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기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 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매일 오후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은 한 과게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20각을 싸면 2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도 3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40각에 60각을 드립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는데 이때 송보폐 웅담의 평균 가격은 20각에 20각을 드리게 되면 60원 자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40각에 60각을 드리는 차원이라면 50원 자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수한 송보폐 웅담분은 이런 가격으로 여러분들과 접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부패 응답문,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전개한 동안 일정한 뇌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OTC 순중약으로 조성된 중약 표시가 있는 이런 비보건품에 속하는 OTC 국약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혹시 OL에서 이 제품 자체는 보건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그 국가 비준 허마를 보게 되면 앞에 Z문자가 붙은 200 이런 그 OTC 중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Z가 붙었을 때는 100% 중약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보통 응답분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국가 저명한 전문가, 다시 말해서 무슨 전문가면 4대 중위 가족의 전승인으로 되어 있는, 계승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의학연구중심의 주임인 연변대학 농학원 응담분, 응담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이 연구의 주요한 그 냉도자로서 이 제품을 발명, 지금까지 상품까지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보통 거저 그 산 곰한테서 그거 주사기로서 마취를 하고 그거 빼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특수한 연구를 거쳐서 나오고 이걸 발명하고 산업까지 발전하게 된 데는 이런 우수한 보통 그 뭐 수의사들이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아래 구체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완전히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모두 그 우수한 그 효과성에 대해서 13가지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번에 한 병씩 드시면 되는데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응담은 쓰게 되어 있으니까 좋기는 빈 그 캡슐을 파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삼키면 완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병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응담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겠습니다. 철담, 체담, 금담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전반 응답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보통 이런 분석이 적은데요. 이 제품 자체는 준확한 분석을 해서 준확한 성분 분리 추출해서 나온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철담은 전반 응답 가운데서 24.5%를 차지합니다. 체담은 전반 상품 가운데서 75%를 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금담은 전반 응담 가운데서 0.5%를 점합니다. 그런데 보온 제품 성보폐 응담은 금담을 주요한 성분으로 한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진실합니다.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전면적입니다. 단순 뭐 담낭에서 담낭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해도 본 제품 자체의 효과성은 전면적이라는 이 점이 아주 특수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외급 금담이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우리 여기의 곰은 남방의 곰하고 여기 우리 북방의 곰은 헤이슝이라 하죠. 검은 곰이라 하게 되는데요. 분류가 완전히 땁니다. 그 응담분 자체도 완전히 여기에서 분리 추출한 그 금담이라는 성분 자체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곰은 보통 동면하는 시간이 3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여간에는 못지않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생존을 유지한 사람은 5개월 내지 3개월 먹지 않으면 금방 뭐 일주일 내지 두 주일이게 되면 사망할 수 있지만 해도 곰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때문에 곰은 자가 지방을 충분하게 저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자가 지방을 다시 재분해해서 자기 생선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아주 흑검하고 백검의 차이점을 충분하게 살리면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답부는 지금 예, 나오자마자 사서 쓴다.
0: 예.
2: 근데 용 좋습니다. 이비아이 쓴다.
0: 예, 특히 송보패를 기억해야 됩니다. 송보패 예. 응답입니다. 예.
2: 예, 이비 쓰지 않고, 예, 그래도 예, 이 좀 소화 잘 되는 감이 없습니다, 지금. 예.
0: 아, 그래서 소화가 잘 될 겁니다.
2: 예, 며칠 아이 썼는데, 예. 입이 안 쓰니까 얼마 좋겠습니까? 그래서 밥 위에 한술 떠여도 예, 입이 써가지고서 지금 그랬는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2: 예, 그리고 예.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이 감각이 좀 좋습니다. 이 응답이 좀 좋은 것 같은데.
0: 어, 특수한 응답법입니다. 그 연구에 여기 그 투여한 그분이 특수한 분이 황야진 주임이 연구 단대에 주요한 등도사로 나오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빠르고 전면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어쨌든지 소화 잘 되는
0: 소화 잘 되고 예
2: 편안한 감도는 이 감각이 좀 좋습니다.
0: 그렇죠.
2: 하셨는데
0: 예,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번에 예, 여러분들한테 로엔절 할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립니다.
2: 예, 40각 오늘이 배달 받자고 그랬는데
0: 아, 그렇게 하세요. 40각 사면 60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예, 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전면으로 좋습니다.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지금 응답문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제가.
0: 예.
3: 양이 옛날에 그 백신제 이게 자꾸 개발해가지고
0: 예.
3: 소화라는 게 다 알지. 그러니까 속이 자꾸 더부룩해서 이래서 내가 지금 남부를 써본지 써보니까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지금.
0: 그렇죠.
3: 예, 소화 이렇게 된 것들만 해갖고 옛날에 다 계속 그래서 이게 개발하는 게 그게 좀 많이 낫습니다.
0: 예.
3: 대부분이 한 40강 정도 대답하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이용하시게 되면 아주 저렴한 값으로서 큰 효과를 보게 돼 있는데 노인절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이미 응답부는 그 전부터 먹었댔습니다.
0: 아, 그렇죠.
4: 예, 그렇죠. 주약에선 이 만성 담낭염도 있고, 간도 좋지 않고, 그리고 눈도에 시력도 좋지 않고.
0: 예.
4: 어쨌든 여러모로 몸이 많아서 이거 쓰기 시작해서 써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4: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오늘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건 이 사사골로 울증 있는 이런 사람들이
0: 어, 좋습니다. 특히 자석으로 인해서 골격에 문제가 생겼거나 근육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빨리 그거 아물고주는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소염 지통과 이런 효과를 충분하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세포가 곰이 동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생존력이 아주 강한 그 점이 응답을 통해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을 통해서 반영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성법회 응답을 드시게 되면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골격 근육이 자라나는 데는 빨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셨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 빨리 쓰게 되면 소염 지통과 더불어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는 특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요새 활동도 좋은 가습제라니.
0: 그렇습니다. 노인절 활동에서 예. 특수한 활동입니다. 예.
4: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본 제품 자체는 편간 맥목의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눈은 보통 그 간단 습열로 인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는데 본 제품 성법회 응답을 드시게 되면 편간 맥목의 효과를 보게 돼 있음에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해서 눈을 밝게 하고

0: 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아주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몇 가지 그 중요한 공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골격통이 생기거나 골격통으로 해서 많은 약을 써도 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그 성법에 응답을 쓰시게 되면 빨리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이 제품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답번호 저 어제부터 들어봤습니다.
0: 예.
2: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렇게 병세기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를 세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0: 예.
2: 그렇게 어디 마침내 응답 먹으면 좋다 해서 조금 먹어봤는데 별로 좀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민의 아이디고 위 그좀 밥만 먹으면 위 또 뭐 아프다 해서 좋겠는지 영 불편하고 예. 이래서 그래 지금도 지금 그 전가 있으니까 이 이제 들어볼까나 응담이 이 성복편 응담이가 그렇게 영
0: 다른 부상이 없습니다.
2: 예예
0: 예, 예.
2: 그렇게 좋다 하니까 응담이 좋다 소리를 많이 들어서
0: 예.
2: 그래서 이번 활동에 와서 좀 먹어보려고 그래서
0: 그렇게 하셔 이번에 활동이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각은 예. 다섯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20각에 예. 20각 이 정도게 되면 40각이게 예. 되면 한 20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40각에 60각 100각이게 되면 50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기본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선택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할 필요가 없이 시도해보는 게 기본일 겁니다.
2: 예, 그러면 그 복용 방법은 딴 약을 먹는 게 있는데
0: 일 없습니다. 아무 때나 다 됩니다. 예, 예.
2: 아, 그렇습니다.
0: 예, 다른 약을 쓰신 다음에 조금 한 30분 간격을 두고 이거 캡슐에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삼키게 되면 이게
2: 예.
0: 특점이 또 뭔가 하면 빨리 흡수가 됩니다. 이 제품 자체가
2: 예.
0: 빨리 흡수가 예. 되고 기타 기관에 영향 주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공능을 추진시켜주고 빨리 흡수가 되는 차원에서 어디에 그 혈액을 통해서 소화계통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그 빨리 전달되면서 그 부분에 전달돼서 그 부분의 효과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에 서서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좋은 이번에 우대 활동이 진행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알겠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 담낭의 담결석 때문에 이 결석이 좀만 움직이게 되면 완전히 목숨을 앗아가는 것처럼 동통이 심해갖고 자기 힘들어지고 정말 이때게 되면 까레는 듣는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가 리단 룽스 합니다. 담낭에 좋으면서 바로 담 결석을 용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성분 자체가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이라는 건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죠. 전반 그 응답분 가운데서 0.5% 밖에 되지 않는 이거로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일단 써보시게 되면 와 이렇게 효과가 빠르고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고 지통 역할도 빨리 되고 원래는 그 담결석으로 인해서 구불던 분들이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보증하고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혈지가 높아갖고 늘 고혈압 때문에 걱정하고 그리고 혈당이 높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혈압을 조절한 차원에서 그러니 3고가 해결받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며 자기 절로도 와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확실했구나 이런 감을 점점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 가운데 감기에 걸렸다 혹은 또 폐렴이 걸렸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소염 지통과 더불어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면적으로 건강을 제거하는 데 좋은 길로 될 수 있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3: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곡약입니다. 웅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송부패 웅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는 모든 주부님들의 영원한 화두인데요. 방학을 맞은 지금 많은 주부님들이 육아 관련 크고 작은 걱정들이 쌓이고 있을 텁니다. 오늘은 아이의 생활 리듬 관리부터 시력 보호, 수면 습관, 자세 건강까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육아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생활 정보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코너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방학 때든 평소든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가 밤 11시, 1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않고 아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해가 질 때까지 잠들어 밤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밥을 먹는다든가 또 놀고 숙제하는 것까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온 가족이 아이의 뒤죽박죽이 된 생활 리듬에 휩쓸리게 되죠. 장기적으로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면 부모와 아이가 매일 다툼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 발육과 정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이의 생활 리듬이 어지러워지는 핵심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부모님들부터 통일된 생활 규칙을 세우지 않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는 9시 반에 불을 끄고 자라고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또 거실에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불평을 부리게 돼요. 어른들은 밤새 놀아도 되는데 왜 나만 일찍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설선수범하지 않으면 모든 수면 규칙은 아이에게 일방적인 구속 명령으로만 여겨지게 되고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득이하게 야근 때문에 늦게 잠들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미리 설명을 해주고 어른의 특별한 상황과 아이의 고정된 수면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지 대충 둘러대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빛과 전자기기 때문에 생체 시계가 완전히 깨지는 경우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뇌를 계속 흥분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편안한 수면 모드로 전환하기 어렵습니다. 낮잠도 함정이 있어요. 이 낮잠을 45분 넘게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에 잠들면 밤에 잠을 자려는 욕구가 크게 줄어들어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지죠. 3세 이상 아이의 낮잠은 20분에서 40분으로 제한하고 늦어도 오후 1시 반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막상 아이의 생활 리듬이 흐트러진 걸 발견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재촉하거나 억지로 불을 끄는가 하면 아침이면 또 억지로 이불을 걷어내 우리 아이들을 일으키곤 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잠자기, 아침에 일어나기를 부정적이고 답답한 일로 각인시키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저항감을 키우고 심하면 잠들기 전 불안감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고정된 절차를 통해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조건 반사를 형성해 잠자리에 드는 걸 미루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잠들기 전 순서는 30분 내지 4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구성합니다.

우선 15분 전에 부드럽게 예고해 줍니다. 놀 시간이 15분 남았으니 곧 세수하고 잠자리 준비하자. 아이가 놀이를 갑자기 중단하는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전자화면을 끄고 집안 조명을 어둡게 조절합니다. 이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간단히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계속해서 종이 그림책을 함께 읽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줍니다. 네, 이 과정 내내 다투지 말고 또 자극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낮에 잘못한 일을 나무라지 말고요.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해야겠죠. 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의 생활 리듬이 불규칙적인 건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장난꾸러기이기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안정적이고 통일된 생활 환경이 없기 때문인데요. 리듬을 바로잡는 건 아이만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맞춰가며 서서히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께서 조급한 마음과 대립되는 태도를 내려놓고 솔선수범하고 고정된 아침 저녁 생활 절차를 만들어주고 낮에 충분한 활동을 병행하면 몇 주 안에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의 생활 습관 관리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시력 관리인데요. 여름방학 기간 아이의 시력 저하에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방학이라 학교 수업이 없으니 괜찮을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방학 동안 무질서한 눈 사용, 근거리 활동 시간 증가로 근시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시간 실내에 머무르며 야외 활동이 부족하고 자연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죠. 이 자연광의 전 스펙트럼 조명은 망막에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데 이 물질은 안축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눈을 보호하는 방어 효과가 직접적으로 약화되죠.

방학 기간 아이들이 휴대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와 또 계속되는 근거리 시선 사용은 안축 성장을 가속화하고 시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여름방학 무더운 날씨 탓에 아이스 음료, 밀크티 이런 갖가지 간식을 자주 먹게 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내 비타민 B1과

칼슘을 대량 소모시키고 안구벽 탄력을 낮추어 안축이 길어지도록 만들어 근시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죠. 여기에 뭐 또 늦잠, 운동 부족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겹쳐서 시각 피로를 끊임없이 키우게 됩니다.

방학 기간 어떻게 과학적으로 아이들의 시력을 관리해야 할까요? 안과 전문가들은 시력 보호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전자기기 사용 기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번 근거리로 화면을 보는 시간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하루 누적 사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야외에서 자연광을 쬐며 활동하도록 보장하는데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전 저녁에 공원에서 걷거나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쓸 때에는 주먹 하나, 30cm, 3cm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슴과 책상 사이에 주먹 하나 공간을 두고 눈과 책은 30cm, 펜을 잡는 위치는 펜 촉으로부터 3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누워서 또는 엎드린 채 책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일은 절대 금물이고 3, 40분마다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일상 식단에서는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루테인,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늦게 자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각종 시력보호 제품을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에게 시력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정규적인 병원에 찾아가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겠죠.

시력관리 다음으로 아이 수면과 관련된 궁금증을 짚어볼게요. 많은 주부님들이 아이는 어른보다 옷을 더 껴입히고 잠잘 때 이불을 두툼하게 덮어줘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도 너무 낮게 조절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이 관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가 밤잠을 잘 때 너무 더우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생기는데요. 첫째, 오히려 감기에 쉽게 걸려요. 너무 더우면 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다가 이불 밖에서 자게 되고요.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옷을 적게 입어서가 아니라 수면 환경이 너무 더워 이불을 차버리기 때문이죠.

둘째 아이가 무기력해집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고 활동하기 싫어하죠. 성미가 급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지며 미스꺼움, 두통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잠을 자다가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이를 갈고 입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자증병에 시달릴 뿐더러 학습 집중력과 사고 능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긴 영향을 미쳐요. 밤 깊은 시간에는 이 성장 호르몬이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잠을 뒤척이고 푹 자지 못하면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성장 발육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잘 때 어떻게 이불을 덮어줘야 적당할까요? 아이의 수면 온도 관리의 핵심 원칙은 먼저 덥지 않게 하고 그 다음 춥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기준을 기억하세요. 첫째, 아이 몸 어디에도 땀이 흐르지 않고 등, 손발이 따뜻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둘째, 배만 따뜻하게 유지하면 되고요. 손등, 뭐 어깨, 허벅지, 발등 이런 부위는 약간 차가워도 괜찮아요. 셋째, 배는 꼭 감싸주고 어깨나 다리, 발은 이불 밖으로 내놓아도 무방합니다. 너무 두툼한 이불보다는 얇은 이불로 배를 보호하는 방식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프로에서는 아이의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방법, 방학간 시력 관리, 올바른 수면 환경 만들기까지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정에서 실천해보시고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주부클럽은 다음 이 시간에도 유용한 생활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버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또는 백자방 구버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사무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투골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위에서 노인절맞이 특대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백자방 구박의 한각은 398원입니다. 한각은 10일 동안 복양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도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15각에 20각을 받게 되면 한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나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붙이는 고약은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며 우리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눈에 염증이 있다든지 눈이 흐릿흐릿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데는 아주 좋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각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용하고 그리고 외용약 복용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이 따라갑니다. 12각을 싸면 15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각의 가격은 2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관절 통일을 하게 되며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노화 과정에서의 골계통은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바 특히 속으로부터 겉으로부터 속으로 붙이고 그리고 드시고 그리고 그 마사지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투골대약 얻으면 한 넉 달 넘게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2: 야, 나는 이 허리하고 다리에서 예, 얻으면 몇 해 전부터 많이 고생했습니다. 내 이 너무 오직하게 되면 예, 풍비수사를까지 내 두 번 거지 말았어.
1: 아, 풍비는 임시 그때 당시만 지나가게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예, 예. 예. 방법이 예. 없는 방법이었죠.
2: 예. 예. 너무 바빠가지고 맞으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 받았습니다.
1: 그렇죠.
2: 뭐 다른 약 그때 먹어도 효과 없는데 어떻겠습니까?
1: 그렇죠. 격소량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길게는 관절에 불량이 불리하지 유리한 점인데 그때 당시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2: 예. 그리고 진통제라는 게 하나 달고 있을까 다 그래서 또 이게 저기 뭐입니까? 미루 많이
1: 자극하죠. 예, 예.
2: 그리고 이 고마치도 자극받고
1: 그렇죠.
2: 다 해줬습니다.
1: 그렇죠.
2: 예. 이딴 건 이거

0: 하면 후에 친구가 많이 맞고 뭐 붙이는 거야 붙이기도 쓸데없는데 내 이번에 이 그걸 대학을 나온다며 이 선택해서 이거 썼는데 와서 써서 얘 얼마 며칠 안 될까다 저래거든 이게 효과 이 미용약하고 구보야 같이 쓸까 얼마나 빠른지 효과가
1: 쟁. 이 제품이 지금까지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는 거의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거의 첫 번째 아닌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0: 예, 예. 일단 그 약을 많이 써봤는데 진짜 최고약입니다. 이게.
1: 그렇죠.
0: 그래서 이거 쓴 날부터는 이거 봐서 어디 아프고 전화기 이게 통이 어디 조금 나갔다 오게 되면 어느 게 싶고 이 무릎이나 허리 싶고 나 거기다 약을 바르고 조금만 문제지면 인사이도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아, 저기는 이제 좋은 약이
1: 빨리 흡수가 됩니다. 예, 예. 투골태란 게 그 뜻이 아니에요. 투과한다는 골, 골격에. 태란 건 빨리 골격에 투과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한 게 아주 중앙입니다.
0: 예, 그래서 나도 그래, 야, 이게 발명 특허를 받은 약이 확실히 다르다고.
1: 아, 그럼요.
0: 일반 약하고 먹기 약했다. 이거 써보니까 맛은, 뭐, 즉시로 효과를 보는데 이 약은 맞죠.
1: 그렇죠. 예, 예.
0: 그러니까 아, 요번에 이 약을, 맨발, 지금, 나도 요, 이 약을 지금 맨발 만나서.
1: 그렇죠.
0: 써보니까 다 안다만.
1: 그렇죠. 들어봐서 모르죠. 내 써보면 확실하게 그 효과성이 느껴지죠.
0: 예.
1: 이름과 그게 맞아 떨어집니다. 예.
0: 예. 그날에는 이게 날이 흐리거나 비 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저래 허리 다리부터 예, 직접 통제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이거 쓴다면 이 몇 달간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영 편안합니다, 지금.
1: 얼마나 큰 해결이겠습니까? 예, 예.
0: 아, 거기에 통신 나는 게, 이게, 예, 이거 자극이 사람마다 와들 아프다 하게 되면 뭐, 어쩔 방법 없어.
1: 그렇죠.
0: 예. 그래, 이번에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번에 또, 이렇게 활동 또 온도 지금 오늘 12강 더 배달받으려고 그랬나.
1: 아, 그렇게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노인절 맞이 특선 우대할 때니까 12각에 15각을 드리고 눈에 붙이는 고약 10각을 주니까 귀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는 예, 두고 떼쓰고 얼마나 이거 더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1: 아, 사회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예, 모두 공인하는지 모릅니다. 예,
3: 예 국가 반면 특허를 받은 이야기 내 좀 이 이야기 좀 어떤가 이렇게 어쨌든 반면 특허 받은 사람이야 맞다 하겠다 일이 작아가네 아이다 요원에 딱 아이다고 갑대다
1: 예, 그렇죠.
3: 일이 작아가네 그럴까요? 일이 작아가야 까나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병이란 게 이제 이 성박 손이 중간 마디가 불어난 게, 내 이제 일곱다 반사제, 이겨서 멍땅 다니를 주먹했다, 이렇게 폈다, 이거 못했습니다.
1: 손가락 중간 마디가 다 불어났던 게 그게 다 부종이 빠졌다. 그렇죠. 와.
3: 예, 그래, 내려갔다.
1: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아니 됩니다.
3: 어, 예. 그래, 내리까 나에 그게 다 불어난 게 한 20년 됐습니다.
1: 선생님. 그렇죠. 그 말씀이 예, 맞습니다.
3: 내려갈까 위에 손 이렇게 손가락 등이 어떤 감이 쭈글쭈글쭈글 한다
1: 그렇죠.
3: 그렇습니다. 그 불만 게 내려갔잖아. 그 폈다 꽂았다 하기 용도다 말이다 이게 선생님.
1: 아주 신통합니다. 들어보니까
3: 네, 폐지 못하지 그렇죠. 손을 쥐지 못하지 또 무슨 이렇게 뭔가 그 무슨 그릇 같은 거
1: 여성들이 주방 일을 하기 힘들지요. 예,
3: 예 저절로 떨어진다만 이 손가락 맥이 없었어 맥이라는 게 여기 먹고 바르고 할까요? 용도 없습니다. 바른 것도
1: 보통 효과 아닙니다.
3: 예. 이게 개미가 힘이 세나가지고, 예. 매월 힘이 쓴다, 자꾸 뭡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 방충도 다 무너뜨리지다, 자꾸.
1: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예.
1: 구멍 뚫는다면 거기 글쎄 그렇게 빼대대한 게 힘 쓰는 거
3: 맞습니다. 무너뜨리까나.
1: 그 말은 맞습니다. 예.
3: 예. 그런데 그거 이렇게 힘이 쓴 거 먹으니까, 예. 이게. 이게 어찌나 뭐 허리하고 무릎 이게 사람이 맥을 쓰는 게 이제 그만 일어났다. 굉장히 그게 맥이 오는 게 알겠습니다.
1: 예.
3: 허리하고 무릎이 맥이 온다 만다 땅에
1: 그렇죠.
3: 어디 무슨 다리 맥이 나나 이렇게 하나 무릎에 허리 제일 세게 쓰고 우리 걸지 그만입니다. 예. 허리는 일하자 그만 일하는 것도 예. 굉장히 이거 먹으니까예 먹는 얘기해도 이게 주로 좋다 말한다. 이게.
1: 그렇죠.
3: 예.
1: 먹는 그래서. 게 중요합니다.
3: 예.
1: 어떤 분들 그래서 바르기만 해서 꼭 바르니까 효과를 보는 단순 바르기만 해서 기능 효과를 못 보죠.
3: 아, 예. 그러죠. 그래. 먹는 게 더
1: 중요합니다. 그게
3: 예, 미소. 그래, 위를 자랄까, 영도 없습니다. 그래, 나 이번에 조금 써봐요. 그랬는데, 아마 조금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두골 때 예. 임신하는 데서 훌 끊지 마시고, 기본 요성을 따라서, 기본이란 예. 관절 치료는 100일이 기본의 한계 요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3개 내지 4개 100일은 기본으로 견지하는 게
3: 아,
1: 좋습니다.
3: 그렇습니까?
1: 예, 그러면 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노화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노화는 골격통을 부르게 되는 기본 기울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내일이 노화에서 나타나는 골격

0: 통은 내일이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이 됐대서 내일 거지 다 보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부모님이 다 계속 걸어댕겨야 그게 아니 뭐 병이 나지 않고 그 오래 사는겠지. 걷지 못하고 집안에서 있으면 그럼 오래 살까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생명은 그, 움직이는 데서 온다. 성민자의 윈둥이라 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번 우대 학생 참가하자고 그래요.
0: 예, 잘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다방 고봉에서 저는 어제는 7달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3: 저는 무슨 비대가 저희 소변이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거품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거 쓰니까 지금 소변이 시원하게 나고 거품이 없어져 썼습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위도 안 되고 비상이 안 돼. 고기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설사라고 그런데 지금 소가 잘 되고 설사라야 합니다. 이것입니까?
0: 아,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0: 예.
3: 꿈이 영만은 잠을 잔 것까지 않습니다. 꿈 기다는.
0: 예.
3: 근데 지금 꿈이 저거 지금 잠을 잘 잤습니다. 이게.
0: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혈압도 온전됩니다.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는데 지금 혈압이 온전, 머리가 아프지 않아 좋습니다. 예. 그래도 면역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그래도 조금만 추워도 옷을 벗고 그래도 감기 와서 땡기라고 그랬는데.
0: 그렇죠. 요 계절은 특히 더나한데. 예, 예.
3: 예. 근데 이거 쓰니까 감기 안 걸렸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그래도 간이 또 좋습니다. 간이 항상 내게 없고 그게 다 지방간이 있는데 지방간이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0: 아,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이야기 효과 잘 보고 있으니 이번에도 하도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3: 예, 저도 15곡 사서 쓰고 하나 물어볼 거니 투골텔 저희 형님이 있는데 경추병이 김주연이 다리 무릎 관절에 무슨 연골 주사를 맞는다고 그분이 쓰면 어떻겠습니까?
0: 그분이 빨리 이거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연골 주사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갈심 주사란 말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거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하게 되면 혈관 혈액에는 좀 부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이고 구복하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 형님이다니까 선생님보다 연세가 꼭 더 계시는 것만 사실인데 이 제품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투골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3: 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형님은 투골 때 저는 저 백사방 고봉에.
0: 아, 그렇게 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지금 만성 기침이 자꾸 나고 목이 그냥 개하고 뭔가 뭐 심할 때는 또 막 목이 아프기도 하고 예. 그냥 불편하고 이랬댔습니다. 그러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백사방 고백하고 먹다 먹었는데 이야기 구배에 대해 그러는지 먹다마다 인수 먹이 빠속 쏴해나 인사 먹이 편안한 감이 납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윤폐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폐경락을 관리하니까 호흡기통을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특히 황계설에 특히 우리 연세가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폐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좋죠. 예.
4: 그래 봤어요. 어제는 먹이 편안하니까 내 기침이 먹고 예. 가래가 다 싹쓴 너는 기침 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예.
4: 그리고 소화에도 좋았을 때다. 예.
0: 아, 그렇죠. 여기
4: 예, 유가 예.
0: 예. 유 건비 이 역할을 하는 황정이라는 예. 성분이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4: 유가 항상 예, 늘상 타서 예. 뭐 이 채소 같은 거다 좀 먹게 되면 난 원래 채소 주의니까 채소 주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유가 타면서 예. 채소 먹으면 뭔가 뭐 자꾸 설사 자꾸 인사 나갑대다.
0: 근데
4: 예. 설사 지금 다 못었습니다. 채소 먹어도.
0: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또 예. 해서 먹는데도 가끔가다 또 변비도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영 가발 예, 위가 막았지 않았을 때.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졌습니다. 그 변비도 다 풀리고 설사도 다 멎어서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장도 공능이 문란이 예. 그게 해결받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
4: 그리고 안에 다리 그냥 떨리면서 내기 그냥 없어서 좀 걷기도 힘들었대서 멀리 못 가고 자꾸 쉬고 가고 이랬대서. 근데 요즘에는 몸에도 맥이 나고 예, 다리에도 맥이 오면서 걸음이 잘 됩니다.
0: 아, 그렇죠. 이 백자방 구봉액이 노인성 질병을 종합으로 해결해 준데 이제 예. 말씀이 아주 적중합니다. 예.
4: 그래 머리도 예, 맑아지고 예, 정신이 납니다. 진짜 예, 너무
0: 그렇죠.
4: 좋습니다.
0: 예.
4: 그리고 이 집 아저씨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0: 예. 이제 잠도 잘 올 예. 겁니다. 자기 직전에 예. 한 번만 딱 드시면 되니까. 예.
4: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제 뭐 두월패로 지금 다리에다 바르고 무슨 무릎 관절마다 다 마지막 아프니까 어쩌면 뭐 언제나 다 빼진 데 없이 다 빼진단 말도 그런 거나 그나 이런 다리부터

0: 발목부터 다 바르고 자고 무슨 이래고 너무 시원하다 미래때다.
1: 예.
0: 날마다 반사꺼보다 그냥 붙이던 게 거의 안 붙이고 너무 좋습니다.
1: 반사꺼보야 붙이고 예. 반사꺼보니 생겨서 그것도 가려와서 또
0: 아, 예.
1: 예, 그렇죠. 예, 예.
0: 인천 붙여도 갈아봐서 뭐 인천 떼어진다
1: 그렇죠.
0: 참지만 네, 그게 지금 그게 좋다면서 계속 바르겠답니다.
1: 예.
0: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저 언니가 우주하고 왔더만 발라버리면 자기들이 풍습이 있을까요? 빼 마지막 손마디만 다 아프다며 이랬더니 발라버리면 이게 제일 좋은 거 하면 이랬더니 자기도 싸겠다며 이랬더니 그래서 내 우리 언니 앞으로는 또 배가 될 수 있다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셔. 투골테이 제품 자체 이제 네. 위에서 말씀한 거 들으셨죠?
0: 네.
1: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 중간 마디가 네. 다 땡땡 부어나서 뭐 칼지기 술지기 다 힘들어졌는데 그릇지기도 네. 힘들었는데 그게 부종이 20년 부종이 쭉 빠졌다지 않습니까? 단순 네. 부종이 아닙니다. 그게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예.
1: 큰 예. 해결입니다.
0: 예, 예. 우리한테 써보 좋다 해서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써볼 만한 우수한 예. 제품으로 널리 알려집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이 백사방 구복액을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전 주약에 음식에서 먹기만 하면 이틈 내에 속이 배가 부르면서 가스가 차고, 예. 그로 인해서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1: 예.
4: 그리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뭐 밤섭에 잤어, 무슨 담낭염도 있지, 증상 여러 가지는 많습니다.
1: 예.
4: 그래서 이 백사방 구복액을 쓰기 시작하던 적잖은 시간 썼는데 지금 내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가.
1: 예.
4: 특히 가스가 차든지 이게 해결될까 속이 붙지 않으니 어찌 편안한지.
1: 어, 그럼요. 소화 공능이 예, 좋다는 걸 말했죠. 예, 예.
4: 예,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오늘은 이 투골테?
1: 예, 투골테. 예, 예.
4: 이거 좀 자문 하려고.
1: 예, 말씀하세요.
4: 이 여수관판 탈출에 대한 자골신경 통이 심합니다.
1: 아, 자골신경 통 엉덩이로부터 내리 다 저려나고 마비가 오면 예. 그런데. 예.
4: 먼 거리를 걷기도 바쁘고 어디 몇 버스나 이런 데 앉으면 병여 잡기 바쁘고
1: 그렇죠.
4: 어쨌든 증상이 많습니다.
1: 예.
4: 그래서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야기 좋다 하게 되면 좀 더 써보려고요.
1: 아,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제 말씀한 그런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노인성 골가마행을 치료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특수한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복방 개미 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통은 동통으로 나타날 때에 따르면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예. 나타나게 되는데 한락이라는 것은 경락이 수통되게 되는 이런 캡슐이다 하는 걸 말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투골테를 빨리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시고 아픈 부분에다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한 데 이야기에 따르면 위를 상하지 않고 통통이 빨리 해결받고 편안한 게 바로 투골테이 제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제품 선택이 이번 노인절 우대활동도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는 게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4: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싸서 써보겠습니다.
1: 예, 건강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떤 여섯 달 반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머리가 흐릿허근하고 그럴 때문에 뭐 아예 집이 빙빙 돌고 그저 머리가 막 터지는 것 같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러고 그런 저 언니가 소화가 아예 돼서 조금만 트림하고 식은물이 나고 조금만 먹어도 식은물이 올라오고 예, 내려
1: 이상과답니다. 아, 예, 그런 것이 떼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5: 그런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그만 조심해서 이 갔다 저기 갔다 열살 것만 여자고 그리고 빙샤에 무슨 찾으러 가도 바보 요즘엔 밥 먹을 때도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서는 누가 그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자방 그래 써봤는데 한번 편리하기도 얼마 편리한가 한번 그저 밥 먹고 그저 반 시간 두고 그냥 먹으면 어느까지 다음 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섭에 반사변나 섭변거리 잤던 게 그것도 좀 많이 넣어지고 예. 혈압조절이 잘 되놓고 반잠 잡수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밥을 먹게 되놓고 몸이 부들고 그리고 예. 두골 피해는 먹고 바르고 마사지 하거나 예. 난생 아프던 몸이 같지
1: 아, 큰 해결이죠.
5: 예. 허리 날치 뭐 어제부터 벌써 허리 뭐 예. 사적이 칵 터나서 꼼짝 못하고 모자비도 못하고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했는데 단서가 고역은 얼마 맞았겠습니까? 붙였습니까? 네. 그리고 친구도 얼마 했겠습니까? 아이들끼가 그러던 게 이 두골 패는 일이 자고 가야 하고 마사지하고 바르고 하니까 뭐 난생 알아본 사람 같답니다. 그리고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모르니 할까봐지고 이제도 그만 5,000바를 걸고
1: 아 대단하죠.
5: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예. 제 생명 찾을까나 영 영광스럽다니까.
1: 아 그렇죠. 아, 바로 예. 그렇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오늘도 가지 배달받아 조금 쓰려고 전화드린 겁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성에 대해 있으니까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시중에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깊은 감동을 느낄 정도로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투골테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와, 왜 그렇게 효과가 빠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름 자체가 바로 효과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투가 한다는 골, 골격이란 말입니다. 테는 매우,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해서 동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된 이런 그 우상 관절 치료 제품 가운데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이 제품이 계속 거의 앞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 서약 등속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앞에 Z문자가 붙었다는 것은 100% 중약으로 조성됐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1단계에서 복용하시게 되면 특히 많은 제품은 간을 상하고 건파체 영양 가게 돼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부선종양하고 침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흑개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이런 그 간과 건파체를 도와주면서 황차 위에 부담이 없고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흑개미란 이 성분 자체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잘 대하고 계시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보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드셔서 움직여서 골격에 영향받고 이런 거 기본으로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된 인체에 필요한 이런 영양 성분이 포함됐고 건파체를 든든하게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골결통을 풀어주는 본초 강목에서 개미를 현마라고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개미 한 개 다리는 몇 천 개, 몇 백 개의 이런 그 발동기 역할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50kg 이상 100근 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이런 힘이 바로 흑개미 여기에서 온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투골테는 이용만 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20원법 없는

0: 경추, 여추, 견주, 무릎관절, 발목, 발목, 손가락 마디를 포함해서 많이 움직이는 마디마다 좋은 치료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투골테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해준 한 가지 제품 자체로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밤잠을 잘 자게 하고 건망증이 해결받고 정신이 나고 그리고 귀가 잘 들리고 기혈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하는 우수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1: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사의 소중함,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법, 부드러운 말투 쓰기, 친구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태도까지 열상의 기본적인 바른 언어 습관을 함께 배웠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심코 내뱉기 쉬운 상처주는 말을 가려 쓰는 법을 배우고 긍정과 격려의 말로 서로 응원하며 마음도 언어도 더 배려있게 키워보는 소중한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친구들, 우리가 성장해가는 이 시기는 마음이 무척 세심한 때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순식간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더욱 조심스럽게 가려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일상에서 무심코 쓰기 쉬운 상처주는 말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흔한 것이 친구 사이에 장난인 양 가볍게 던지는 비꼬는 말과 농담을 빙자한 상처 주는 말입니다. 악의 없이 가볍게 던진 한마디라도 듣는 친구는 서운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기분 상하게 하는 비꼬는 말, 흉보는 말은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단정적으로 락인 찍는 말입니다. 잠시 한 번의 모습이나 실수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교정해버리는 말,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락인 찍는 말은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고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잘못을 고치고 성장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하고 락인 찍는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간의 무심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좋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 한 번만 더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을 꾸준히 길러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버들솜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상처 주는 말 대신 우리가 꼭 써야 할 긍정과 격려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친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결과가 좋을 때뿐 아니라 설령 잘하지 못했더라도 노력한 모습 정말 멋졌어. 꾸준히 하면 분명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처럼 과정 자체를 칭찬해주는 한마디가 친구에게 큰 용기를 선물합니다. 둘째, 친구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너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이렇게 잘 배려해줘서 정말 좋아. 라는 말은 상대방의 숨은 장점을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하면 서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변 분위기도 밝고 화목해집니다. 셋째, 힘든 친구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시험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로 속상해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곁에서 응원해줄게. 라고 따뜻하게 공감하고 곁을 지켜주는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크게 위로해줍니다. 넷째, 서로를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입니다.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와 같은 긍정의 말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부정적인 말로 서로 깎아내리기보다 격려의 말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이자 바른 언어 습관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동요, 너와 나 마음밭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마음속에 따뜻한 꽃이 피는 듯한 맑고 예쁜 노래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교와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언어 실천 약속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과 자신을 함부로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장 속도와 개성, 장점을 존중하고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기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릅니다. 둘째, 농담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비꼬는 말, 흉보는 말, 상처 주는 말은 무조건 삼갑니다. 장난스러운 대화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을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한 번의 실수나 잠시의 모습으로 사람 전체를 낙인 찍는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넷째, 매일 한 가지씩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습관을 꾸준히 드립니다. 작은 칭찬 한마디도 아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네, 동요 한 곡 듣고서 돌아올게요. 동요, 꽃같이 고운 마음 키워갑니다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 오늘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쓰기 쉬운 가벼운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친구의 노력을 인정하고 장점을 칭찬하며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 응원하는 긍정의 말을 배워봤습니다. 말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자 서로의 마음을 잇는 소중한 다리입니다. 거칠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지만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은 서로를 가깝게 만들고 함께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난 시간 배운 기본 언어레절에 이어서 오늘 배운 상처 주는 말 가려쓰기, 긍정의 말 익히기를 더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언어가 더욱 곱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무심하게 내뱉는 한마디를 조심하고 진심 어린 칭찬

사랑과 경례의 말로 주변에 온기를 전하는 친구들이 되보세요. 작은 긍정의 말들이 모여 우리 학교와 가정 모두 밝고 따뜻한 행복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는 더 알찬 바른 언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경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그러나 토요일은 엽서장도 파란 날, 내 마음도 파란 날, 휴식하는 날. 지난주일 배운 지식 되돌아보면은 새파랗게 마음을 물들이는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두 다 바쁜 날,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날.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 주고 있죠. 가을의 성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벼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깊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의사는 왕가상에게 물을 좀 마시라고 하고는 약가방을 열고 이불을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약을 바꿀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왕가상의 이마에서는 금방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지켜보기가 괴로워 눈을 돌리었다. 하지만 왕가상은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다. 장계서 그놈 때문에 마취제 더 떨어졌네. 유백승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왕가상은 약을 다 바꾸고는 밥을 먹고 술도 조금 마시었다. 그러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듯 싶었다. 그는 들끝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토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이 웃으며 조울래를 바라보았다. 동지가 이야기하세요. 조울래는 왕가상 곁에 앉아 금방 토론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왕가상은 환한 얼굴로 감탄을 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거성 동지. 모 대통이 찬찬하게 물었다. 괜찮다 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왕가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장계석은 예술을 절대 짐작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상동지가 고생일 겁니다. 모대똥이 낯빛을 흐리며 안쓰러워하였다. 앞으로 힘든 길을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걱정하세요. 왕가상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며 말했다. 장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더한 고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어서 출발합시다. 주울래가 해를 힐끗 보더니 재촉을 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일으키었다. 유백승이 지도와 비옷을 챙기자 하나둘 오솔길을 따라 서쪽 산비탈로 걸어갔다.

0: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독 동지가 길에서 취했는데 어쩔까요? 졸래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
1: 어쩌기는 뭘 어쩌겠나. 취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해요.
0: 푸지를 못합니다. 부축을 해도 말해도 못 오르는데요.
1: 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마실 수 있겠나요? 먼저 한숨 자게 둬요. 내일 점심 전까지만 따라오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긴 홍군대리를 끼어 고린 쪽으로 향하였다. 홍군은 고린과 서영 사이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나흘을 쉬었다.

3월 20일 아침 조울래는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손에 넣었다. 조울래가 웃으면서 모태똥에게 전보를 건넸다. 역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주덕의 비적은 적수하러 도망쳐 부린의 동남쪽에 모여있다. 우리 사천군대는 천당, 서영, 참적, 적수하진에서 서쪽길을 막고 조헌은 오기위, 후지담 부대는 적수하를 따라 동쪽과 남쪽길을 차지한다. 나중에 괴조군대가 이 방아선으로 오면은 조헌원과 오기위 두 부대는 추격을 맞는다. 선도의 종대는 적수하진을 막고 곽효운 부대는 모태진에서 추격하라. 대부대로 비적을 좁고 작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사격 진지를 만들고 적을 철통같이 막아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병력을 통제하여 여러 곳에서 오는 적을 처부실 준비를 갖추고 별동대를 곳곳에 보내 요격전을 펼쳐 적의 갈 길을 막고 눈과 귀를 흐려놓아야 한다. 주력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적을 찾아 소탕해야 한다. 꼬리를 물고 끈질기게 추격하라. 유객대를 보내 도망갈 곳을 막거나 허리를 자르거나 앞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라. 공산당 비적을 도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장종적. 모태똥은 전보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놈들이 왔으니 우리는 가야겠네요. 조울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부대가 며칠 쉬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림표가 보낸 편지는 언제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태똥도 이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풋내기인데 뭘 알겠어요.

붉은 앵도가 전화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정열에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다. 책을 두고 생긴 치열한 다툼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홍군은 적수화를 세 번째로 그은 후 다시 사천남부로 들어섰다. 3월 19일 홍군은 진용사를 점령을 하고 대촌 철창 양하구에 이르러 북으로 창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장계성은 홍군이 진짜로 사천에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사천 귀주 호남 세성의 군대와 오기위와 주훈원이 이끄는 두 개의 종들을 서둘러 움직여 홍군을 둘러쌌다. 그런 다음 손도의 종대가

0: 관찰해서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다. 홍군을 장강이람의 포위에 없애려는 작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적군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홍군은 몰래 동쪽으로 빠져 21일부터 일랑탄에서 림탄으로 적수화를 건넜다.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넨 것이다. 홍군은 비밀을 지키면서 재빨리 움직이었다. 강을 건넌다는 명령을 미리 전달하지 않아서 전사들은 적수와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강을 건넌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강을 건너고도 어디로 가는지는 고위급 지도자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효양연한테는 힘겨운 일이었다. 리앵도는 대우를 앞서가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잠잘 곳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부대가 제때에 쉴 수가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떨어질 때쯤 리앵도는 부랴부랴 미리 연락해둔 수경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을이 크고 집도 많아서 그럭저럭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주왕종대에 속한 한 부대에서 집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리앵도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할 말을 못 참는 성품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 부대 사무장을 찾아갔다.
1: 여긴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인데 왜 그쪽이 차지하고 있죠?
0: 그 사무장은 30살쯤 돼 보였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양보가 없었다.
2: 지금 네 건 내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앞에 또 마을이 있으니 7, 8리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1: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영도가 화를 냈다.
2: 정 그렇다면 주황지휘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린 외에서 옮기라면 그때 옮길 겁니다.
0: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다투기 시작하였다. 문 밖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까운 오두막에서 여위고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었다. 중앙종대 정시위원 진원이었다.
2: 무슨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0: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진원이지만 오늘은 어딘지 단호하였다. 사무장은 재빨리 진원 곁으로 달려가 리앵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1: 저 여성 동지가 와서는 중앙기관대로 옮겨가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7, 8리 더 가면 된다고 해도 이 마을은 휴양종대 배정된 거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말이에요.
2: 그럼 이 마을이 누구 앞으로 배정된 겁니까?
0: 진훈이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1: 그건 말입니다.
0: 사무장은 떠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2: 휴양연 몫인가 보군. 거긴 아픈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있는 연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7, 8리 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중앙기관이고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0: 진우는 손을 휙 저었다.
2: 어떤 기관으로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도 안 돼요. 내주세요.
0: 이행도는 그만 입이 귀에가 걸리었다. 중앙기관은 그 길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리앵도가 주방에 가보니 쥐사병이 한창 소단에 앉혀놓은 반쯤 익은 돼지고기를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리앵도가 사무장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1: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진격하면서 토우를 쳐서 돼지며 양이며 다 잡아먹는데 늙고 아픈 사람들만 모인 우리 부대는요? 뒤에서 비린내만 맡는군요. 좀 남겨주지 않고 매정하게 다 가져가세요.
0: 진훈이 따끔하게 나무란 뒤라 사무장은 웃는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2: 아무렴 남겨야지. 남길 겁니다. 원래 다 가져가라던 건 아니어서요.
0: 결국 집도 얻고 돼지고기도 얻게 됐다. 준비가 다 끝날 때쯤 효양연이 도착을 했다. 집에 든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런데 서특립이 보이지 않았다. 리앵도는 걱정이 되어 동구 밖으로 나갔다. 반시간쯤 지난 뒤 저녁 노을 속으로 어슴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었다.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친 서특립이 붉은 수리

0: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건너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뒤로는 어린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따랐다. 그 작은 말은 등에 짐과 무거운 책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리엔도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동안 서태립한테 제발 짐을 좀 줄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니 강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지고 온 책을 버릴 리가 없었다. 서통립이 가까이 오자 리앵도는 등에 맨 짐보따리부터 얼른 받아내리었다. 그리고는 서통립의 팔을 잡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어르신 또 대화에서 떨어지셨죠?
1: 떨어진 게 아니야.
0: 서통립이 변명을 했다.
1: 나야 심리를 더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말이 배가 고픈지 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0: 짐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그 책들을.
2: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서통립의 얼굴이 굳어지었다.
1: 내 책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0: 리앵도는 내친 김에 용기를 냈다. 그 책 때문에 말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르신, 그뿐만인가요? 사람도 쓰러질 지경이니 얼마나 고생해요.
1: 앵도,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2: 서통립이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1: 혁명을 하든 소비트를 건설하든 우리는 모두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왜 날마다 고생스럽게 취소병들한테 글을 가르치겠나? 그게 다 앞날을 위해서라고.
0: 그래도 살고 봐야죠.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적한테 죽고 나면은 그 책을 어디다 쓰겠어요?
1: 아니네. 아니야.
2: 서통립이 연거푸 고개를 저었다.
1: 앵도, 나 하나만 묻지. 우리가 강서에서 귀주로 왔는데 자네는 귀주라는 곳이 있는 줄 그 전에 어떻게 알았지? 다 책에서 본 거 아닌가? 응?
2: 이번에도 서통립의 마음을 쉽게 돌려놓을 것 같지 않았다. 우리 앵도는 속이 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한창 난처해 있는데 이어진 산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휴양연에서 구군단 정치위원으로 옮겨간 하장공이었다. 리앵도는 얼른 달래가 사장 이야기를 했다. 하장공은 듣고 나서 서통립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장공은 다친 다리로 절름절름 서통립 앞으로 걸어왔다.
1: 어르신, 오늘 밤 우리는 회의를 열어 어르신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2: 늘 서로인을 깍듯이 대하는 하장공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1: 비판?
2: 서통립은 흠칫했다.
1: 내가 뭘 잘못했나?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지요.
2: 하장공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1: 짐을 줄이라는 본부의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 준 말은 타지도 않고 책만 잔뜩 실어 말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말이죠.
2: 서통립은 나라에서 이름난 교육자였다. 여태 자기 앞에서 이토록 레이 없이 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마음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말했다.
1: 그럼 어쩔 텐가? 어쩌겠습니까? 책을 태워버려야죠.
2: 하장공이 손을 휙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통립이 속이 달아서 벌떡 일어섰다.
1: 이복의 아홉째, 자네 진시방이 되려나?
2: 아홉째란 구군단 정치비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다. 하장공이 웃었다.
1: 진시방이 될 수는 없지요. 저야 책만 태우고 선비는 죽이지 않으니까요. 자네 이건 선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네.
2: 서통립은 꼭 모아진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쳤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무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1: 오늘은 겪고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에 실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 그러자 사탕님은 정말 화가 나서 화장공을 보며 마구 사탕

0: 해지를 했다.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1: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네,
0: 오늘 소개할 시인과 작품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 시간에는 단행간 공안 부문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또 자영업도 했고 수석인으로도 거듭나고 있는, 그러면서 또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최홍련 시인과 그의 동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지난번에 우리도 최홍련 시인의 성인시 부분을 또 소개해드렸는데, 그럼 오늘도 최홍련 시인의 프로필을 소개해 주십시오.
1: 예, 최홍련 시인은 1966년에 용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용정고중을 졸업하고 연변경찰학교를 졸업하고 8년간 연길시 공안국 일선에서 사업하다가 후에는 배선사업도 했고 수석관도 운영하면서 문학창작을 견제했습니다.
0: 예.
1: 연변작가협회 회원이고 연변수석문화협회 비서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가사 사랑은 눈꽃대어가 매주일과 우수상을 수여했고, 그 다음에 노래 하얀 꿈은 예술세계 노래 응모에서 또 우수상 수여받고, 살구꽃 피는 봄이 오면 이런 노래는 또 창상 연변 이런 노래 시합에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은 이건 김기철 작곡으로 동북삼성 새노래 발표에서 2등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당신이 사랑, 사랑은 눈꽃띄어 이건 리하수가 작곡했는데, 사랑으로 가는 길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에서 여러 번 불러졌습니다.
0: 네.
1: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50대부터 전반생에 못해본 여러 가지 취미를 접해봤지만 수석이란 취미에 매료되어 거의 10년 두만강 가야하 등 연변 강줄기를 따라 사사티 훑고 좋은 작품들을 소상하고 수석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석도 문화이고 역사이고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석은 말이 없지만 우리에게 단단함을 키워줍니다. 자아성찰하게 항상 지켜줍니다. 애석가의 삶으로 등산의 즐거움으로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그 수석을 잘 간직하여 대대손손 전승해 나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저는 현재 은성패상과 수석관을 운영하면서 취미로 탐석이나 등산을 즐깁니다. 탐석이나 등산을 하면서 간혹 글을 적어 발표도 합니다. 여러 간행물의 수필시 등 8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최홍련 시인은 문학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요?
1: 예, 본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중 때 문과를 나왔지만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깊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연한 만남으로 문인들이 시를 매일 읽으며

0: 그래서 마냥 숭배하고 닿을 수 없는 하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들 시 속에서 내 사랑을 돌아보고 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이 들여다보이고 동시를 또 접하면서는 내 마음이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모아산 등산을 하면서 일기부터 쓰다가 시를 쓰게 됐고 시를 쓰다 보니 항상 매일 주변의 사물이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보이기 시작했고 잡초도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고 만물이 전부 나한테는 새롭게 다가오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서 제가 다시 태어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학은 비오는 창가에서도 글을 극적이 하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도 순간을 적어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즉 문학은 순간을 멈춰 나로 하여금 젊음을 되찾는 낭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그 열정은 식었지만 아직도 어떤 사물에 감흥이 오면 꼭꼭 적는 습관이 나를 늙지 않게 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수석에 빠져서 그 무거운 돌을 메고 오는 의력도 문학으로 이겨낸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이란 망망한 대세 속에서 저는 한톨 먼지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인간이 밥만 먹고 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풍요로운 문학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날을 만드는 데 문학은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전반생은 애들이 동력이었고 후반생은 문학, 즉 시문학과 수성문화가 뒷받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학은 한마디로 자아성찰, 내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원동력입니다.
1: 네, 오늘은 최홍연 시인의 동시 2편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최홍연 시인의 동시들을 감상하고 또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교감입니다.
2: 교감, 최홍련. 제잘제잘 초인종이 울려요. 아침밥 달라린 새소리 서로서로 양보하며 쌀 한 줌 사이좋게 쪼아 먹어요. 제제제 포만감 넘친 소리 가슴으로 들어요. 내일 새들과의 정당 교감으로 아침을 열어가요.
0: 예, 이 동시는 아침마다 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새들은 또 그 먹이를 받아먹고 조아라 제제제 포만감 넘치는 소리를 내는 그 장면을 통하여 인간과 대자연 속의 한 가지 생명들인 새들과의 교감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의 매일다시피 창택의 수석들을 진열하고 화분 통도 몇 통 진열해 놓는데 난데없는 새들이 날아와 창가에서 노는 걸 보고 매일다시피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부터 거의 매일다시피 새들이 찾아와 먹이를 찾는데 그때마다 시인은 저도 모르게 정서적 포만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새들한테 먹이를 주곤 했대요. 그것이 나중엔 시인한테 둘도 없는 정서적 교감이 되었답니다. 참 실제 있은 이 사실을 가공해서 동시를 엮었는데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인의 마음을 동심에 담아 잘 읊조렸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지난번에 장백산 잡지에 리어천 작가가 썼던 그 소설도 있는데 이 소설 역시 그 창턱에 새들이 날아왔는데 처음에는 새들이 그 집안에서 사람이 다가가니까 놀라서 달아났는데 점차 사람과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0: 그렇죠.
1: 예, 마지막엔 또 이 사람과 아주 그 저 정감적으로 또 통하고 또 그런 그 관계가 또 형성되었던 그걸 본
0: 이게 아마 이게 조금 그 사회 발전 추세가 애완용 키운다든가 새를 키운다든가 이건 지금 이제 리어터이거나 이 최홍여이거는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해 네. 주동적으로 날아오게끔 네. 그래서 교감하는 참 멋이 좋습니다.
1: 네.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눈꽃날개입니다.
2: 눈꽃날개 최홍련. 하늘은 천사들만 모여서 사나봐요. 싸늘한 온 대지에 선송이 만송이 꽃뿌려 하얀 거위털 나풀나풀 춤춰요.
0: 예, 이 동신이 아주 짧은 동신인데 하늘나라를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상상하고 내리는 그 눈꽃을 날

0: 날개를 날리는 천사들로 본 것이 그 포인트를 할 수 있겠죠. 그 천사들이 광림으로 해서 싸늘한 온 대지에 천송이 만송이 꽃들이 뿌려져 하얀 거위털처럼 땅으로 장식한다죠. 이 동시에서 하늘을 천사들만 사는 나라로 본 것이 아주 주요한 포인트라면 포인트겠죠. 그리고 땅을 또 싸늘한 대지로 보면서 현실 생활과 천상의 생활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시인의 그 속심을 동심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택시비입니다.
2: 택시비 최홍련. 하학종을 등 뒤에 달고 오빠와 나는 신바람을 구며 상점으로 뛰어간다. 엄마가 주신 택시비 5원, 그건 우리 나름이다. 새우깡, 팝콘, 감자깡을 사버린다. 빨갛게 언 얼굴 독에 집에 들어선다. 들켜버렸다. 그래도 꾸중은 없다. 오빠의 어깨에 걸린 내 책가방이 대공을 세운 셈. 히히 호호 만세.
0: 예, 이 동시는 현실 생활 속에서 시 소재를 찾아 쓴 재미난 동시입니다. 엄마는 오빠와 나한테 매일 학교 갈 때 타고 갈 택시비로 딱 5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원으로 새우깡이나 팝콘을 사먹고는 그냥 좋은 날씨에 걸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빨갛게 은 얼굴 두개 때문에 엄마한테 꾸중은 듣지 않았죠. 더구나 오빠가 내 동생의 책가방을 메고 오는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엄마는 더 두 말을 하지 않았죠. 마음이 짠하면서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엿보이는 재미난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시냇물입니다.
2: 시냇물 최홍련. 시냇물은 졸졸 흐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눗물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돌돌 흐릅니다. 엄마, 아빠 구슬땀 씻고 흐릅니다. 시냇물은 소알소알 흐릅니다. 언니, 오빠 꿈덩이 씻고 흐릅니다. 금수강산 꿰질러 멀리 멀리 동해로 흐릅니다.

예, 이 동시는 여러 가지 그 부동한 경우의 감정을 인입해서 시냇물이 흐름을 쓰고 있습니다. 경우마다에 다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엔 고난이 있는 데였으니까 시냇물도 피눈물 씻고 흘렀고,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한창 건설이 시대였으니까 땀 흘려 일한 부모님들을 닮아서 시냇물도 구슬땀 씻고 흘렀고, 그리고 새 시대엔 즉 언니 오빠 시대에는 대학교랑 다니는 언니들 오빠들이 희망찬 꿈덩이를 씻고 흐른다. 그리고 이 시에서의 의성의태의 사용이 돋보입니다. 천년에서는 고난이 낸데니까 졸졸, 두 번째로는 구슬땀 흘리던 건설이 낸데니까 돌돌, 세 번째로는 희망찬 낸데니까 신나게 통쾌하게 쏠쏠 흐른다고 했습니다. 경중을 가리고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상징부사들을 사용한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의 향기입니다.
1: 봄의 향기 최홍련. 잔디밭에 홀로 쳐다보는 민들레꽃 곱게도 피었구나. 내려다보고 있는 라일라크 보라색 빛깔 정답구나. 민들레꽃 향은 없어도 화려함이 돋보이고 라일라크 화려함은 없어도 향에 취해 발목 잡히네. 방에 돌아와 동화책 펼치니 책 속에서 라일라크 향이 솔솔 묻어나고 민들레꽃이 뒤질세라 사뿐히 걸어나와 눈과 코를 마음까지 푹푹푹 젖게 하네. 향긋한 봄은 서서히 우리 곁에 와 있었네.

0: 이 동전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민들레꽃과 비록 화려함은 없어도 향기가 기막힌 라일락을 묘사하면서 그것들이 모두 봄을 맞아 피어났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또 집안에 들어와서도 방금 보았던 민들레와 라일락의 향기가 집안에 펼치는 그 동화책에까지 애무던한 것을 쓰면서 속속들이 우리 곁에 와 있은 향긋한 봄을 가까이 표현했습니다. 형식상에서의 점진법을 사용해서 밖으로부터 집안으로, 집안에서도 또 책 속으로, 또 우리 곁으로 찾아들게 함으로써 점점 가까이에 스며드는 봄을 촉감이나게 잘 그려낸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봄잔디입니다.
2: 봄잔디 최홍연. 파란 주단이 펼쳐졌구나. 꽃을 받쳐주는 합판이라도 좋지.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

0: 예, 이 동신은 온통으로 그 돼지를 사랑으로 감싸는 잔디를 쓰고 있는데, 나무처럼 크지도 않고 꽃처럼 향기가 없어도 파란 주단이나 록색 융단으로 온 돼지에 쫙 깔려 꽃에겐 화판으로도 되어주고 푸른 봄날이 그 사랑 가득 넘치게 깔아주는 잔디를 잘 형상화했습니다. 어린 독자들은 이 속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게 되고 작디작고 별로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키 작은 잔디의 그 숨은 미적 향수와 폭넓은 가슴을 잘 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다음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2: 햇님 최홍련.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
0: 예, 이 동신이 가을이 저물어가는 풍경 속에서 햇살을 홍시 하나로 비유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서탱에서의 가을 가는 길 어두울세라에서 계절이 끝나갈 때 쓸쓸함과 어둠에 대한 걱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차에 푸른 하늘에 걸어놓은 홍시 하나라는 독특한 비유로의 시선을 돌립니다. 해를 홍시에 빗대어 늦가을 하늘에 매달린 붉은 태양이 마치 탐스럽게 익은 감처럼 보인다는 그 발상이 참신하고 따뜻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산과들에 넘쳐나는 붉은 향기는 그 햇살이 단순히 시각적인 대상에 머물지 않고 온 산과들에 퍼져있는 향기로 확장됩니다. 붉은색을 시각이 아는 후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그 감각적 표현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그 여운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했습니다. 짧지만 선명한 이미지와 감각이 전이가 돋보이는 동시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꽃과 꿀벌입니다.
1: 꽃과 꿀벌 최홍련. 벌들아, 꼬독꼬독 노란 꽃, 하얀 꽃, 해시시 웃어요. 꿀벌은 붕붕 꽃속을 헤집으며 사랑 고백 분주해요. 봄바람 솔솔 성순한 부채질, 향기로운 꽃과 꿀벌, 이 땅의 행복천사 쌍둥이.
2: 예, 최홍련 시인이 그 꽃과 꿀벌은 봄날의 따스한 전경을 생생하게 그리는 동시인데, 꼬독꼬독 해시시 붕붕 같은 의성어 의태어가 살아있어서 읽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꽃, 하얀 꽃, 부지런히 꽃속을 헤집는 꿀벌, 또 솔솔 부는 봄바람까지 마치 한 폭의 그 색채가 선명하고 움직임성까지 잘 가미된 영상처럼 눈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꽃과 꿀벌을 행복천사 쌍둥이로 표현하며 자연의 조화와 생명의 아름다움도 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앵두입니다.
1: 앵두 최홍련. 승계를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 앵도 따다 먹어.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도 몇 알 뿐. 그래도 그건 할머니 사랑, 할머니 뜨거운 사랑.
2: 예, 이 동시는이 2018년 아동세계에 발표된 동시인데 짧지만 참 따뜻한 시입니다. 층계를 위해 내려가는 평범한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할머니 목소리 하나로 시가 시작됩니다. 아주 소박한 일상의 한 장면이죠. 사투리라 할까, 앵두를 앵두라고 부르는 할머니 그 말투에서 정겨움과 친근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 앵두 몇 알 뿐. 많지 않은 앵두지만이 그 적음이 오히려 할머니 그 마음을 더 간절하고 진하게 느끼게 합니다. 빨리 저가 앵두 따먹으라 하는데 가볼까? 미아리 없다. 결국 그 미아리 앵두는 할머니 사랑, 그것도 뜨거운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서 소개한 시의 꽃과 꿀벌이 봄날의 환희 생명력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한 동시 앵두의 이건 할머니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따뜻한 기억을 또 노래했습니다. 두 편 시 모두의 일상 속에서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는 시인의 시선이 돋보입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겨울 이야기.

0: 입니다.
1: 겨울 이야기 최홍련. 하늘에서 하늘하늘 하얀 사랑이 저겨울 촉촉함에 햇솜 같은 아기 사랑 나풀나풀 앙상한 가지에 하얀 털실어 왜 많이 껴입어도 춥지? 왜 아직도 이리 떨리지? 바람이 지나가다 귓속말 서곤서곤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2: 예, 이 동심이 2017년 겨울에 쓴 시인데 겨울의 전경과 그 속에서 느껴진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선언이 하늘에서 내린 흰 눈을 하얀 사랑에 비유하고 초겨울의 촉촉함 속에서 솜추른 부드러운 사랑이 나풀나풀 내리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의 선언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모습을 하얀 털실 옷으로 비유해 시각적 이미지를 또 살렸습니다. 세 번째 연에서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많이 껴입었는데도 추위를 느끼고 몸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한 체온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결핍되거나 외로운 마음 때문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는 바람이 건네는 귓속말 눈 감으면 춥지 않을걸 이 말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고통이나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좋은 동시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새입니다.
1: 새 최홍련. 제제제 아침부터 밥 달라는 소리 쌀 하나씩 서로 나눠 먹으며 제제제 아침이 열리는 소리 세상이 이쁘게 빛나는 소리
2: 예, 이 동시는 2018년 1월에 쓴 동시인데 시인은 지금 매일 찾아와 아침을 달라는 그 소중한 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아침이면 아침마다 자기들로 찾아와 창문에 매달리고 부들치며 정답게 구는 저 새들이 어쩌면 자신이 그 한 집안 식솔인 듯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쌀알을 주면 서로 나눠 먹으며 또 좋다고 제잘거리는 새들 일부러 조류시장에 사다가 키운 새도 아닌데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화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영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자각적으로 이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실속 있는 실적을 냄으로써 연변 도약 추월을 다그쳐 추동하는 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호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종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수를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리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수를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사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정치 품격, 가치 추구, 작품 지조를 깊이 터득하고 당성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며 집정 좌표를 바로잡고 직책 리행 준칙을 명확히 해 사상의 먼지를 1층 씻어내고 정신 경지를 제거하며 도덕 수양을 단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담력의 해악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의 적을 항상 물리치며 작은 일과 사소한 절차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상 경지를 제거해 시종, 덕을 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을 지킴으로써 도덕의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의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의 최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공복정회를 1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신시대의 확고한 도리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경제 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으며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공략전을 치르고 하반기 결승전을 잘 치름으로써 연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세를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 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로와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소 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소 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인면, 중대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0: 장기 임무는 끝까지 조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 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 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 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 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 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0: 주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리행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여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원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 년간 리홍민은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 진흥, 재해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 재해를 입고 재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민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리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0: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 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 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위는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사슬 보장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위는 성실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 자원에 의탁해 리홍위는 약식 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 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미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저는 직책 리행 사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장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위는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위는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와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자치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양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개였다가 구름이 많이 끼게 했습니다. 낮에는 2, 3급, 밤에는 1, 2급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공기 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실천 공무원에서는 15호 시기 전민신체단련 계획을 인쇄 발부하고 전민신체단련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때 대해 포지했습니다. 계획에서는 습근평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며 전민신체단련과 전민건강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전민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협력하고 각 측이 참여하며 법치가 보장된 전민신체단련 사업의 구도를 적극 구축해 전민신체단련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형성, 접근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체육강국, 건강중국을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더 높은 수준의 전민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가 날로 완비되고 제품과 서비스 공급 능력이 끊임없이 증강되며 품질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군중 주변의 장소, 시설이 더욱 충분하고 우수해지며 군중 체육 경기와 전민 신체 단련 활동이 더욱 풍부해지고 전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규범화되며 각종 체육 조직이 질서 있게 발전하고 전민 신체 단련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며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체육 운동이 군중이 널리 참여하는 생활 방식으로 되도록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 1인당 체육활동 장소 면적이 4평방미터 안팎에 달하고 1,000명당 사회체육지도자가 3만 3천명에 달하며 경상적으로 체육단련에 참가하는 인원 비율이 약 40%에 이르러 국민체질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에서는 10개 방면의 주요 과업을 포지했는데 전민신체단련 제도 체계의 끊임없는 보완, 군중 주변 신체 단련 장소 및 시설 건설 진일보 강화, 풍부하고 다채로운 군중 경기 활동 전개, 전민 신체 단련 조직 서비스망 완비, 과학적으로 신체 단련 지도 서비스 능력 강화, 인공지능 활용한 전민 신체 단련 발전 지원, 여러 군체의 차별화된 신체 건강 수요 충족, 전민 신체 단련 문화 보급, 전민 신체 단련의 다양한 기능과 종합 가치 발휘, 전민 신체 건강 안전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계획에서는 또 전민 신체 단련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민 신체 단련 사업의 발전을 본 지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 실시와 효과적으로 맞물리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0: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길시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연길시 소비신고 접수중심에서는 주로 어떤 소비 분규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1: 예, 지금 우리 연길시 소비신고중심에서 이런 접수한 이런 소비 분규를 보게 되면 주하게 우리 소비자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소비 분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는 네. 상품이 판매 후 봉사에 대한 이런 소비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1: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가 우리가 아주 말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또 이런 가전제품 그리고 또 이런 장식 재료에 대한 소비 분쟁도 많이 생겼습니다.
0: 네.
1: 요즘 제가 직접 이런 소비 이런 분규에 대한 안건을 접수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샀는데 만을 넘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산 후에 이틀 후에 소비자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말기가 팅통이가 잘 뜨지 않다 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말한 우리 스마트폰이가 그러니까 통화가 잘 되지 않다 했습니다.
0: 네.
1: 이래서 그 당시 와서 우리 상가와 찾아가서 우리가 뭐 퇴후
0: 통화를
1: 요구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상가는 그 당시 이것은 그러니까 반창 젠딩 무슨 원인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 하고
0: 네.
1: 이래서 해서 했습니다. 이래서 확실히 이것을 반창 젠딩 했습니다.
0: 네.
1: 반창하는 거에 돌아온 말로는 이것이가 확실히 질량 문제로 됐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인당 이것을 우리가 막 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렇지만 또 상가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와이클 그러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는 흠점이 떴습니다. 화근, 화근. 그래서 그 얼마간 돈을 지불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협회와 그러니까 우리 소비신고 중심하시에 이것을 신고를 하는데,
0: 네.
1: 제가 조사를 해보니 전 확실히 이것은 질량 문제라서 우리 소비자가 과물을 그 요구했습니다.
0: 네.
1: 상가가 제출한 그러면 화근 그런 같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보는 인사에 보면 이것은 우리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쓴 과정이 생긴 걸로 있습니다.
0: 네.
1: 알라집이 고의적으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렇죠. 생겼습니다.
0: 네.
1: 또 주요하게 원인은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 그러니까 수지 핸드폰은
0: 네.
1: 국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0: 네.
1: 7일간에 우리가 소비자가 산 후에 7일간에
0: 네.
1: 이런 우리가 씹는 고장이 생겼으면
0: 네.
1: 확실히 우리 소비자의 원인으로 해서 질량 문제라면 이것은 무조건 환불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되고 그리고 또 무슨 급보장이라든가
0: 네.
1: 없다든가 또는 우리가 화근이 돼서
0: 네.
1: 이런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그 당시 상가는 500원이라는 이런 돈을 요구, 그러니까 이것을, 코관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근이 돼서.
0: 네. 500원 밖에 안 되나요?
1: 그러니까 화근,
0: 코체. 긁혔죠.
1: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것은, 우효제, 무조건 이거 퇴거라고 했습니다.
0: 네.
1: 지금 이런 형상이 지금 아주 많이 생긴데 어떤 소비자들은 특히 우리 로인 소비자들은 일단 그러니까 만원 이상 주고 핸드폰을 사는 하셨지만 500원 같은 것을 이렇게 코코나다면 많은 소비자들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로인 젊은 소비자 군체들뿐 아니라

0: 노인 소비자들로 그러니까 무조건 승하는 게 맞습니다.
1: 네.
0: 예,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은 예, 응당 우리 소비자가 책임지고 예, 지불할 돈 지불하지만 예, 법률법규에 따라서 예, 우리 소비자가 예, 이런 책임지할 책임은 지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0: 예,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 알라치비 예, 핸드폰 같은 것은 7일간에는 예, 우리 화물을 이거 퇴고할 수 있고 15일간에는 화물을 예, 우리는 환후.
1: 아.
0: 예, 환고할 수 있습니다.
1: 교환할 수
0: 교환할
1: 있죠.
0: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년간에는, 예, 그러니까, 예,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떻게든, 예, 이런 물건, 전자 제품 같은 걸 살 수 있는, 일단 고장이 생기면, 시간을 끄지 않고 제일 빠른 시간 내로.
1: 그렇죠.
0: 예, 산 거하고 합의를 본 후에 네. 합의가 안 되면, 네. 예, 이런 유관 부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예, 네. 또 이런, 또 우리, 제가 예를 든, 이런 장식 재료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지금 네. 에, 특히 이미 여름철 다가오게 됐습니다. 이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은 에, 장식 준비를 한 행사도 많고 장식을 이미 다 한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1: 네.
0: 에, 한 소비자는 에, 겨울철에 장식을 다 했는데
1: 네.
0: 에, 그리고 겨울철에, 에, 겨울철에 또 에, 우리 연변지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 좀 난방지 난방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와서 다시 이것을 집에 들자 하니까
1: 네.
0: 에, 그러니까 이 푸르 띠바니
1: 네 바닥재
0: 띠바니가 구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하루도 들지 않았는데 새 집에
1: 네.
0: 이래서 가서 이런 상가를 찾아가니까 상가 이야기를 하는 주요 원인은 그러니까 겨울철에 난치를 주고 난방지 그리고 또 주요하게는 소비자가 통풍도 잘 여름철 들어와서 통풍을 잘 주지 않고 이래서 이런 소비자의 원인에서
1: 네.
0: 이것을 됐다 이랬습니다. 우리 저도 이 안건을 제가 접수해봤네. 이런 원인도 얼마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 주요한 것은 상가 일단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우리 소비자에 꼭 알려줘야 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새 집에 새 띠반을 우리가 말하는 부수한 후에
1: 네.
0: 응당 항상 사람이가 뭐 통풍을 한다든가
1: 그래요. 주의사항을 꼭 말씀줘야겠죠.
0: 우리가 어떤 양호를 해야 되는가 어떤 걸 네.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많은 이런 현상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은 가전제품과 관련한 소비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보조정책을 내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알다시피 모든 상품은 세 가지 담보를 향수받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 따라 특별한 세 가지 담보를 향수 받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어떻게 규정됐습니까?
0: 예,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서는 세 가지 담보를 실시하는 부분 상품 목록에 규정된 제품에 대해 누가 판매하면 누가 세 가지 담보를 책임지게 되게 된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이시오쇼, 세이프즈거. 그렇습니다.
1: 네.
0: 예를 들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샀으면 우리 소비자들 일단 이런 상품이 질량 문제가 생길 때는 우선 먼저는 백화점을 찾아가야 된다.
1: 그렇죠.
0: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은 냉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시작되고 또 수리와 부품이 없어 기다리는 시간을 빼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1: 네.
0: 세 가지 담보 기한 내에 소비자는 영수증 및 세 가지 담보 증명 서류를 제공하면 수리, 교환, 환불 봉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오늘 시간에는 연길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보호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럼 규정에서 정한 세 가지 담보 유효기간은 어떻습니까?
0: 예. 그러니까 모든 상품은 세 가지 담보 유효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1: 네.

0: 좀 예. 상품 판매 후 네. 길에 성능 고장이 생기면 예, 소비자는 환불 교환 혹은 예, 수리 받을 수 있고 예, 환불 경우 판매자는 영수증이 가격에 따라 한 번에 환불해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예, 이것을 해석하면 예를 들어 우리 소비자가 예, 그러니까 이런 양장골을 사십니다.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산 후에 칠레 우리 네.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 과정에 양장고가 고장이 생겼습니다.
1: 네네.
0: 이러면 우리 소비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예, 많은 지금은 상가들은 우리 소비자 이것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1: 네.
0: 또 새로 바꿔주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1: 아,
0: 예, 아래 그렇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상품 판매 후
1: 네.
0: 예, 15일 내에 성능 고장이 생기면
1: 네.
0: 소비자는 교환 혹은 수리 받을 수 있는데 상품 교환할 때 판매자는 동일한 모델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바꿔줘야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15일 안에는 우리 소비자는 이런 환불할 수 있다.
1: 네.
0: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소비자가 이건 자기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7일간에는 그러니까 환불할 수도 있고
1: 네.
0: 교환할 수 있다.
1: 그렇죠.
0: 그렇죠. 우리 네.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1: 네네. 네.
0: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에 두 번 수리했지만
1: 네.
0: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수리 기록과 증명에 근거해서 판매자는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줍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10월 세 가지 담보라는 것은 10월 후에 수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두 번 수리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세 번째로 상품이가 고장날 전
1: 네.
0: 이것을 동일한 제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두 번 예. 이상이면
0: 예, 네. 세 번째로 그래요?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에 부품을 제공하지 못하여 수리를 맡긴 지 90일이 지났지만 수리를 못한 경우
1: 네.
0: 수리 일꾼은 수리 상황에 포기를 해야 하고 판매자는 이에 근거해서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동일한 규격이 제품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담보 기간은 수리 기간은 보통 우리가 말한 석 달입니다. 90일 예. 석 달간 동안인 수리 못할 때는
1: 네.
0: 이것을 그러니까 새 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0: 또 수리자 본인이 원인에서 수리 기한이 30일 초과할 경우 수리자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을 무료로 그러니까 제공해줘야 합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해석하면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수리할 공장 측에서 수리를 하는 제품을 그러니까 우량권을 못 제공했습니다.
1: 네, 부품.
0: 예,
1: 네.
0: 그렇지만 이 수리자의 원인에서 이거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결제는 90일인 것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30일입니다.
1: 네.
0: 예. 또한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에 교환 조건에 부합되지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의 제품이 없고 소비자가 기타 모델 또 규격의 제품을 원하지 않아 환불 요구할 때 판매자는 응당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1: 네.
0: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지금 상품을 샀는데, 지금 알다시피, 更新환대가 아주 빠릅니다.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그 상품과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우리 소비자는 꼭 이 상품 요구할 때는,
1: 네.
0: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 상품 제공 못할 때는,
1: 네.
0: 우리 한번, 응당 환불해줘야 한다.
1: 네.
0: 그렇지만 동일한 모델 또 동일한 규격 제품이 있으나 소비자가 교환이 아닌 환불 요구

0: 할 땐 판매자는 응당 환불해 줘 하해 주고 이미 사용한 상품은 규정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지금 상품이 있습니다.
1: 네.
0: 새 것이 있는데
1: 네네.
0: 우리 소비자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1: 예.
0: 그럴 땐 얼마가는 자금 그러고 말은 돈을 코는
1: 네.
0: 자금을 코한다 그 말입니다.
1: 아, 그래.
0: 금가상각비는 영수증을 발급한 날부터 환불할 날로 계산을 하는데
1: 네.
0: 그중 수리로 인해서 지출된 시간은 빼야 합니다.
1: 네.
0: 상품을 교환해 줄 때 불량품 또 불합격 상품 혹은 수리를 했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환할 때는 응당 새 상품을 꼭 우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1: 아.
0: 만약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교환할 때 상가에서 불량품이라든가 또 불합격 상품
1: 네.
0: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특히는 수리했 알소지라든가
1: 네네.
0: 또 이런 양품을 우리 소비자에게 정리할 때는 이미 우리 소비자에게 알려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은 양품이라
1: 네, 양품. 샘플이라고 하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네. 알려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만 치사 신고입니다.
1: 아, 집행 행위로 인해서. 그렇게 되나요?
0: 예, 이러면 네네. 이것은 우리가 한 토이 폐산, 세배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1: 네.
0: 무슨 일 하나 꼭 성과 같은 것을 꼭 이런 것을
1: 남겨야
0: 합니다.
1: 네, 예. 그래요.
0: 예.
1: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연길시 소비신고접수중심 허진 선생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새로 교환한 상품의 세 가지 담보 유효 기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0: 예, 상품을 교환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1: 네.
0: 예, 판매자는 영수증 뒷면에 교환 도장을 찍어주고
1: 네.
0: 새로운 세 가지 담보 증빙 서류를 제공해주거나 원래의 증빙 서류에, 서류에 교환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1: 네.
0: 일단 우리 지금 이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만 환불한 상품과 지금 보기에는 아주 많게 됩니다. 이러면 꼭 이것은 우리 소비자는 알아야 된다. 원래 영수증을 뭐 가지지 않고 꼭 이런 수속이라는 걸 밟아야 된다. 그러면
1: 네.
0: 도장을 찍다든가
1: 네.
0: 그러면 영수증을 다시 이런 다시 이런 뛴다든가
1: 네.
0: 꼭 이것을 알아둬야 된다.
1: 네. 부분적인 상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에 속하는 세 가지 담보를 실시하는 상품 목록에는 또 어떤 상품들이 포함됩니까?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건 부분적인 상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 네네.
0: 모든 상품인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예, 부분적 상품이란 말입니다.
1: 네.
0: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전거.
1: 네.
0: 또 텔레비전.
1: 네네.
0: 또 전자품금.
1: 네.
0: 량장고, 세탁기.
1: 네.
0: 선풍기,
1: 네.
0: 전자레인지,
1: 네.
0: 청소기, 레이큰, 또 그리고 환풍기, 온수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전거는 자전거 틀,
1: 네.
0: 변속기 등 이런 부속품이 포함되고,
1: 아.
0: 세탁기는 발전기, 또 타이머, 또 수축전기 등 주요 부품이 포함되었습니다.
1: 네.
0: 상품마다 모두 상응하는 주요 부속품이 목록에 다 표가됐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이 부분적 상품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1: 네.
0: 지금 보게 되면 이 몇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소비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 텔레비전 지금 말하면 예징 댄스
1: 네 그렇습니다. 액정 텔레비전
0: 네 그리고 우리가 량장고
1: 네
0: 세탁기 또 전자레인지 지금 말하는 청소기 청소기도 지금 뭐 지능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0: 지금 이런 등이 그리고 우리 레스위치 온수기
1: 등이
0: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보게 되면

0: 국가 규정으로는 그러니까 정기 승인에 그리고 주요 부품은 그러니까 3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연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부분을 네. 심지어는 5년, 10년으로 연장하죠.
1: 예. 네.
0: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일단 상품이가 고장이 날 때는 특히 우리 지금 많은 노인님들은 그러니까 집 문 앞에 있는 우리한 전단지를 보고 수리를 하는데
1: 네네.
0: 절대 이것은 이것을 꼭 막아버려야 된다. 방지해야 된다.
1: 네.
0: 알다시피 이 상품을 산 후에
1: 네.
0: 3년 안에는 우리 소비자들은 일단 우리 소비자의 원인은 아니면 행수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제가 말하는 주요 부품이 막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 된 뒤에 한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냉장고를 샀습니다.
1: 네네.
0: 그 당시 이미 거의 3년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상가의 것을 우리 소비자 살찌게 오늘이란 일은 연보를 시대했습니다.
1: 네.
0: 이래서 그 당시 우리 이 냉장고 고장이 남았는데 3년이 넘어서 이것을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 네.
0: 그 당시 상가의 이것은 보고 이것은 3년이 넘었으니까
1: 네.
0: 이것을 이렇게 면비를 수리 못한다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소비자가는 이것을 집에서 꼼꼼히 생각하니까
1: 네.
0: 그 당시 양적 그러니까 이 상품을 산 후에 얼마간 돈을 또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내나 연보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그런 증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그 당시 이것을 이 상품이 이 양장권을 그러니까 수리할 수를 했습니다. 수리하지만
1: 네.
0: 이미 양장권 우리는 팅찬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생산 정지가 됐죠.
0: 거의 3년 넘어 있을까
1: 네.
0: 칭찬하게 됐습니다.
1: 네네네.
0: 이래서 방문의 규정에 따라서
1: 네.
0: 수리 못할 지에는
1: 네.
0: 새 냉장고를 바꿔주었습니다.
1: 아.
0: 바꿔줄 뿐만 아니라
1: 네.
0: 여름철 들어가니까 이미 그 안에는 그 무슨 우리 소비자가 장만한 식품들이 모두 그러니까 변질했습니다.
1: 아.
0: 이것도 가격을 해서 우리 소비자에게 배상을 했습니다.
1: 아,
0: 이래서 우리 제가 여기서 꼭 이런 우리 소비자들께 특히 노인들께 이것을 권고하게 쓴 것은 절대 상품이라 마사지를 찍는
1: 네.
0: 고장이 날 때는 지붕 앞에 있는 전단지를 사용하지 말고
1: 네.
0: 우리 소비신고 접속 중심이라든가
1: 네.
0: 그렇지 않으면 이 장애가 누가 판매하면
1: 네.
0: 누가 책임진다는 이익을 명심하고
1: 그래요.
0: 꼭 찾아가야
1: 상가를 찾아야죠. 예. 그리고 또 그 고객 서비스 센터도 또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브랜드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꼭 알아두는
1: 네.
0: 것을. 예.
1: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모든 제품의 감가 상각 비율은 모두 같습니까?
0: 예.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1: 네.
0: 감각 상각비는 다릅니다.
1: 네.
0: 채색 텔레비전, 지금 말하면 우리가 말 전원 소지.
1: 네. 스마트폰.
0: 이것은 지금은 이 규정에는 옛날 규정과 지금 달라집니다. 지금은
1: 네.
0: 채색 텔레비전은 100분의 1.5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가정용 록상기 촬영기는 100분의 0.1. 우리
1: 네.
0: 제가 말하면 매일 매일로 되고 있습니다.
1: 아.
0: 제가 무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1: 네.
0: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1: 네.
0: 핸드폰도 이런 상각 이런 우리가 말한 감가 상각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0: 핸드폰은 체면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소비자가 핸드폰을 저는 두고 샀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러니까 환불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불.
1: 네.
0: 그러니까 감각 상각비를 우리 소비자가 지불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이것을 매일 1,000원에 샀으면 그러니까 5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1: 아,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0: 그래서 이것을
1: 네.
0: 우리 소비자들은 환불할 때 상가에서 상가 감각 상각비를 받을 때는
1: 네.
0: 이것을 우리 소비자가 잘 이해하냐면
1: 네.
0: 이런 유관 부문에서 이것을 자문해도 됩니다.
1: 그래요.
0: 예.
1: 네, 부분 상품 세 가지.

0: 담보와 일반 상품 세 가지 담보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 예, 알다시피 이런 부분적인 상품은 이런 국가에서 법률법규에 따라서 규정이 됐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일반 상품은 보게 되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런 일반 상품 같은 것은 지금 보게 되면 기업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런 규정을 내왔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어떤 일반 상품이시가 이 담보 규정은 이런 우리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마다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의했습니다.
0: 예. 네.
1: 예, 제가 간단히 예를 들게 되겠는데요.
0: 네.
1: 예, 이리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플레이
0: 네,
1: 복장류를
0: 외교.
1: 보게 되면 네. 복장류 같은 복장류 같은 지금 우리 국가에서 법률법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류라든가 신발류라든가
0: 네네.
1: 이것은 각 성에서 또 다 다릅니다. 각 성마다 다릅니다.
0: 네.
1: 우리 기름성 같은 기름성 보게 되면 이 신발류 같은 것은 그러니까 가죽 신발은 61억 제가 이 담보 기한 61억이 되고 기타 신발은 30억으로 되겠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안타실리
0: 네네.
1: 안타실리 우리가 얼마 간단하게 해서 지금 우리 백화점 가면 이런 신발류가 나는 거 복장이 맞습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슨 리닝이라든가 안타라든가
0: 네네. 국내 브랜드가 참 많죠.
1: 이것은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0: 네.
1: 91로스. 그러니까 석 달로 규정했습니다. 모든 신발류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이런 복장류도 그랬습니다.
0: 그래요.
1: 복장류 같은 것은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연변주에서는 15일로 결정되겠습니다.
0: 네.
1: 이래서 지금 기신이는 보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은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 보게 되면 계절 따라 계절 따라 이런 옷가루 같은 거 사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이런 상가들이 판소 활동에 따라 사는
0: 그렇죠.
1: 것이 맞습니다.
0: 예. 네.
1: 예를 들면 겨울철에 여름 옷을 사고 이런
0: 그렇죠. 예, 지난 상품을 구매하는
1: 그렇습니다.
0: 경우가 참 많죠.
1: 예, 네. 이래서 제가 여기서 또 다시 공부하고 싶은 것은
0: 네.
1: 이 복장류 같은 것은 좋기는 미리 장만해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1: 예, 위에서 그런 것은 상가들 판송 활동은
0: 네.
1: 날이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다양화지고 또 유효도 높습니다.
0: 그렇죠.
1: 예, 꼭 알아야 됩니다. 예.
0: 네. 그래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해당 규정을 살펴봤는데 실제 소비 현장에서는 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하는데 세부 문제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으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구매와 오프라인의 세 가지 담보 규정은 같은가요?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예. 이 문제를 짚어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소비에서도 아주 많이 생긴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0: 네.
1: 지금 많은 소비자들은 지금 우리가 많은 우왕상 고우
0: 그렇죠. 인터넷 쇼핑을 많이
1: 인터넷
0: 하죠.
1: 인터넷 쇼핑하는 것이 처음 시작해서 우리가 말하는 옷 관리가 그러니까 이플레이
0: 네네.
1: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우리 이런 간단한 우리가 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부터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하다시피 이런 전자제품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는 가구도 이런
0: 맞습니다.
1: 이런
0: 네.
1: 많이 구매하는 형상도 많습니다.
0: 네.
1: 이래서 이런 소비 분장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0: 네네.
1: 그리고 또 특히는 어떤 소비자들은 이런 온라인 쇼핑하고 우리가 말하는 스티디얼 이런 쇼품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말하는 왕상 고우는 지금 이런 소비자 권익법인 이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진례를 우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진가 진례 무조건 환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0: 그렇죠.
1: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렇지만 지금은 이 진리하는 시간은 무조건 것이지만 이런 조건이

0: 네 가지로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가 그러니까 산후에 방비하다시피 핸드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는 이미 우리가 만 시장을 했습니다.
1: 아, 그리고 그래요. 앱을 다운받았죠.
0: 그리고 산후 앱을.

0: 행스대.
1: 네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것을
1: 그렇죠.
0: 쓰는 등지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이것을 예, 이미 지정한 쓰는 증자한 상품 예, 이렇게 이런 화물할 수 없습니다.
1: 네, 맞춤 제작가에서 예,
0: 그리고 예, 지금 다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귀성이가 또 쓴 우리가 말하는 예, 예, 다시 밀고하게 했는데 좋기는 네. 우리 소비자들은 예, 상품을 구매한 후 이런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한 후 꼭 상가와 1대1로 이것을 명확 규정해야 됩니다.
1: 네.
0: 1대1로 되어 있다. 네네. 어떤 상품은 예, 환불할 수 있고
1: 네.
0: 또 어떤 상품은 환불할 수 없다.
1: 네.
0: 예, 제 지금 예, 저도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 한 소비자가 예, 우리 그러니까 왕성 거울에서 예, 우리가 얼마 시완지를 샀습니다.
1: 네네.
0: 시완지. 예. 예, 그 시완지를 샀는데 예, 이것을 예, 산 후에 이것을 사용하다가 한 달 이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예, 이런 그러니까 다시 그 서근원 설립에서 이런 그러니까 이 당지일은 예, 그러니까 소고 후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당지일은 수리 규정에서 확인할 뻔데 이것이가 본 후에 이것은 자기네 제품이 아니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예, 우리 소비자가 하열 실내에 샀는데 그래서 고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영시내는 예, 하열 소호부 와서 이것을 와 공자 입구로 와서 이걸 봤는데 이것은
1: 네.
0: 예, 진짜 하열 상품이 아니라 규정했습니다.
1: 그러면 가짜를 구매하셨나요?
0: 예, 그렇습니다.
1: 가짜
0: 예.
1: 브랜드로
0: 예, 또 이런 형상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아.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는 그 당시 이거 주의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여기서 에, 이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주의할 점을 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알려드릴 것은 에, 이런 에, 우리를 말하는 이런 에, 가전 제품을 살 적에는 방금 열심히 꼭 이 그 당 즉시로 우선 먼저 사용하지 말고 그 당지는 소호 후와 공사 일끌로 와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예, 우리가 말 램프를 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일단 정상적인 상품이면 정기적인 네. 상품은 전국 그러니까 전국 끝이니
1: 그렇죠.
0: 예, 모두 예.
1: 거기에 서비스 센터가 다
0: 그렇습니다.
1: 있죠.
0: 예.
1: 네, 분포되어 있는데
0: 그래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뭐 확인을 잘 네.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꼭 알아들어야 됩니다.
1: 아.
0: 예 그리고 예, 꼭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1: 네.
0: 예, 그러니까 왕상 고구 우리가 말 네. 온라인 쇼핑하고
1: 네.
0: 예, 스티디를 꼭 많이 동시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백화점에 사는 거니까
1: 네.
0: 이것을 혼조하면 안 된다. 같이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은 그러니까 질간에 무슨 상품이 원인을 해서 무슨
1: 네.
0: 환불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티디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네.
0: 그것은 환불하는
1: 네.
0: 상가가 이것을 그러니까 승낙하면 환불할 수 있지만
1: 네.
0: 환불하면 질량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환불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 그래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소비신고 접수중심 허진 선생님을 모시고 소비자 권익 보호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허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미선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미니어 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1: 이산 저산 꽃이 피니

0: 사철가였습니다. 사철가로 오늘의 민요광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박서연 노래로 시작해봤거든요.
1: 복거리 장단이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락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락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가락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광장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미녀가락 차차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또 그동안 배우셨던 미녀나 또 방금 들으셨던 단가 반소리 다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2519333번으로 여러분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네, 방금 사철가를 앞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사철가는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한 단가입니다. 말이 단가지 사실 단가라는 것은요 짧은 노래를 말하거든요.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그 판소리 소리꾼의 목을 틔우기 위해서 부르는 짧은 형식의 노래인데 사실 단가도 그렇게 너무 짧은 건 아니에요.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했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사설에서 다 재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철가를 들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또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정열적인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사풍이 또 몰아치는 겨울도 있잖아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3: 이경미아 선생님, 오늘은 제가 1등했네요.
2: 아, 1등이에요. 네, 축하합니다.
3: 제가 네. 저번에 저기 뭘까요? 연수원 선생님께서 어머니 방아소리를
2: 네.
3: 예, 이거 비워주셔서 이 노래가 예, 너무 재밌어서 예, 지금 오늘이 네. 1절만 제가 부르겠는데 네. 이렇게 일찍이 전화해서 예, 선생님이 저기 지도를 많이 받고 선생님이 노래도 듣고 저번에 노래를 선생님께서 얼마나 구수하게 맛깔스럽게 잘 부르셔서 예, 안으로 박수를 맞췄습니다.
2: 아, 그래서 들었습니다. 들려오더라고요. 박수 소리가 영종에서.
3: 네. 그래서 제가 1절만 네. 부르겠습니다.
2: 그럼 1절만 2절이랑 그 사설 한 대목만 다르죠?
3: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딱 2시간 배워주실 때 그러니까 네. 제가 잘못 부를까봐.
2: 아, 불러보세요. 괜찮으면 네. 2절까지 하시고요.
3: 아니, 1절만 부르고 선생님 기도를 받고
2: 네.
3: 그 다음에 또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러보세요. 그

0: 예, 어우, 잘하셨어요. 아니, 장단은 너무 잘 타세요.
1: 예, 장단은, 예, 이래, 탁탁, 예, 삼각, 삼각은 얘도 뭐 소란데, 여기 어떨 때는, 이제도 예, 조금 틀리지, 그만.
0: 그, 방금 여기에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쿵쿵 지어라, 방아야. 여기 잘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디딜방아. 그 다음,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이 부분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쿵쿵쿵쿵 성순한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 박자를 어떻게 잘 지키시죠? 그 다음 군대 갔던 하나 둘셋 둘둘셋 그리고 음이 아드님이 이렇습니다. 아드님이 하나 둘셋 둘둘셋 바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집으로 돌아왔다고 자 하얀 떡가루 머리에 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음이 좀 틀렸습니다. 웃음 짓던 어머니 웃음 짓던 웃음 짓던 어머니 하나 둘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맞죠.
1: 웃음 짓던
0: 어머니 하나 둘 셋 콩닥 콩닥 콩콩닥 콩닥 그다음 어머니의 예 어머니의 방아 소리 이렇습니다.
1: 방아 소리
0: 조금 돌린다 예. 아 제가 돌렸어요. 여기 그 노래 부를 때 그 악보는 어머니의 방아 소리 이렇죠. 근데 넣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민요를 배웠으니까. 예. 예. 목돌림 넣을 수도 있고요. 예.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이 어머니 방아 소리가 그 장단을 너무 잘 지키셨어요. 타고.
1: 그래서 우리 밤에도 더 방송을 들으면서 네. 이렇게 낮게서리 또 연습하고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0: 오, 잘하셨어요.
1: 그, 선생님 네. 너무 오늘이 이 더운 날씨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수고 많으시고 이랬는데 제가 목상태도 오늘은 괜찮고 네. 그래서 제가 1등 한번 해봤습니다.
0: 1등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1등 하셨어요.
1: 네. 항상 이렇게 나는 어떤 상관 너무 많이 해서 10년도 넘으니까나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가하시라고 항상 기다리고
0: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새로 오신 분들은 주저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새로 오신 그 여사님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첫 번째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니까 또 막연히 달래지잖아요. 그분도 긴장감이 덜하고 예,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 전화가 열려지면 먼저 오세요. 오세요. 다음 분들도 주소 없이 예, 오신답니다.
1: 이래 노래 부르고 나면 예, 정말 이게 정말 건강 비결입니다.
0: 예. 네. 그럼요.
1: 이거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 웃음도 나고 기분도 좋고.
0: 네. 집에서 혼자라도 노래하실 때 그냥 그 소리 내서 부르세요.
1: 예.
0: 네. 그냥 속으로 그냥 부르는 거랑 흥얼거리는 예. 거랑 다르잖아요. 확연히 다르죠.
1: 예.
0: 네. 그냥 남이 부를 때는 아 대충 하면 저 따라갈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예. 소리 내서 부르는 거랑 그냥 흥얼흥얼하는 거랑 다릅니다.
1: 어쨌든 이 오브란 선생님 제가 이 계제도 이 프로 없어지면 어찌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그래요?
1: 프로가 이 네. 어쨌든 참가하시는 분들 이전보다 이전에는 정말 열매짓이 돼서 시간이 없어서 어떤 때는 못 부르고 이랬는데 네. 그런 게 예 나는 지금 그저 이 프로가 영원했으면

0: 좋겠습니다.
1: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또 신호가 지난 시간에는 좀 안 좋아서요. 노래하시다가 네. 끊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예.
0: 아, 네. 저희 전화도 좀 보내겠는데 이거 이렇게 저도 예, 신호 안 될 때 많았대구니까. 예.
1: 네네.
0: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떨 때는 오늘이는 저번에는 제가 이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는 그 그러니까 야 여신은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오늘 전화기 들어보면 예,
1: 네.
0: 거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신호 안 좋은가 그것도
1: 연구해 예. 보실렵니까?
0: 예.
1: 혹시
0: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잘 들리고
1: 네.
0: 어쨌든 선생님
1: 네.
0: 두 분이 안 계십니까?
1: 아, 네. 아니, 잠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네. 노래 부르실 때 그 마이크 폰을 그냥 그 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귀에다 대고 하시는 거예요?
0: 귀에다가 예, 조금 이렇게
1: 멀리 대고
0: 되면 안 되고요. 조금 이렇게 멀리 대서 예, 이렇게 하니까 나. 예.
1: 그러시군요.
0: 멀리 대고 하면 이게 저기 뭘까? 제 생각에는 가차배 되면 신호도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왜 농촌 집에 저번에 신호 나쁠 때 없었는데 저번에
1: 네. 네.
0: 지네 집에서는 집이 조그마가 이 집은 크고 하니까
1: 아 그런 경우가 있었네요.
0: 예예.
1: 예. 네네. 혹시 방송을 듣고 다음 분들 참여하실 때는 노래를 어떻게 부르셔야 하는지를 제가 좀 저도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0: 예, 선생님 이 노래로 시간이 저기 오늘이 되면 선생님께서 한번 일서 쭉 불러주세요.
1: 제가 불러요?
0: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좀 잘 부를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에 또 배우고 예. 그다음에 이러면 이 노래 얼마나 재밌을까?
1: 그렇죠. 그
0: 예.
1: 방안
0: 생각하고 하면서리 불렀습니다.
1: 그럼요. 그 시절을 거쳐오셨던 분들은 좀 연세가 꽤 계시겠지만 그 뒤로 그 뭐 어머님의 어머님으로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분들한테는 또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아기랑 웃고 디딜 방아를 찌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려웠던 그 시절.
0: 네,
1: 그래서 이 노래가 방아 어머니 방아 소리 노래는 흥이 나서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애달픈 그런 감정이 더 많이 담아 있죠.
0: 예.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르셨어요. 시간 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수고하세요.
1: 네. 자, 어머니의 방아소리 우리가 그 무료 코너에서 가르쳐드렸던 노래입니다. 홍길남 선생님 작사하셨고 김봉호 선생님 작곡으로 된 노래였었는데요. 네. 이 노래는 반 곡거리 장단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아를 찌우면서 아기를 등에 업은 어머니를 한번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시면 왠지 그때 그 애달픔 이런 것들이 장단 속에 또 녹아나고요. 방금 한 세 곳이 지금 음이 불안했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2919333번으로 여러분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국거리 장단 덩기덕 쿵따 덩따 쿵따

여기에서 아, 하얀 뜻가루 모래 이거 웃음 짓던 어머니 바로 들어갑니다. 하, 머리에 이거

예, 이거 반복으로 하거든요. 다시 또 콩닥콩닥 콩콩닥콩닥 어머니의 방아 소리 반복이 됩니다. 이 사설이 가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2절은 군대 갔던 아드님 역 대신에 대학 갔던 귀동딸이 예전에 아들딸 있었네요. 그래서 대학 갔던 귀동딸이 여기에서 음을 잘 잡으시기 바랄게요.

0: 이 뒷부분에는 마무리하는 부분은 또 따로 했죠. 떡방아 떡방아 소설이 이러면 마지막 코다 부분은 이어지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없습니다. 그 처음 배우실 때 아마 쿵쿵 지어라 방아야 여기 쿵쿵 지어라 방아도 또 있고요. 우리가 다음에 또 쿵쿵 지어라 떡방아야 이 부분이 있어서 아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뒷부분은 쿵쿵 지어라 지어라 지어라를 바로 붙이면 됩니다. 떡방아야 콩콩콩콩 성순한네 덩다다 콩따콩따 이 부분에 한 장단이 더 있죠. 근데 이 장단을 너무 잘 지키셨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월요 코너에서 가르쳐 드렸던 노래들을 열심히 또 배우고 계신다는 예, 이런 정보도 저희가 받았고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때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1: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0: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한 사찰가 지금은 봄을 노래합니다.

0: 하면
1: 그렇죠. 사설처럼
0: 내 청춘
1: 청춘이 어느새 백발이 되었다 이런 걸 상상하면 또 생각하면은 이 사철가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한균
1: 인생은 늘 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정열적인 여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고 사계절이 순환하면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0: 비가 가도 여름이 되면
1: 본격적인 여름이 왔습니다.

0: 겨울까지 오다 보니까 다음 분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 민영순이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윤여사님.
1: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선생님이 수고 많습니다.
0: 아니, 네, 여러분 수고 많죠.
1: 모르는 네. 여사분들도 저기나 바쁘시고요.
0: 네, 아유, 그렇죠.
1: 예, 도보소에 도마. 자, 아이브루카이라도 또, 오늘은 선생님도 기다린 것 같아서.
0: 더위를 날려보시면서 불러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1: 그렇죠. 네. 예, 한참 낮게 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1: 머리를 좀 높이 불렀다가 또 모르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아주 적당하게.
1: 네, 이렇게 네, 여자랑 이렇게 시들인다. 예.
0: 적당한 키를. 예, 아유, 항상 유머가 예, 넘칩니다.
1: 예, 몇년 후, 재미있는 노래는 많고 많지만은 예, 그래도 거기서 또 재밌고 예, 난이도가 엄청 높으니 뭔가 행복이라고 예, 그 음향수 네.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네,
1: 그거 예, 내가 다 소환된다. 예.
0: 그래요.
1: 그래, 그래 음향수 가수는 정말 야, 한 100번째 70, 80번은 다 재밌고 예, 난이도가 엄청 높은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겠구먼.
0: 네네, 맞습니다.
1: 예, 확실히 노래를 예, 아무래도 연배는 또 체력하면 설부할 겐다. 객관은 난이도가 높다는 거는 아주 그 배우기도 바쁘고 부르기도 바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0: 그렇죠.
1: 이 노래를 네. 세마치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0: 어, 그래요? 자, 나를 또 다 아시고. 네. 야, 네, 부른 대단하세요. 네.

0: 어우, 잘하셨어. 반주까지 하시다나니까. 네. 아유, 반주까지 하시다나니까 고생하셨어요.
1: 네. 저는 뭐, 나무 건져서 어찌지 못하죠.
0: 아니요, 연속 2절까지 하시고, 반주 또 하시다나니까, 예. 네. 그래요, 난이도가 있는 노래였어요.
1: 예, 네. 이게, 결국 또, 예, 노래가, 예, 네. 재밌습니다, 사실 얘기를 해서.
0: 네, 재밌죠.
1: 예, 그래, 또, 다음에는 또, 예, 다음 수요일에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얘기로 또, 되게, 또, 성질구 빼서, 백세 인생 단분인 불겠는데, 네. 좀, 그거 좀 배울 때, 내 좀, 이렇게 뭔가 좀, 작은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긴 있는데, 그거, 오늘은 스님과 이야기하면서 얘네 단번에 백신 일생 부르겠어요.
0: 연변에서 창작된 그래, 노래예요.
1: 무더운 날에 오늘 선생님 네. 몸 건강히 주의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0: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아유, 이 윤 여사님은 정말 성격도 컬컬하시고 급하시고 또 재미가 유머가 철철 넘치는 분이세요. 네. 그 반 노래할 때는 꼭 반주를 혼자서 또 따라 하시거든요. 네. 사철가를 얘기하다가 우리가 또 네. 인생의 사계절을 노래한 사철가.

0: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사계절 담은 노래이고.
1: 이산저산.
0: 사찰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산저산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주 편안한 정도에서 떨어뜨리면서 이산저산 가야 되죠.

0: 네, 사찰가는 연변무형문화유산 단소리예술전승인인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이 요즘 또 새롭게 부른 소리입니다. 예전에 그 사찰가는 소리북에만 맞춰서 불렀거든요. 요즘 좀 악기가 다양해졌어요. 피아노, 반주, 해그, 그리고
1: 이산주산
0: 가야금 악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찰가를 들으면서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 오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볼까요?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세상.

벗긴 다음 약을 바꿔주었다. 왕가상은 몸에 박힌 파편을 아직도 꺼내지 못해 상처에서 가끔 고름이 흘러나왔다. 그 고름을 15cm쯤 되는 고무관으로 빼내고 있었다. 오늘 고무관이 또 빠져서 의사가 한참 씻은 다음에야 고무관을 꽂아 넣을 수가 있었다. 약을 바꿀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왕가상의 이마에서는 금방 콩알 같은 땀방울이 굴러떨어졌다. 사람들은 지켜보기가 괴로워 눈을 돌리었다. 하지만 왕가상은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고 담담하게 웃었다. 장계석 그놈 때문에 마취제도 떨어졌네. 유백승이 화가 나서 이를 갈았다. 왕가상은 약을 다 바꾸고는 밥을 먹고 술도 조금 마시었다. 그러고 나니 좀 기운이 나는 듯 싶었다. 그는 들끝에서 일어나 앉으며 물었다. 토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 대통령이 웃으며 주울래를 바라보았다. 동지가 이야기하세요. 주울래는 왕가상 곁에 앉아 금방 토론한 것을 쭉 이야기해 주었다. 왕가상은 환한 얼굴로 감탄을 했다. 대단하군요. 정말 기발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거성 동지. 모 대통령이 찬찬하게 물었다. 괜찮다 뿐입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왕가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장계석은 예술을 절대 짐작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가상 동지가 고생일 겁니다. 모 대통령이 낯빛을 흐리며 안쓰러워하였다. 앞으로 힘든 길을 더 많이 뛰어다녀야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왕가상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며 말했다. 장강을 건널 수만 있다면 더한 고생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이 없으면 어서 출발합시다. 주울래가 해를 힐끗 보더니 재촉을 했다.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유백승이 지도와 비옷을 챙기자 하나둘 오솔길을 따라 서쪽 산비탈로 걸어갔다. 왕가상이 누운 들것이 뒤를 따라

0: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미독 동지가 길에서 취했는데 어쩔까요? 졸레가 이마살을 찡그리며 말했다.
1: 어쩌기는 뭘 어쩌겠나. 취했으면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라고 해요.
0: 푸지를 못합니다. 부축을 해도 말해도 못 오르는데요.
1: 속에 고민이 가득 차 있는데 안 마실 수 있겠나요? 먼저 한숨 자게 둬요. 내일 점심 전까지만 따라오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긴 홍군 대리를 끼어 고린 쪽으로 향하였다. 홍군은 고린과 서영 사이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마을에서 사나흘을 쉬었다.

아무리 시비라쯤 졸레는 장계석이 보낸 전보를 손에 넣었다. 졸레가 웃으면서 모태똥에게 전보를 건넸다. 역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 주덕의 비적은 적수하러 도망쳐 고린의 동남쪽에 모여있다. 우리 사천고대는 천당, 서영, 참저, 적수하진에서 서쪽길을 막고 조헌은 오기위, 후지담 부대는 적수하를 따라 동쪽과 남쪽길을 차지한다. 나중에 괴조군대가 이 방아선으로 오면은 조헌원과 오기위 두 부대는 추격을 맞는다. 선도의 종대는 적수하진을 막고 곽혜운 부대는 모태진에서 추격하라. 대부대로 비적을 좁고 작은 지역에 몰아넣는다면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사격 진지를 만들고 적

걸 철통같이 막아 빠져나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 병력을 통제하여 여러 곳에서 오는 적을 처부실 준비를 갖추고 별동대를 곳곳에 보내 요격전을 펼쳐 적의 갈 길을 막고 눈과 귀를 흐려놓아야 한다. 주력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비적을 찾아 소탕해야 한다. 고리를 물고 끈질기게 추격하라. 유객대를 보내 도망갈 곳을 막거나 허리를 자르거나 앞을 가로막고 공격을 하라. 공산당 비적을 도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장종정. 모태동은 전보를 보더니 큰 소리로 웃었다. 놈들이 왔으니 우리는 가야겠네요. 졸래도 고개를 끄덕여야 한다. 부대가 며칠 쉬었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짙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어왔다. 림표가 보낸 편지는 언제 처리할 생각입니까? 모태똥도 이마살을 찌푸렸다. 지금 어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도 풋내기인데 뭘 알겠어요?

붉은 앵도가 전하 속에서 그처럼 아름다운 것은 정열에 넘치는 꽃이기 때문이다. 책을 두고 생긴 치열한 다툼은 사랑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0: 홍군은 적수화를 세 번째로 그은 후 다시 사천남부로 들어섰다. 3월 19일 홍군은 진용산을 점령을 하고 대촌 철창 양하구에 이르러 북으로 장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다. 장계성은 홍군이 진짜로 사천에 들어올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사천 귀주 호남 세성의 군대와 오기위와 주훈원이 이끄는 두 개 종대를 서둘러 움직여 홍군을 둘러쌌다. 그런 다음 손도의 종대가 필절에서 길을 막고 공격하도록 명령을 했다. 홍군을 장강 이남의 포위에 없애려는 작전이 분명하였다. 하지만 적군이 움직이고 있을 때 홍군은 몰래 동쪽으로 빠져 21일부터 일항탄에서 림탄으로 적수화를 건넜다. 적수화를 네 번째로 건넌 것이다. 홍군은 비밀을 지키면서 재빨리 움직이었다. 강을 건넌다는 명령을 미리 전달하지 않아서 전사들은 적수화 가까이 와서야 겨우 강을 건넌다는 것을 눈치를 챘다. 강을 건너고도 어디로 가는지는 고위급 지도자 몇 사람만 알 뿐이었다. 비밀을 지키기는 어렵지가 않았다. 하지만 재빨리 움직이는 것은 효양연한테는 힘겨운 일이었다. 리행도는 대우를 앞서 가면서 숙소를 마련하는 일을 하였다. 잠잘 곳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부대가 제때 쉴 수가 있었다. 해가 서산 마루에 떨어질 때쯤 리행도는 부랴부랴 미리 연락해둔 수경지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을이 크고 집도 많아서 그럭저럭 마음이 놓이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 이미 주왕종대에 속한 한 부대에서 집을 몽땅 차지하고 있었다. 리행도는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라 할 말을 못 참는 성품이었다. 그는 화가 나서 그 길로 그 부대 사무장을 찾아갔다.
1: 여긴 우리가 배정받은 숙소인데 왜 그쪽이 차지하고 있죠?
0: 그 사무장은 30살쯤 돼 보였는데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인지라 양보가 없었다.
2: 지금 네 건 내 것이 따로 있습니까? 앞에 또 마을이 있으니 7, 8리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1: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0: 영도가 화를 냈다.
2: 정 그렇다면 주황지휘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린 우에서 옮기라면 그때 옮길 겁니다.
0: 말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다투기 시작하였다. 문 밖에 구경꾼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가까운 오두막에서 여위고 키 큰 사람이 나오자 시끌시끌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었다.

0: 중앙종대 정시위원 진원이었다. 무슨 일로 다투고 있습니까?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진원이지만 오늘은 어딘지 단호하였다. 사무장은 재빨리 진원 곁으로 달려가 리행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성 동지가 와서는 중앙기관대로 옮겨가라고 야단입니다. 제가 치팔리 더 가면 된다고 해도 이 마을은 휴양종대 배정된 거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오말이에요. 그럼 이 마을이 누구 앞으로 배정된 겁니까? 진훈이 말허리를 자르며 물었다. 그건 말입니다. 사무장은 떠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휴양연 몫인가 보군. 거긴 아픈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있는 연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칠팔리 더 그러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중앙기관이고 이미 들지 않았습니까? 진우는 손을 휙 저었다. 어떤 기관으로도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도 안 돼요. 내주세요. 이행도는 그만 입이 귀에가 걸리었다. 중앙기관은 그 길로 다른 마을로 옮겨갈 준비를 하느라 바삐 보냈다. 리행도가 주방에 가보니 쥐사병이 한창 소단에 앉혀놓은 반쯤 익은 돼지고기를 옮기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리행도가 사무장을 바라보며 말을 하였다.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은 징객하면서 토호를 쳐서 돼지며 양이며 다 잡아먹는데 늙고 아픈 사람들만 모인 우리 부대는요 뒤에서 비린내만 맡는군요. 좀 남겨두지 않고 매정하게 다 가져가세요. 진훈이 따끔하게 나무란 뒤라 사무장은 웃는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아무렴 남겨야지. 남길 겁니다. 원래 다 가져가라던 건 아니어서요. 결국 집도 얻고 돼지고기도 얻게 됐다. 준비가 다 끝날 때쯤 효양년이 도착을 했다. 집에 든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다. 그런데 사통님이 보이지 않았다. 리행도는 걱정이 되어 동구 밖으로 나갔다. 반시간쯤 지난 뒤 저녁 노을 속으로 어슴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이었다.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친 사통님이 붉은 술이 달린 창을 지팽이 삼아 건너편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뒤로는 어린 마부가 작은 말을 끌고 따랐다. 그 작은 말은 등에 짐과 무거운 책을 가득 싣고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리행도는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동안 서태립한테 제발 짐을 좀 줄이라고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책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니 강에서부터 온갖 고생을 하며 지고 온 책을 버릴 리가 없었다. 사통님이 가까이 오자 리행도는 등에 맨 짐보따리부터 얼른 받아내리었다. 그리고는 사통님의 팔을 잡고 큰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어르신 또 대화에서 떨어지셨죠?
1: 떨어진 게 아니야.
0: 사통님이 변명을 했다.
1: 나야 심리를 더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말이 배가 고픈지 가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0: 짐을 너무 많이 실었잖아요. 그 책들을. 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기 무섭게 서통립의 얼굴이 굳어지었다.
1: 내 책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0: 리행도는 내친 김에 용기를 냈다. 그 책 때문에 말이 쓰러지게 생겼어요. 어르신, 그뿐만인가요? 사람도 쓰러질 지경이니 얼마나 고생해요.
1: 앵도, 그건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네.
0: 서통립이 한수 가르치듯 말했다.
1: 혁명을 하든 소비트를 건설하든 우리는 모두 문화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왜 날마다 고생스러워.

0: 해서 본 거 아닌가? 응? 이번에도 서특님의 마음을 쉽게 돌려놓을 것 같지 않았다. 우리 앵도는 속이 타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한창 난처해 있는데 이어진 산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왔다. 앞장선 사람은 휴양연에서 구군단 정치위원으로 옮겨간 하장공이었다. 우리 앵도는 얼른 달래가 사장 이야기를 했다. 하장공은 듣고 나서 서특립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었다. 하장공은 다친 다리로 절름절름 서특립 앞으로 걸어왔다.
1: 어르신, 오늘 밤 우리는 회의를 열어 어르신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0: 늘 서로인을 깍듯이 대하는 하장공이지만 오늘은 일부러 정색을 하고 말했다.
1: 비판?
0: 서특립은 흠칫했다.
1: 내가 뭘 잘못했나? 어지간히 잘못한 게 아니지요.
0: 하장공은 굳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1: 짐을 줄이라는 본부의 명령을 어겼을 뿐더러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에서 준 말은 타지도 않고 책만 잔뜩 실어 말이 다 쓰러지게 생겼으니 말이죠.
0: 서특립은 나라에서 이름난 교육자였다. 여태 자기 앞에서 이토록 예의 없이 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마음이 상하여 무뚝뚝하게 말했다.
1: 그럼 어쩔 텐가? 어쩌겠습니까? 책을 태워버려야죠.
0: 하장공이 손을 휙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서특립이 속이 달아서 벌떡 일어섰다.
1: 이복의 아홉째, 자네 진시방이 되려나?
0: 아홉째란 구군단 정치비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었다. 하장공이 웃었다.
1: 진시방이 될 수는 없지요. 저야 책만 태우고 선비는 죽이지 않으니까요. 자네 이건 선비를 죽이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네.
0: 서특립은 꼭 모아진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소리를 쳤다. 마을 밖에서 다툼 소리가 들리자 동필모와 사각재가 차례로 나왔다. 하장공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말등에 실린 책을 하나 땅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1: 오늘은 기어코 책을 다 태울 겁니다. 다른 두 어르신들 말하시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자 서특립은 정말 화가 나서 하장공을 보며 마구 삿대질을 했다.
1: 아홉째, 내 책을 태우는 날에는 나도 목숨을 내놓겠네.
0: 그는 책더미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엎드려 움직이지 않았다.

장편 소설 대장정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

0: 관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뇌 도어드림과 동시에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넣어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의 병은 여름에 치료하라. 동빙 시아스. 겨울의 병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효과를 잘 본다. 그러면 겨울의 병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우리 목화 토금수가 우리 중의 음양 오행학인데 여기에서 목이라는 거는 간을 말합니다. 간. 나무라 이 말입니다. 봄입니다. 봄이 돌아오면은 우리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이를 때를 말해서 우리 간이 치료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 여름 하면은 우리 심장을 말하는데 심장은 화에 속합니다. 불입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에는 심장병이 있는 분들, 특히 심장열이 센 사람들이 제일 사망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그 다음 목화 토. 토라는 거는 비위를 말합니다. 비위의 비위는 사계절인데 어떻게 오장하고 맞먹는가 하는 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주로 여름하고 가을 넘어가는 긴 여름을 말합니다. 장샤. 이때는 비위가 나쁜 사람들, 특히 습한 사람들이 습이 있으면 우리 몸에서 비장이가 제일 먼저 망가지고 병이 걸리고 치료가 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토죠. 예, 토라는 게 우리 비위지 않습니까? 금은 가을, 우리 폐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수, 토금수, 수가 바로 신장을 말합니다. 겨울에 우리 이 콩팥이 화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변이 잦다, 골가병이 있다 이런 사람들 겨울에 와서 더 병이 심해지고 또 치료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여름에 치료한다 할 때, 그러니까 골가병을 위주로 해서 소변이 잦다, 전립선염 있다, 방광염 있다, 이 비뇨기 계통의 염증이 있는 분들, 총적으로 중의학적으로 말하면 쓴쉬, 콩팥이 허한 사람들이 여름에 치료하면 훨씬 효과를 잘 봅니다. 때문에 우리 이 건뇌 보신환도 건강한 뇌를 주는 동시에 보신, 신장을 보호해주고 신장의 기능을 높여주고 신장에 생긴 모든 신염을 비롯해서 이 허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름에 쓴다 할 때 효과를 겨울에 쓸 때보다 훨씬 더 잘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0: 집 아저씨도 간도 안 좋고 좀 콩팥이도 병원으로 벌고 많이 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거기다가 떠져서 고혈압이 좀 있고 해서 머리도 많이 무겁고 가끔씩 아프다 하면 이러면서 정신 안 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의 보시안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지금 뭔가 뭐 일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거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불쌍해 일어나기 많이 피곤하다 합니다.
1: 예.
0: 그리고 뭐
2: 네.
0: 예, 예. 어떨 때도 배에도 가스도 타고 구역질도 나고 이런다면서 네. 너무 많이 힘들고 합니다. 그리고 예. 늘상에 뒤에서 소리도 나고 이랬대다. 근데 그게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거 먹은 후부터는. 한 6달 먹은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
0: 그래, 뒤에서 소리 나면서 자지 못하던 게 요즘에 그 소리 덜 난다고 해. 잠을 잘 잔다.
1: 예.
0: 그리고 뭔가 뭐, 덜 들린다던 게 덜 들리던 거지. 귀가 뻥 뚫려서 귀 잘 들린다고 이랬대다.
1: 예, 귀에서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예. 귀가 맵다는 사람들 예. 귀가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0: 예. 영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예. 뭔가 영 많이 싸다댔습니다. 낮에는 좀 같이 한데 저녁에는 좀 여러 번 쉴새 없이 다녔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하루 저녁에 무슨 기권에 두 번에 뭐 한 번 가고 이런 거 그리고 고지도 아프고 근육통이 많이 나타난다면 이랬대도 사주 맨날 아프다면 되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도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아래 무릎 아래 떨려서 맥이 없다면 되던 게 요새 이제 맥이 난다면 잘 긁고 다닙니다.
1: 예.
0: 그 혈압이 지금 요새는 운동이 잘 되고 조절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약 먹으니까 좀 더 좋아진다면 이랬대다. 그래서 오늘도 약 떨구지 않고 또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시죠.
0: 네.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네.
1: 네.
0: 감사합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우리 모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 여름에 땀이 나는데 약을 먹으면 그게 다 땀으로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땀이라는 게 약이 좀 먹자마자 피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이 흡수돼서 수분이 되고 대사를 걸쳐서 물이 돼서 피부로 나가죠. 예?
2: 때문에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건의보수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니가 머리가 흐릿해보는 아무래도 동해경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가 흐릿해보나고 맑은 날씨가 터지, 머리 아프다 하면 막 터질 지겠고, 예. 그리고 혈압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맵고 매난이 이발 쓰겁고, 손발이 차고 한다. 그래서 예, 아이 누워고 천약은 많이 먹었습니다. 조탕약은 다 먹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누워 구부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꺼내보시고한 어전 반년 썼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지금 예, 머리가 흐릿해보나던 게 맑아지고 머리가 아파서 그 받아지는 것처럼 아프던 게 그게 맑아지고 예, 아이, 아프지 않고 그리고 혈압조절이 아이디에서 그저 반잠 자지 못하던 게 구부도 어전 소실되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지금 따뜻해야 오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 가발 신고 또 신고 해도 그래도 차가 봐서 예, 근황 등산 보고 발에다 감고 잤습니다. 그래도 차이 따뜻해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할 때 참석해서 좀 장기적을 쓰자 그럽니다.
1: 한 사람들은 지금 약을 쓰면 그게 싹 해제됩니다. 예? 몸에 한기를 몰아내는 게 몸의 양기입니다. 이 양기를 보충하는 데 아주 좋은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산 사람들 꼭 쓰십시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이 시점에서 중약을 쓰든 침을 맞든 그다음에 뜸을 뜨든 아주 효과를 잘 보는 시기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름에 와서 또 바쁩니다. 겨울이만 바쁜 게 아닙니다. 여름에는 사실 양기가 제일 높은 고조에 도달하는 시기죠. 그런데 그 양기가 다 거칠로 빠지다 보니까 도로 속은 냉합니다. 차다 말입니다.
2: 네. 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0: 예. 건네본 세안은 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저하게 이게 무슨 약을 쓰나 이 잘못하지 못한 게 주저하게 영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건네본 세안은 석 달 쓰니까 예, 잠은 너무 잘다 됐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수면질이 어전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날마다 잠은 영 잘 잡니다.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된다.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고 그렇게 어림질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이 약을 예, 먹어보면 몸이 편안하고 다리 가볍습니다. 영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예, 소변 차 쓰는 것도 밤이 들랑날랑 하던 게 어제는 기본상 한 번만 일어나가 아주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다. 그래 내 동생이 지금 내 이거 쓰고 좋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약 쓰나 아이 되는데 이 건네보시아는 지금 한 달 쓰는데 좀 혹안한 게 알린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내 동생도 배달받고 같이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2: 네. 그렇게 하십시오. 대할도 네. 있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건네보시완 하면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종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을 보신하는데 특히 기와 혈이 부족해서 특히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이렇게 허리도 차고 아랫배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이런 분들 이게 다 양기 부족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예 제가 건네보시만 먹고 있습니다.
2: 네.
3: 이 약 먹을까요? 좀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3: 저는 저기 혈압이 높은 약간은 조금 지금 뜸이 나고 저 정력도 없고 예. 그래서 내 잠을 못 잤습니다.
2: 네.
3: 좀 심도 자꾸 떨리고, 예. 뒤에서도 네. 자꾸 소리 나고 이러면서 눈고생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소변이 잦아가지고서 영 밤 자지 못했습니다.
2: 네.
3: 그러던 게 이 소변이 잦은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2: 그렇죠. 밤,
3: 예. 네. 그러니까 밤 잘 자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지났나 말입니다.
2: 네.
3: 자꾸 혈압이 엄청 잘 되고, 예. 지금은 얘 참 영 잘 잔다.
2: 네.
3: 약을 먹어보니까는 얘 확실히 이게 큰지 약상에서 만든 약이다 그런지 확실히 효과가 영 좋고 얘 바로 후에
2: 네.
3: 영 좋단 말인다.
2: 네.
3: 좀 효과가 좋을 때 좀 약을 좀 오늘 배달받자고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우대할도 있습니다. 배달받으십시오.
3: 예. 네.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이렇게 우리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 여성들은 갱년기가 빨리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생리가 항상 적습니다. 조금 거저 왔다 갔다 한 2, 3일 보이다가는 없어지고 이 생리량이 적은가 동시에 갱년기가 빨리 시작됩니다.
1: 네.
2: 이런 분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4: 근데 보시면 쓰고 있습니다. 저도.
2: 저 네.
4: 내가 이제 소변 시원하게 못 봤는데 소변 지금 시원하게 보고 예. 밤 소변이 잦아서 일을 한 대에서 번 봤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 번 뜨거운데 그렇게 보고
2: 네.
4: 혈압이 나빠 머리 아파한테 머리 아픈 게 좀 낫고 예.
2: 네.
4: 기억력이 안 좋은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또 변비가 있어서 변비가 있어서 변비도 없어지고 예.
2: 네.
4: 소변 나부터 콩팥이 안 좋아 위에서 또 소리 났단 말입니다. 그 소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2: 그 소리 나던 게 없어집니다.
4: 예.
2: 예.
4: 이번에 활동 하나는 열고 싸서 계속 쓰겠습니다.
2: 예. 이렇게 방송했기 때문에, 예. 또, 후메큐십도 한 병 더 드립니다. 예.
4: 예.
2: 예. 의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4: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이런 콩팥이 양기가 부족한 사람들 장기적으로 두둔다 할 때 특히 여성분이라 할 때는 자궁에 와서 이 자궁 줄루단 게 생깁니다. 자궁 경부암도 생기고 이 단초 낭종도 생기고 이게 다 차서 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남성분이라 할 때는 성욕감 대증부터 생기면서 그 이 전립선 비대가 남보다 좀 심하게 생기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1: 예, 우리 뭔가 우리 집에서 뭔가 그 오빠하고 내 두 분이 벌써 이 권유보수한 우리 오빠는 이제 한 달 받았어. 난 이제 한 달 다 세져서 이제 권유보수한이 기억력도 좋아지게 하고 그 우리 오빠는 그 젤레센이 소변 밤에 한 네 번 넣습니다. 그날 다시 벌써니 두 달 걸수고 나갈까나. 아이 소비 어째 글쎄 그렇게 두 번 씹어고 또 한 번 씹어든 게 어전이 완전히 정상이란다 이제 이야기.
2: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1: 예.
2: 홍삼로운이 약... 들어가면 전립선 비대 쉽게 해결됩니다.
1: 어, 예, 약은 이야기 우러박입니다. 전립선 약은 그렇게 많이 썼지만은 이야기
2: 소용없습니다. 그게 다 남성분들 콩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1: 어, 그래서 소비 잤습니까?
2: 예예 예. 그래서 섭외 잤습니다. 그리고 섭외로도 예, 그래, 조금 보고 시원하게 먹고
1: 이야기 그러니까 양기를 세게 보충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섭외
2: 음양 평형 잡아주면서 양기를 보충하죠. 이게 예예 아, 예.
1: 그래
2: 그, 어, 그래 그 보충하는 약도 보충하네. 같이 들어가요.
1: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공장이 좋으니까 나의 벌써 이게 뭐 다르다니 우리밖에
2: 양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1: 어, 그니까 대단히 예. 좋은 단위입니다.
2: 예.
1: 그 회사입니다. 그래, 나는 어떤가 하면 예, 이 기능이 좋아지, 머리 이렇게 좀 빠질 때인데 그게 좀 낫고, 예, 컴팔이 좀 허리 아팠습니다. 나는 소변 잤었는데 예. 허리 좀 아프지. 굉장히 허리 아픈데. 예. 중요한 게 뭐랄까, 이 컴팔이 문제랍죠. 그래, 어쩌면
2: 맞습니다. 컴팔이 나쁘면 머리 많이 빠지고, 허리 아프고, 골가병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1: 그렇습니다. 딱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 여기 내게 예. 맞겠다 생각해. 한 이제 한 달 풀었는데 좀 예, 머릿결이 빠질 때가 그러니까 곰팥이 되게 담대게 됐구만.
2: 이 약이 아주 농축된 약입니다. 그래서 녹두알 같은 거이 녹두알보다도 더 작은 그런 알로 해서 15개 만든 약입니다.
1: 해보니까 다 15알씩 딱 있을 때다. 그래.
2: 예, 예. 그 약이
1: 그래
2: 녹두알이니까
1: 먹기도 용도 그게 알이 작으니까 넘어가기도 용 먹이 불편해서 넘어가기 용도 다만 이렇게 우대하동에 난 주머니 싼데 우리 오빠도 싸겠단다 우대하동에.
2: 예. 예. 특히 남성분들 잡수면 더 빨리 알깁니다. 예.
1: 어, 용도 산다. 예. 이렇게 좀 예. 처음 봤다 물어봐 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네.
2: 그렇게 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납없이 우리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이번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12각에 12각을 더 드립니다. 그럼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이 연기 입간 구복액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수요 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을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요.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지시왕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

0: 전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에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 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지역이라든가 또 서부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각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몇 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손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로 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영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영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영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영지들은 천년 영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영기깡고봉에 그런 다섯 가지 영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영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대응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간 좀 있습니다.
0: 네.
2: 그런지 그다 또 방향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내게 없고 자꾸 누워 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0: 네.
2: 그래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습니다.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0: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관 고백을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이야기 확실히 좋았습니다.
0: 네.
2: B20에 된 이야기고 어떻게 이야기 돼 그런지 확실히 맨날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2: 네. 요즘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었으면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0: 네.
2: 예,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변비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0: 네 장도에 와서 많은 예.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 본단 말입니다.
2: 예.
0: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지.
2: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딸 하도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오래 못 서서 됐어. 근데 지금 다리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0: 예.
2: 언간이 서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0: 예.
2: 먹으면 먹으면 나 좋아지고 있을 때다. 그래. 특히 또 무슨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디 가면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니 됐습니다.
0: 네.
2: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땐 어떤 데 색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2: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깎아라고, 그냥 피도 벌거벌거 됐어. 근데 그게 진짜 좋아졌습니다. 눈이 깎아라지 않습니다.
0: 예.
2: 먹던 동안, 내가 먹던 동안 최고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이야기 자체에서, 아니, 이제 많은 이야기 돼서 또 대답하다 또 계속 쏟아 그랬다.
0: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그럼요.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네,
2: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용지 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저도 용지 입간 900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지금 쓰니까 뭐에 동감이든 밤소리 다 가세요.

0: 밤 다짐하자 좀 제가 한번 보니까 예. 밤 뭐든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깨끗하게 한번 보니까 예. 밤 자자면 이거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많이 좋아져. 그리고 화가 이제 예. 밤에 뜻한 너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자면 밤 좀 잘못 씁니다. 그래서 화 좀 화 잘 됩니다. 이거 뭐 예.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서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이렇게 신장이 좀 흐르락 쉽게 놀라고 해.
1: 예.
0: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해.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해. 그 검사하니까 또 간 수치 정상이 되다 이거 먹은 다음에
1: 예.
0: 그러니까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배울 때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할때 12가 사주 좀 계속 쓰자 갑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잘 따지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3: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어제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아,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입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출단발을 맞아서 태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용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그저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한 개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수시포라든가 이 림파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 림파세포라든가 이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전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연민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유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입니다. 인생이라는 골짜기에 우리가 외친 한마디가 때로는 미소로 때로는 눈물로 돌아옵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정선화 작사 리아꾼 작곡의 내 사랑 그대입니다. 수많은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 그대라는 한글자에 평생의 믿음과 애틋함을 실었습니다. 리아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홍련 작사, 리아소 작곡의 그림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따라온 그림자처럼 우리 곁에도 말없이 함께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최창준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모님 그립신다를 준비했습니다. 전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큰 사랑.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강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리은국 작사 황교옥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말은 곧 고향의 품이었고 고향 냄새는 곧 어머니의 손맛이었습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윤금남 작사 작곡의 언제나 함께입니다. 기쁨과 어려움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을 함께라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한철호 조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전영실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창봉을 그리며입니다. 꼭 다시 한번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간절함, 그 기다림마저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안용수 마부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의 정다한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네, 삶은 늘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이럴 때 여행은 가장 좋은 쉼표가 되어주는데요. 평소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결국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입니다. 세상을 보며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정제한 뒤 더욱 단단하고 소중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연길공항은 지난 한 달간 여객 23만 3천 명, 월간 여객 수송량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 동안 한국행 항공기를 총 668편 운행했으며 한국행 여객 유동량은 동북삼성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항 전체 여객 중 국제선 여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44.8%에 달해 이 지표로 전국 공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항로는 북경, 상해 등 중점 도시로선 편수를 늘리고 국제선은 한국 시장을 심층적으로 개척하며 새로 6개 한국 왕복 노선을 증편해 지역 민간 교류와 경제문화 왕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입니다. 연길시 도시구역 출행 환경을 최적화하고 녹색 공공교통을 발전시키는 중점 민생공사인 BRT 2기 괴속 공공버스 대상 건설 진척이 준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이 관통되면 쾌속 공공버스가 동서로 관통돼 대중들의 일상 출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됩니다. 연길 BRT 2기 쾌속 공공버스 대상이 총 길이는 2.75km이며 전 노선의 서시장 북역, 백리성역, 덕명호텔역, 진학 소학교역 등 4개 역을 설치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7월에 착공했고 2026년 3월에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전체 로선은 연결서역에서 진학 소학교역까지 연장되는데 총 길이가 10.35km이고 연선의 15개 역이 설치됩니다. 네, BRT 1기와 2기가 관통되면서 연길 도시주요 구역의 동서향 쾌속 공공버스망이 더욱 완전해지게 되며 2기 로선이 개통된 후 일부 공공버스 로선도 조정됩니다. 모든 정류소에서는 계속해 정류소 내 무료 환승을 실시합니다.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또는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정류소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출행 효율도 높여줍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지요?
1: 네, 오늘은 조선족 전통 민속놀이 널뛰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0: 아, 네, 널뛰기. 우리 이제 그 명절 때면 많이 볼 수 있는데, 널뛰기가 우리나라의 무형문화 유산에 속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조선족에게는 오래 전부터 노동과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온 다양한 민속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족은 봄에 파동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빛내면 사람들이 모여서 천신과 자연의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는데
0: 네.
1: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렸습니다. 이런 놀이 풍습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들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그럼 이런 민속놀이는 또 어떤 놀이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1: 예. 이 민속놀이 중에는 널뛰기, 씨름 같은 순수한 조선족 고유의 놀이도 있고 예래 문화의 그런 영향으로 바뀐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포착시킨 그런 놀이도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서 조선족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세시 풍속으로 보편화되었고 아울러서 오늘날 민족 전통 체육 경기 종목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포용성 있는 조선족이 풍부한 지혜로 창조된 이런 민속 놀이들은 오늘날 우리 보기한 문화유산으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널뛰기의 역사 유래부터 알고 가야겠네요.
1: 네, 민간에서 전해오는 그 널뛰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0: 네.
1: 먼 옛날 어느 한 마을의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어느 날 다른 한 죄인의 아내와 함께 남편들이 갇혀있는 감옥의 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뇌는 담장 밖이 낯다란 뱃집 더미 위에서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을 들여다보려고 애썼지만 높은 담장의 시선을 막았습니다.
0: 네.
1: 예. 이때 그 젊은 아내가 뱃집 무주에서 내려와서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다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늘판자를 발견하고 임차 그것을 뱃집 더미 위에 바로 얹어놓았습니다. 예, 그녀가 그 늘판자의 한쪽에 앉자 늘판자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같이 간 내내 반대편에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0: 네.
1: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늘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젊은 아내 쪽이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0: 네.
1: 예, 그때 젊은 아내는 높은 담장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두 뇌의 눈은 반짝 빛났습니다. 두 뇌는 늘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엎박 끄어서 발을 굴러가면서 높이 뛰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런 일인지라 비록 땅에 여러 번 떨어졌지만 두 뇌는 그래도 순간이나마 담장 넘어 옥에 갇힌 그리운 장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1: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내연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민간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것이 점차 여성들이 민속놀이를 변하여 전해졌다고 합니다.
0: 네. 널판지 위에 올라서서 사랑하는 남군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참 이렇게 놀이로 발전하게 됐네요.
1: 네. 봉건 윤리도덕이 그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내연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였는데 우란의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치는데 하물며 이팔 청춘의 꽃다운 내연들이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0: 네, 지금 현대 생활과 비교해보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마음껏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자, 그럼 아래 노래 한 곡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네, 그 담당을 사해둔 바깥의 세상이 궁금했던 그네들은 드디어 널뛰기 놀이를 창안하여 널판들 힘껏 굴러서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담당 밖의 세상 풍경과 남정들이 모습을 훔쳐 보았다고 합니다.
0: 네.
1: 하지만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저 속설일 뿐 널뛰기 그 근본으로 비길방아의 물리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물리적인 원리, 그 디딜방아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내어 활용한 놀이라고 봐야 하네요.
1: 네, 이런 그 널뛰기 유래는 기원전 1세기 이전으로 추론될 수도 있으나 학자들은 기원 918년 후부터 전승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여성들도 기마나 격구를 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뤄보면 그 가능성이 아주 충분합니다.
0: 네.
1: 그 후 봉건 사상 영향으로 여성들이 나들이가 금지되었으나 처녀 시절에 널을 뛰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지 못한다 하여 힘차게 널뛰기를 시켜서 시집을 보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발바닥에 가시가 들지 않는다 하는 속신으로 널뛰기는 가정 울타리로부터 민간에 널리 퍼지면서 방 안에서만 갇혀있던 여자들이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되었습니다.
0: 네, 그런 이유로 여성들이 즐기는 놀이로 발전하게 됐군요.
1: 네, 널뛰기는 일명 도판회 또는 판무라고 합니다. 19세기 초반 민속학자 홍성모가 지은 동국 세시기에는 한간에서 부녀자들이 흰 널조각을 집단 위에 올려놓고 그 널판자 량 끝에 마주서서 뛰면 서로 반자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여 몇 번, 몇 차까지 올라간다, 한다. 그리하여 힘이 빠져 지치는 것을 약으로 삼았다. 이는 너도판이라고 하는데,
0: 네.
1: 정오초까지 이것을 행하였다. 19세기 청나라 사람인 주왕이 유구국 기락에는 보녀들이 널판자에서 춤을 추는데 이를 판무라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도판의 분석과 같은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널뛰기는 주로 어떤 명절에 하는 놀이였나요?
1: 예, 널뛰기는 주로 설이나 올단오 또는 추석 등 명절에 주로 여성들이 즐기는 그런 민속 놀이입니다.
0: 그러면 널뛰기 놀이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나요?
1: 예, 물론 있지요. 널뛰기는 그 시설이 간단하고 장소나 계절에 고야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놀 수 있게 옛날부터 어린 천애들은 물론 나이 든 부녀들도 매우 즐겨 놀았습니다.
0: 네.
1: 이런 널뛰기는 일상적인 체력 단련 놀이와 또 정기적인 경기 운동으로 나뉘어집니다.
0: 네.
1: 일상적인 놀이는 기교나 규칙이 별로 없이 체력이나 재능에 따라 표현하는데 보름이나 단오, 추석 같은 그 명절에 많이 놀았으며
0: 네.
1: 평소에는 한강할 때도 오락으로 널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운동 시에는 규정된 요괴와 또 표준에 따라서 경기 시설을 마련하고 일정한 수준의 기교도 있어야 하며 시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널뛰기를 하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가요?
1: 예, 널뛰기 시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로 그 널판자와 보이목이 있는데
0: 네.
1: 널판자의 그 규격에는 일치한 규정이 없으나 보통 길이는 4m 내지 5m, 너비는 40cm, 두께는 6cm 정도로 되는 널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0: 시설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널판자는 어떠한 나무 재료를 필요하는지요?
1: 예, 그 널판자 재질은 흔히 탄성이 좋고 질긴 홍성을 많이 선택합니다. 널판자는 중간 부분과 양끝 부분이 두께가 좀 다른데 중간이 두껍고 양끝이 좀 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끝이 탄성이 더 세워져서 올리뛰는데도 편리하고 또한 사용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널판자 중간에 보이는 물건은 옛날에는 짓단을 묶어서 놓기도 하고 가만히 흙을 넣어서 고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든 고이목을 쓰는데
0: 네.
1: 그 높이는 30cm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그 널뛰기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널판자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올라왔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제 상세하게 널뛰기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예, 널뛰기 방법을 보면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높이 뛰기에 오르기와 쉴 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로 그 위주로 했습니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올리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그 묘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동작으로는 대사리라는 것이 있는데 뒤에 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리면서 내려와서 제자리에 떨어져 다시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뛰어 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모으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0: 그럼 고공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시도를 못하겠네요.
1: 네, 그렇죠. 대사리가 있는가 하면 높이 뛰어 올랐을 때 허리를 뒤로 한번 젖혔다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중등깎기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도추뛰기, 부채뛰기, 그 공중회전 등 기본 동작들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인터뷰를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조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조선족 전통놀이 널뛰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이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

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어떠한가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이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님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의 친구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가까운 그대에게 이 노래로 따뜻한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함없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최미화 작사, 최군 작곡의 리설련 가수가 부른 변함없는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노래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전해주고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주며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맑은 물결과 그 강물의 깃든 고향의 정겨운 추억을 노래한 가요.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렬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훈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또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르는 연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주부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생활 정보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집안 살림과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여성들의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 그리고 여름철 음식 응급 대처 및 일상 습관 등 꿀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에어컨만 믿고 계시지만 사실 에어컨 바람만으로는 습기와 열기를 완벽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주부님들께서는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 온도 관리가 건강과 직결이 되거든요. 먼저 햇볕 차단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서향이나 남향 창문에 가튼을 꼭 닫아주십시오. 이때 은색 반사 코팅이 된 단열 카텐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실내 온도를 무려 3도에서 5도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텐이 없으시다면요, 알루미늄 후

큰 종이에 붙여 으림시로 작물에 부착을 한 방법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단 햇빛이 강할 때는요, 유리창에 열이 모여 깨질 위험이 있으니 후일은 창문 바닥 쪽보다는 안쪽에 살짝 띄워서 붙이는 게 아주 안전합니다. 통풍입니다. 낮에는 문을 닫고 해가 지면은요, 서로 마주하는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때 선풍기를 창문 방향으로 향하게 하게 되면요, 실내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구 배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파나 장롱을 벽에서 5cm 정도 떼어놓기만 해도 공기가 순환하는 공간이 생겨서 쾌적함이 훨씬 오래갑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간단한 팁입니다. 얼음과 선풍기 조안도요. 큰 볼에 얼음을 가득 담아 선풍기 앞에 두게 되면요, 시원한 바람이 퍼져나가기도 하죠. 여기에 소금을 한 줌 넣다 보게 되면요, 얼음이 더 오래가고 더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라면요, 습기가 많이 올라가니 책이나 전자기기 근처에는 두지 말아야 합니다. 뜨거운 한낮에 물걸레를 하게 되면은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기를 빗앗아서 실내 온도가 내려갑니다. 걸레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은요, 살균 효과도 있고 청량한 냄새가 나서 기분까지 아주 상쾌해진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바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을 오래 틀게 되면요, 냉방병에 걸릴까봐 걱정도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요,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은요, 26도에서 28도로 맞춤하게 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실내외 온도 차이가 8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온도를 1도에서 2도 높여도 같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전기료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해서 하향 바람이나 천정 방향으로 돌려주십시오. 2시간마다 5분씩 환기를 해주는 것도 아주 필수적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네,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꼭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필터가 막히면 냉방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전기세만 올라가게 되죠. 주부님들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방금 집안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무더위에 대비한 반찬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위가 계속되다 보게 되면요, 식욕이 뚝 떨어지게 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가족 건강을 챙겨야 하는 주부님들은요, 반찬 걱정에 잠 못 이기도 하죠. 오늘은 영양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름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분 보충이 가장 중요한데요.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한 시간에 한 컵씩 35도에서 40도 가량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속에 부담이 없습니다. 차가운 물만 찾다 보면은요, 위장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은 이온 음료나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시중에 파는 음료수는요, 당분이 많으니 집에서 직접 만든 오이수박즙이나 도마다 주스가 훨씬 좋습니다.

이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이 냉국은 빼놓을 수가 없는 여름철 음식 메뉴겠죠. 잘게 쓴 오이에 다진 마늘도 참기름, 식초, 설탕 그리고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주고요. 찬물에 말아주면 시원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국물이 완성이 됩니다. 밥 말아 드셔도 좋고 면발을 넣어 냉면처럼 드셔도 좋답니다. 다음은 비지찌개를 시원하게 해먹는 것입니다. 보통 비지찌개는요 겨울 국물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음을 띄워서 차게 먹는 비지냉국도 별미라고 하는데요. 이 두부와 야채를 넣고 또 끓인 뒤 식혀서 냉장고에 차게 하게 되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과일 샐러드에 요구르트나 꿀을 얹어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 수분이 많은 과일은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주고요. 특히 수박에 들어있는 리코필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라면요. 더위에 음식이 쉽게 산다는 점. 장을 보실 때는요.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만큼 사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고기나 생선은 바로 조리하지 않을 경우라면요. 냉동실에 소분해서 얼려두고 해동할 때는 실온이 아닌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위생적이랍니다. 그리고 또 밥을 많이 지었다면요, 식은 후에 바로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실온에 두면은 세균이 번식하기 쉽죠.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간단한 여름 요리 하나씩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방금 무더위에 대비한 반찬 메뉴와 식재료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대처법 및 일상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집안 환경을 쾌적하게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겠죠? 네, 요즘 일교차가 크지 않지만은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냉방병,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요, 생리기간이나 또 임신 중에는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지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여름철 건강관리와 응급대처 및 일상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수분과 염분 균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요, 나트륨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너무 짜게 먹게 되면요,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된장국이나 국수, 국물을 평소보다 약간 싱겁게 한다거나 또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바나나, 감자, 토마토와 같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근육 경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병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컨 바람을 오래 쐬다 보면 두통, 관절통,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죠. 외출후에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실내에 들어오지 마시고요.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낸 뒤 얇은 긴팔을 입어서 몸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특히 어깨와 목덜미를 따뜻하게 해주는 목도리나 쇼를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수분을 보충한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미스껍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진다면 이런 열사병의 초기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즉시 그늘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옷을 풀고 또 젖은 수건으로 팔과 다리를 식혀줘야 합니다. 이 시기 흐릿하다면요 즉시 병원에 가봐야 하고요. 주부님들께서는 가족 구성원 중에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상태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주방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주방 안전입니다. 더운 날씨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면 주방 온도가 급상승하게 되죠. 가능하다면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 조리하는 게 좋고요. 밥솥이나 또 전자레인지를 활용을 해서 열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또 가스 호스가 열과 습기로 인해서 노화되기 쉬우니 요리를 마친 후에는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정기적으로 호스 교체 시기를 점검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냉장고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말고 음식을 너무 빽빽하게 넣지 말아야 합니다. 공기순환이 원활해야 냉각 효율이 좋아지거든요. 냉동실에 얼음을 많이 만들어 두면 정전 시에도 아주 유용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실 때도 좋으니까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장보기 팁입니다. 뭐 시장이나 마트는요 오전 8시 이전에 가는 게 가장 시원하고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소는 물기를 털고 키친타올로 싸서 비닐 팩에 넣어 냉장 보관하게 되면요 수분이 적당히 유지되어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고기나 생선은요 바로 조리할 분량만 빼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속에서 주부님들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휴식이죠. 이 더위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게 되면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뭐 집안에서 보게 되면요, 가산일과 육아 그리고 또 뭐 직장까지 병행하는 여성분들을 뭐 꽤 많습니다. 일도 그렇고 뭐 덥기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자연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남편도 잘 맞춰줘야죠. 집안에서 혼자 말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같이 해주고요. 같이 좋은 여름, 네 그래요. 여름이 덥다고 하지만 같이 맞들면은 시원한 여름, 따뜻한 여름, 행복한 여름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잠시라도 오후에 낮잠을 20분간 잔다거나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에 여유를 가는 것이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해가면서 낮과는 달리 뭐 다른 뭐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산책을 해가면서 저녁바람, 요즘에는 입추가 지나서 산들산들 좀 더 저녁바람이 몸에 와닿으면서 시원함을 더 느끼곤 하죠. 낮 시간에 땡볕이 많이 내리쬐곤 합니다만은, 네, 오늘은요, 무더위 속에서 주부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알려드린 정보들이요,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시원함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주부클럽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홍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 적정 혈압 유지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신장 보호를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고 제2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종아리에 나타나는 각종 증상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염분과 수분을 조절하고 몸에서 나오는 각종 로폐물과 독성물질을 걸러냅니다. 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린 등의 전해질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 건강을 돕고 몸에 있는 적혈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족력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심장병 등이 있으면 신장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소염제 또는 항염증제와 같은 특정 약물 장기 복용 및 다발성 골수종과 같은 자가 면역질환, 신장결석, 만성 뇨로감염증이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에 걸릴 위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와 유전학 또는 신장질환 가족력 같은 수정할 수 없는 특정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관리 등의 생활 방식 변화는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혈압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이 없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신장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속 혈압을 검사해야 하며 적절한 약을 먹고 의사와 상의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에 진단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졌다면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나 약사의 권고에 따라 복용하거나 보장지에 적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장기간 복용 시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예컨대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 리튬,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약에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사와 운동이 심장과 체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과 냄새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금 섭취량을 하루에 5,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2, 3회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물을 권장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신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하게 마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투명색이면 괜찮습니다. 만약 진한 노란색이라면 물을 더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술은 신장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여성은 하루에 한 잔, 남성은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가 반드시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폭음은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연이 신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장기, 특히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복용한다면 흡연이 그 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접 흡연, 간접 흡연 모두 신장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최우선 건강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금연은 몸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신장질환, 가족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신장질환의 발병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라면 소변 단백질이나 소변 알부민 요증 검사를 6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잘 마셔야 합니다. 물은 신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몸속 세포들은 독소를 혈류로 운반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신장이 물을 사용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고 그것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소변을 만듭니다.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신장의 이러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영양소가 풍부해 신장 건강을 돕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멸치 등 생선은 신장 건강 유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신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은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의 보물창고입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은 혈중 지방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압을 약간 낮춥니다. 고혈압은 신장 질환의 위험인자로 혈압을 낮추는 자연적 방법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하지만 섬유질이 훨씬 많아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일이 덜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속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이 많아 만성 심부전증 환자나 투석을 바꾸는 사람들은 섭취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근대 같은 짙은 녹색 입냄새에는 각종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사 역시 칼륨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이나 투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펙틴으로 불리는 중요한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펙틴은 고혈당이나 고콜레스테롤과 같은 신장 손상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베리류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먹고 싶을 때 설탕이 가득한 식품 대신 베리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제2의 심장으로 불리우는 종아리 건강은 단순히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운동능력, 균형감각, 노화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면 보통 근육경직이나 경련이라 생각하고 손으로 주무르거나 파스 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실제 대부분 통증이 이렇게 하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 통증은 혈관과 주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전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경손상 등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메디컬 뉴스 투데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아리 통증이 다양한 원인과 대처법, 평소 종아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통증 원인으로 우선 근육 경련을 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심각한 통증과 불패를 유발합니다. 탈수, 땀으로 전해질 손실, 스트레칭 부족, 장기간 신체 활동, 약한 근육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긴장입니다. 종아리 근육 섬유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찢어질 때 발생합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종아리 근육 부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과 압통이 느껴집니다.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동맥 파행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걷는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면 피가 하반신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대개 몇 분 정도 걸으면 쉴 때 불편함은 없지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아리 통증이 있으면 의료진은 대개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해 간단하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근골격체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초음파로 동맥 파행, 아킬레스 건염, 심부정맥 혈전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면 휴식, 랭찜질, 압박 등 방법을 써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열, 차갑게 부어오른 종아리, 다리에 갑작스런 붓기 등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걸을 때 통증, 사라지지 않은 부종, 고통스런 정맥류, 자가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은 증상이 있어도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종아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걷기가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합니다. 발 뒤꿈치 들기를 15회에서 20회 3세트 하거나 계단 오르기, 관절에 문제가 없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우리말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7월 초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부터 생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독은 나를 더 깊어지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감정을 나누며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어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두 발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나의 전문가가 되어서 가끔 찾아오는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잘 다독여 더 깊은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것도 나를 사랑하는 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련 화의 글, 옷장 너머의 자유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왔다. 새 원피스가 피부에 닿는 순간 천이 숨을 쉬는 듯한 시원함이 어깨를 타고 내려앉았다. 거울 앞에서 몸을 살짝 돌리자 옷자락이 몸을 따라 은은한 물결을 그리며 흘러내렸다. 문득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응시했다. 마흔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이 가벼움. 그것은 단순히 옷 한 벌을 입는 행위가 아니었다. 10대 시절 운동복이라는 고치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검열에 짓눌려 살아왔던 긴 세월을 통과해 마침내 당도한 해방의 순간이었다. 옷장 너머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던가. 내 어깨를 짓누르던 낡은 관념의 무게를 하나씩 덜어내고 오롯이 나만의 취향으로 나를 감싸기까지 고박 35회가 걸렸다. 그렇게 여름의 가벼움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갓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나는 유행하던 꽃무늬 바지를 입고 예쁜 샌들을 신은 채 등굣길에 올랐다. 바지는 다리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샌들은 걸음마다 경쾌한 소리를 내며 내 발걸음을 춤추게 했다. 거울 속에 나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당당했고 그 옷은 비로소 내가 고른 내 취향이 온전히 담긴 첫 번째 자유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선생님은 나의 어머니를 직접 찾아와 나를 부반장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심 기뻐하셨지만 선생님은 동시에 어머니께 단단히 당부하셨다. 아이가 부반장이 되었으니 이제 더 학생답고 단정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눈에 띄는 화려함은 공부에 방해가 될 뿐이죠. 어머니의 기대 섞인 눈빛과 선생님의 당부가 맞물리자 나의 꽃무늬 바지는 순식간에 부반장답지 못한 죄목으로 낙인 찍혔다. 방과 후 친구들은 제각기 고운 옷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햇살 아래서 웃고 떠들었다. 그들의 찰랑이는 치맛자락과 알록달록한 리본이 내 눈에는 마치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 틈에서 왠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며 정갈하게 머리를 자르고 무채색 운동복으로 나를 감추기 시작했다. 모범생이라는 가면이 내 살갗에 달라붙는 순간이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어머니의 자부심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나를 운동복의 헐건 품 안으로 밀어넣었다. 운동복 속에 숨으면 적어도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은 이상하게도 나를 점점 작아지게 했다. 좋아하는 색깔을 칠하는 대신 회색빛 안개를 덧칠했고 예쁘고 싶은 욕망은 죄책감이 되어 내 가슴 한구석에 웅크렸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진 것도 그때부터였다. 모범생이라는 좁은 울타리 밖으로 내 마음이 튀어나갈까봐 나는 거울을 피하는 대신 내 안의 진짜 나를 외면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내 기억의 저편에는 그보다 더 오래되고 선명한 빛깔의 조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외할머니의 낡은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알뜰하고 손끝이 야무졌던 할머니는 여름이면 시원한 모시 치마를, 겨울이면 도톰한 손바지를 직접 지어 입어주셨다. 그 중에서도 여러 빛깔의 천 조각을 이어붙여 저고리 모양을 맞추고 정성스러운 한 땀 한 땀으로 완성한 색동 저고리는 4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고운 빛을 간직한 채 내 옷장 한 구석을 지키고 했다. 엄마가 처음 사주셨던 빨간 세트 옷에 대한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우아래 새빨간 옷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친구 집으로 향하던 골목길. 갑자기 화려한 수탉 한 마리가 샘이라도 난 듯 날개를 버덕이며 덤벼들었다. 겁에 질려 울먹이는 나를 향해 엄마는 신었던 슬리퍼를 벗어 휘두르며 수탉을 쫓아냈다. 그날 나를 지켜두던 엄마의 단호한 손길과 함께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빨간 옷의 강렬한 색감은 잊히지 못할 유년의 가장 뜨거운 기억이 되었다. 소학교 6년간 무용을 하며 입었던 알록달록한 치마 조거리는 나에게 물리적인 옷 이상의 의미, 곧 자유의 날개였다. 발을 들어 올리면 넓은 소매가 바람을 가득 머금었고 팽그르르 돌아설 때마다 치마가 둥글게 펼쳐지며 허공에 우왕원을 그렸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기분이었다. 그때의 나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자유로웠던 날갯짓이 훗날 육아와 일상이라는 거친 고치 속에 갇히게 되리라는 것을. 그러나 날개는 고치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다시 펼쳐주기를 그토록 긴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옷을 파는 일을 한다. 손님들의 어깨에 내가 골라준 옷을 조심스레 얹어줄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본다. 거울 앞에서 살짝 몸을 돌리며 짓는 배시시한 미소. 그것은 내가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바로 그 설렘이었다. 그 환한 미소들이 내 마음속 닫혀있던 옷장의 빗장을 하나씩 열어주었다. 옷이 주는 기쁨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설렘으로 변주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 있었다. 올해 봄, 처음으로 리넨 코트를 걸쳐보았다. 어깨에 닿는 감촉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고 얇은 옷깃은 봄바람을 따라 살랑거리며 내 몸의 곡선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지난날 나를 짓누르던 낡은 운동복의 무게는 실은 옷의 무게가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억압의 환행이었음을. 옷은 더 이상 나를 규율하고 검열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겹겹이 쌓였던 긴장의 층위를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운동복 속에 갇혀있던 진짜 사아가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 코트에 시선을 띄지 못하는 외국인 손님에게 조심스레 코트를 권했다. 옷을 입어본 손님은 눈을 반짝이며 정말 마음에 든다고 아름답다고 환하게 웃었다. 내가 느꼈던 그 해방감이 언어를 넘어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사실은 경이로웠다. 옷은 그렇게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소통의 언어였다. 매장에 벨루어 원단 옷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다 문득 시간이 멈춘 듯한 기억이 떠올랐다. 옆집 이모가 시집 가던 날 외할머니와 엄마는 나를 깨끗이 씻기고 붉은 벨루어 옷을 입혀 머리에 예쁜 리본까지 달아주셨다. 외삼촌은 나를 사진관으로 데려가 신부 못지않게 화려하게 꾸며주셨다. 연지 곤지를 찍은 볼과 붉은 벨루어의 부드러운 광택이 참 잘 어울리던 그날의 사진이 앨범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 어릴 적 사진이라 부르며 만지작거렸던 얇고 부드러운 망사 리본의 감촉은 오늘날 세련된 재킷의 안감과 디테일 속에서 다시 찾아왔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옷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장 특별한 나를 향해 설렘을 배달하고 있었다. 그 설렘의 배달부 역할을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젯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샘플로 받은 면 반팔 티셔츠를 입었다. 피부를 기분 좋게 감싸는 숙면의 감촉에 비건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가벼운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다 잠들었다. 거울 속 빙글빙글 돌던 내 실루엣은 꿈속에서도 가볍게 흔들렸다. 소학교 시절 무용복을 입고 날개짓하던 그 자유로운 영혼이 오늘 밤 다시 내 어깨 위에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 나는 망설임 없이 옷장을 열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내 입었다. 옷장 너머의 자유를 만나러 가는 길 발걸음이 구름을 걷는 듯 가볍다. 올해 여름

드디어 나는 잊고 지낸 나의 날개를 활짝 피웠다. 나다운 삶을 그려보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준 어떤 이름에도, 내가 짊어진 어떤 직무의 압력에도 상관없이 오롯이 내 안에 숨쉬는 나다운 나를 발견할 때 나는 결국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나만의 색상을 찾아 내 마음속 당당한 자신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핀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소녀의 꿈으로 시작해봅니다. 소녀가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렘과 기대를 담은가요? 함께 들어보시죠.

196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장동훈 작사, 동희철 작곡의 트락토르 모는 총각. 넓은 들판을 가르며 트락토르를 모는 총각의 모습, 알찬 삶을 노래한 가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최응률 작곡의 나는 기타를 타네 보내드립니다. 리듬 속의 청춘의 자유와 사랑, 함께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김광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연변을 노래한가요? 연변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가요? 전명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황양목 작곡의 생활은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선율이 되었습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김철 작사 최삼명 작곡의 물길 따라 천리길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는 살기 좋은 내 조국과 고향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석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학생 시절 동창들이 손에 손잡고 놀던 모습, 즐겁던 순간, 우정과 추억이 소복히 쌓인 가요입니다. 동창들은 늘 언제 봐도 정답죠. 이어서 신기덕 작사 김경애 작곡의 동창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목동의 피리소리 준비했습니다. 옛 정취가 가득한 이 가요, 송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안개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00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신감, 의지력, 희망을 전달하는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주변에서 흔히 접하지만 잘 몰랐던 자연 사물에 관한 상식과 바른 생활 습관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청취자 친구의 진솔한 고민을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같이 찾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자연의 신기한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나비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에 작은 나비알이 하나 떨어졌어요. 알 속에서 깨어난 작은 노예인 나비꽃은 주변의 노예 친구들이 모두 빨리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며 곧 꾸준히 자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고치를 만들고 나비로 변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나비꽃은 마침내 고치를 만들었어요. 고치 안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나비꽃은 깨어났는데요. 끈 쓰레기 속에 유해한 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가을에 떨어진 잎사귀는 모아서 퇴비로 만들면 식물에 좋은 영양분이 되니 부모님과 함께 모으는 행동을 해보세요. 이런 상식을 알면...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식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쓰레기 속에 유해한 물질이 식물의 뿌리에 해를 끼치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준우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준우예요.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시험을 보면 항상 점수가 낮아요. 친구들과 함께 수학 숙제를 할 때에도 친구들은 빨리 풀어서 저를 비우는 것 같고 점점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친구들처럼 쉽게 풀고 싶어요.

네, 준우 친구의 고민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수학을 잘 못해서 힘들고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마음, 별이 언니가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처음에는 어려워했고 또 여러 번 틀리며 연습한 결과일 뿐이에요.

준호 친구가 이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먼저 수학을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짓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숙제에서 가장 쉬운 문제 하나만 먼저 풀어보고 풀었을 때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나도 이 문제를 풀었어. 대단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둘째, 모르는 문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준호 친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을 알면 정말 기쁘게 가르쳐 줄 거고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풀며 도와주는 과정에서 더 친해질 수 있죠. 셋째, 수학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세요. 장보기 할 때 물건의 가격을 계산하거나 게임을 할 때 숫자를 세는 등 생활 속에서 수학을 사용하면 재미있게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준우 친구, 천천히 연습하고 자신을 믿어주세요. 한 번에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수학을 잘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수학 숙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이 언니가 항상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산수 공부 재미난다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비가 왜 떨어지는지에 관한 신기한 자연 원리예요. 친구들, 여름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보고 비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오늘 꼬마 탐정으로서 함께 비가 생기는 과정을 탐구해봐요. 비는 바다와 땅의 물이 햇빛을 받아 증발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바다, 호수, 강의 물이 햇빛의 열을 받아서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간 물방울을 수증기라고 하는데요. 수증기는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다시 작은 물방울로 변하고 이 물방울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는 거죠.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계속 모이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져요. 이때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더 큰 물방울이 되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면 공기의 힘으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큰 물방울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리는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는 비가 땅으로 떨어질 때 충격을 막고 몸을 건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는 식물에 물을 주고 땅의 건조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비가 올 때마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꼬마 탐정 친구들, 다음에 비가 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설명해 보세요. 그럼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동요 비가 옵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꼬마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복록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병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파란 날 빨간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수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을의 발걸음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립추가 지나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었음을 속삭여주고 있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담은 한편 시와 잔잔한 선율이 가을이 오는 발걸음 소리를 조용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기는 무덥기만 한데 계절은 살며시 가을로 스치네. 립추 문턱 넘은 들판으로 비어가사라는 속삭임 귓가에 울려 비바람 흔들렸던 날 지나고 땅우 오곡백과 천천히 연그러 햇살 품고 알차게 채워가는 기대 가득한 이 가을을 기다려 살며시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 곡식 익어가는 따뜻한 숨결 시련 딛고 단단해진 열매들 마음 설레며 기다리는 가을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0: 어떤 소식이죠?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이달 14일하고 15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되겠죠.
0: 네.
1: 장촌의 맹인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연변의 환자들을 진찰하게 됩니다. 에,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중의과 주임 사업을 합니다.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부 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충실했겠지만은 예방에 말이죠. 항상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조기에 말이죠.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에 관념하고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말죠. 조기에 발견하고 확진하고 그리고 림상에서의 호전율하고 치유율을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박수가채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진찰하는 모습을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인 중의 선생하고 좀 다른 특점이 있습니다. 무슨 특점이냐 하게 되면 이분이가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맥을 진맥하는데 이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이 환자의 장부 기혈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가 어떠한가, 이러한 것을 말이죠.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예컨대,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종이라든가, 결절이라든가, 이건 사실 현대 의기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 말이죠. 발견하기 말이죠. 힘든 질병들인데, 이분이가 말이죠. 잘 파악해냅니다. 림상 경험이 풍부한 분인데 여러 가지 말이죠.

0: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예, 우리 심뇌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예, 그리고 녹근스에, 예, 이러한 마저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말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예, 잠들기 바쁜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이러한 병증, 우울증, 졸리증, 예,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예, 골관절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예,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여추간판 돌출증, 자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접근통, 이러한 골관절 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통풍이라든가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하고요.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류형의 갑상선 염증에 갑상선 결절에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위장도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만성위암이라든가 위궤양십이지장궤양결장염에 이런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남성들에게서 잘 발생하는 질병이 전립선에 관계된 질병, 전립선염으로 인해서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되면 쨍쨍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그리고 모종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특징을 보입니다. 월경불조라든가. 북노라든가 뻑노로 한다 하나요. 그리고 통경, 폐경,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치료가 잘 되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말이죠. 습진이라든가 진단하기는 비교적 쉽지만은 치료가 정말 잘 되지 않은 소보짐에 청춘보드라지의 여드름이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연변에 중리도 보였다, 서의도 보였다. 그런데 어째서 치료가 잘 되지 않더라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말이죠.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쫄이라고 말이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심뇌혈관에 관계되는 말이죠. 질병들에 대해서 우리 교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략의 3억 정도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종 질병으로 말이죠. 사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사망되는 비율이가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근래 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는 저기 장춘에서 온 서주임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골이 아프고 어지럽고 골이 흐리터근하고 머리에서 소리도 나고 그래갖고 뭐 더워 그런지 심장 두두두두 뛰면 두근두근 거리면서 침침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았는데 두 번 치료를 했는데 많이 났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2: 그래서 내일 또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0: 그냥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박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2: 예, 응답합니다. 예.
1: 예. 저도 오늘이 대중면을 처음 가는데.
2: 예, 어느 분은 보이겠습니까?
1: 여기다니 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예, 그 박창호 선생님 좀 보여보자고 했다.
2: 예,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다. 예.
1: 예, 예.
2: 건강하세요.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2: 심내혈관계 등의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우리 환자의 환병률이 높은 고혈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략 말이죠. 2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근 절반이 되는 분들이 뭐, 서약도 썼고 중약도 썼는데 혈압이 안정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지금 40세 이상 되는 분들 속에서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런 말저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2: 그리고 고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0: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2: 예.
3: 저는 밤에는 손발이 저리고 다리 찌어나고 옆구리 아프고 잠 자지 못해요. 왜 어느 선생님 청하면 돼요?
2: 아, 그러면 예. 내일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 오시는데 그 서장승 주임이사라고 해 보여보시오.
3: 네. 아니 한번 배웠는데 그 심장을 배웠는데 그건 아니고 그 손발이 저려가지고.
2: 아 글쎄.
3: 예?
2: 예. 그 이전에 배웠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 네. 이 정황을 말이죠. 예.
3: 예.
2: 해보라게 되면 그것도 네. 처방이 나옵니다.
3: 예.
2: 예.
3: 알았어요.
2: 예예. 예.
3: 예.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십니까?
4: 예, 지금 서주의사로 보인 지 어제 도축되는데
2: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4: 심장이가 좋지 못해서 했는데 추측을 했는데 허구가 영 좋습니다.
2: 아, 좋은 소식입니다.
4: 예, 그런데 물건을 한 서너 번 데려 두고 걸으면 좀 숨차게 더 알리고
2: 예.
4: 그저 걸을 때는 이런 그게 모르겠는데
2: 예.
4: 이래서 내일 서서히 좀 한번 더 볼까 하고 예약합시다.
2: 예, 그냥 오세요. 다 연락이 예. 됐습니다. 예.
4: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박윤덕 선생님 예약할까 합니다.
2: 예, 어떤 정황입니까?
5: 아, 방송에서 박주임이 신경내과에 저희가 깊은 도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 예.
5: 아니, 나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밤에 깊은 잠을 못 자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좀 고쳐볼까 하고 박윤덕 선생님을 보려고.
2: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오전이 오늘이겠습니까?
2: 예, 예.
5: 예.
2: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길태중이 전화입니다. 저는 길태중이 원장님이 환자인데 저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신다리까지 저리고 해서
2: 예.
6: 많은 약을 쓰고 진도 맞고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친구와 중약을 결부하여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좋은 소식입니다.
6: 오늘 예약하여 진도 맞고 중약을 지우려고 합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6: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2: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7: 예, 우리 집사람이가 건질배 1군계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강청수 선생님 인제서 병기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 예, 예, 좋은 소식.

0: 그래, 저 오늘은 또 가다가 연락을 하자, 그래.
1: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3: 야, 저, 이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예,
3: 아, 이렇게, 이 어깨 막 죽이기도 뻣뻣하고 하고, 그리고 또 이거, 맥박을 좀 재보니까, 54개밖에 안 돼요.
1: 아, 힘든 거 아니구만.
3: 네. 네. 그래서, 네, 저, 장춘 서주임이 약을 좀 한 달 한 반 썼어요.
1: 예, 예, 예.
3: 아, 그런 게, 이게 맥, 거의 60개 뛴 게.
1: 예.
3: 어, 그리고 좀, 티미도 아프고, 가슴 답답한 것도 좀 많이 나서 됐어요.
1: 예.
3: 그래서, 써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러면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시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1: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이 목에 가래만큼, 그 가래 발짝 힘들음이 딱 붙어서, 근데 그 박창호 선생, 그 약을 두 번 먹었는가 두 번이지 두 번 먹었는데
1: 예.
4: 지금 너무 편안한다. 이게 한 번 지금 몇 번 더 쓰자고 된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4: 예,
1: 예,
4: 예,
1: 예, 연결 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심혈관 질병에서 보게 되면 예, 또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 네.
1: 예, 우리 백성들이 말을 불게 되면. 예, 풍이 온다, 풍이 왔다, 예. 예, 우리, 예,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중풍이라 할 경우에는, 예, 하나는 말이죠, 예, 출혈성 중풍, 예, 이제 출혈이라든가, 예, 조막막 하강 출혈, 예. 그리고, 예, 최세라는데, 결혈성 중풍, 예. 지금 우리 CT라든가 MRI 찍기 때문에, 예, 이 노경사에 허든 노경수라고 진단받은 분들이 많아요.
2: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5: 예, 저는 그 빈칫도 아무 잘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머리 띵 하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1: 예.
5: 머시름 찜찜하고 해서 예. 그, 그냥 잠 못 잘 때먹어도 수면제로 둥둥 이래 먹고 자고 이랬는데, 아침 방송 들으니까 그, 대중이 신경내과 방문독 중 이사 이 잠 못 자는 병이 모두 잘 치료했다고 이렇게 듣고 서리.
1: 예.
5: 그래서 나도 그 순세 약을 썼습니다.
1: 예.
5: 그러니까 귀에다가 하고 발에다가 침은 하셨더라. 그리고 예, 중요하고 쓰셨는데, 한척 깨다 먹은데 저리 잠 자는 게 알기고,
1: 예.
5: 아빠 용서했습니다.
1: 그렇지요, 예.
5: 예, 원래는 그래도 한 시간나 두 시간도 길고 자고 잠을 자는지, 그래서 꿈 같은 게 계속 꾸려고 떼나는데 지금으로서는 네 시간도 잘 수 있고,
1: 예.
5: 그래서 좀 약을 또 쓰자고 그랬다. 오늘이 예, 약이 되겠습니까?
1: 완전히 된다, 예. 그러나 오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5: 네.
1: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6: 저는 이 방송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1: 예, 좋습니다. 예,
6: 예 원래 저는 그 이런 먹은 게 잘 소화해 돼가지고 항상 더부룩해 있었습니다.
1: 예.
6: 그래, 우리 항상 변비라 말입니다. 그 변비약은 또 무서워 먹지 않고, 그래, 그런 데 있다가 또 철산한 다음에 화장실을 막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1: 예, 고농문란이.
6: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고농문란이.
6: 예,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병원이 박성호 수인이 위장도 질병에 대해서 도해가 깊고 잘한다는 거 이게 방송을 듣고서
1: 예.
6: 한번 찾아가 본 게 처음에 이런 점약을 썼는데 첫 겸에는 그렇게 아야기 때다.
1: 예.
6: 그래서 이 구설이 또 한 번 더 갔었는데 두 번째부터 효과가 현저하게 알린다 말입니다.
1: 예, 그 려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6: 예.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정상으로 돌아와 나도 약 쓰면 좋겠구나. 왜 이렇게 그저 참고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1: 잘했어.
6: 아, 이건 그저 그런 대로 참고 있다가 하지만 사람이 고통스러웠죠. 예.

0: 근데 이거 치료를 받고 나니까 나의 사람이 용 좋단 말입니다. 좀 내 변비랑 있고 그럴 때는 이놈의 얘기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소화도가 좀 좋아지니까 나의 사람이 맥도 있고 활기가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약을 한번 더 써가지고 해서 공고히 하려고 오늘 예약하는 전화를 드립니다.
1: 예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0: 예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진주의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뭐 발이 두드리고 언제 많이 아팠는데 저 그러니까 최영리 선생님한테 가서 치모 맞고 예.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조정을 더 하려고. 지금 전화합니다.
1: 예, 실은 넣으셔.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4: 예, 머리가 휑하고 그래가지고, 예. 예. 여러 번 더해서 소리를 좋아가지고, 지금 공고 치료 하기 위해서 한번 예약하려고
1: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세요.
1: 예.
5: 저는 그 박영덕 주인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아 제가 혈압이 그냥 이게 막 넘어가고 저혈압이 자꾸 100 넘어가고 이래서
1: 아 높구만요. 아,
5: 예, 박윤덕 주인 이사 저기 중약을 쓰고 침도 맞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서져서 기본상 지금 혈압이 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5: 예. 예, 그래서 또 저기 치료를 하던 날 계속 또 치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어전에 오세요. 예.
5: 네, 알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여보세요?
1: 예.
6: 예, 안녕하세요.
1: 예.
6: 네, 저는 그 여름이 돌아가고서 궁터 막 바람 맞았는지 그 다리 있잖아요. 발을 올리지 못하고 막 잘 때도 아프고 해갖고 자지도 못하는 게 그 강철수 등이 있잖아요.
1: 네.
6: 강철수 주임한테서 그 치 맞고 치료한 게 생각도 없고 한 게 그 다르면 지금 다 나았습니다.
1: 예.
6: 효과용 좋습니다.
1: 예.
6: 근데 요즘에 그 무릎이 좀 불편한다. 걸을 때는 무릎이 아프고.
1: 예.
6: 오늘이 그 무릎 풀어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1: 예, 됩니다. 될까?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 예. 예. 저는 이 머리가 지금 어지럽고 허리 다리 아프고 머리에서 귀에서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요.
1: 그래서 예.
7: 저기 그런 조진 선생님 배웠어요. 조진
1: 예.
7: 배워서 치료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귀에서 소리 나는 것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머리에서 손난 것도 좀 적어요.
1: 예.
7: 그래서 이럴 때 좀 더 치료받으려고.
1: 예.
7: 저기 그런 예약합니다.
1: 예, 그러면 내일로 합시다.
7: 예, 조진 선생님 봅니다.
1: 예, 예, 예.
2: 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저 감기 와가지고 기침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열도 나고 막 식은땀나 해가지고 진료소 가서 땡기랑 맞았는데 효과 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 저혈로 바창호 주임한테서 뭐 이렇게 잘한다 해서 가셨는데 효과도 예. 많이 좋고 하는데 기침 아직도 안 됐습니다.
1: 예예
8: 기침 좀 더 보이려고
1: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8: 아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예 예.
8: 예. 예. 수고하셔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9: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보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0: 네, 예, 그러니까.
1: 예, 맞습니다.
10: 예, 나는 예, 원장님 저 환자인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 귀가 소리가 윙하고
1: 예.
10: 밤잠 제대로 못 자고 이래요. 그런데 한 두세 번 예, 원장 선생님 그 저 침 맞고 약 먹고 이렇게 좀 많이 나았습니다.
1: 예.
10: 그래서 이거 전선생님 약을 한번 더 계속 써보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신음 놓고 예, 오세요. 예.
10: 오늘 가져보겠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0: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에, 내가 아직까지는 심리혈관은 질병이 왔다 하고 말이죠.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 네. 예.
1: 늘상에 다음과 같은 증세가 있을 때, 예. 꼭 이런 말이죠. 예, 전문가가 오셨을 때 확진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가슴이 늘상 말이죠. 압박감을 느끼고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감이 나고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상 가슴이 개워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플 때 있습니다. 이 아픈 증세가 또 환자분들마다 또 틀리는데 어떤 분들은 왼쪽 어깨로 예,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왼쪽 팔로 또 어떤 분들은 아래 턱까지 마저 예, 방사성 예, 통증을 느낄 때 있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죠. 예, 호흡곤란이 느끼게 되는데 숨이 차다 합니다. 환자분들이. 예, 이 어째서 숨이 찬가 도대체 호흡도 질환으로 그런가 그러지 않으면 예, 심혈관 질환으로 그런가 이걸 말이죠 꼭 원인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뇌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많이 우리 관찰해 봤지만 내가 확진을 못 받았는데 머리가 늘상 말이죠 어지럽거나 예, 무겁거나 심지어는 아프거나 예, 아까 환자분들은 말씀 맞다나 예,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거나 심지어는 머리에서 소리가 난다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런 증세를 보일 때는 꼭 예,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특히 전문가 선생들이 진찰을 받아야 확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밝히고 확진을 해야 예, 치료 수단이가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 당연히 치료 효과가 좋게 되죠. 예?
2: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전주 경종교양회의가 8월 12일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호가복은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습금평 당 건설 사상과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를 깊이 학습 관찰하면서 전형 사례를 거울로 삼아 방관자 자세를 견결히 버리고 마비 사상을 타파하며 눈앞의 사례 경정을 영혼을 울리는 사상적 각성으로 전환해 실적관의 기준을 바로잡고 당성 수양을 단련하며 규를 최저선을 엄수하고 청렴한 본색을 영원히 간직하며

견강한 작품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호위원회 주임 최영성, 주종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정교양 특별 영상을 관람했습니다.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총서기는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요 론述을 제기해 누구를 위해 실적을 수립하고 어떤 실적을 수립하며 무엇에 의거해 실적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 이론 및 실천 문제를 깊이 천명함으로써 당원 간부들이 처신하고 사업 창업하는 데 사상 지침과 행동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전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관한 습금평 총서기의 중요 론述을 깊이 터득하고 공익을 위해 당을 세우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며 과학적으로 결책하고 실속 있게 일하는 정치적 요구에 맞춰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섭취하고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 정치 자각,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 정확한 실적관으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인솔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초심이 바르지 못하고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당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1층 튼튼히 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첫째 신분은 공산당원이고 첫째 직책은 당을 위해 사업하는 것임을 시종 명기하면서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 자명에 융합시키고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주 발전 대국에 융합시키며 당을 위해 직책을 다하고 당을 위해 기여함으로써 당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정치 품격, 가치 추구, 작품 지조를 깊이 터득하고 당성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며 집정 좌표를 바로잡고 직책 리행 준칙을 명확히 해 사상의 먼지를 1층 씻어내고 정신 경지를 제거하며 도덕 수양을 단련해야 합니다. 공직자로서의 덕성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담력의 해악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의 적을 항상 물리치며 작은 일과 사소한 절차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상 경지를 제거해 시종, 덕을 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청렴을 지킴으로써 도덕의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의 붉은 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의 최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리탈하고 대중의 리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대중을 마음에 품고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공복정회를 1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은 신시대의 확고한 도리라는 것을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경제 운행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으며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전력으로 3, 4분기 난관 공략전을 치르고 하반기 결승전을 잘 치름으로써 연간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세를 착실하게 잘해야 합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긴밀히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고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며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등 분야의 공공투입을 힘써 확대하고 양도와 육아, 건강의료, 문화관광 등 민생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촉진하며 열 공급, 부동산 관리, 환경 정돈, 식품, 약품 안전 등 초점,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만족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신소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과 민생 분야 신소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어렵고 복잡한 사건, 중점 사건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대중의 리익을 갉아먹는 작은 부패를 엄중히 타격하고 대중의 리익에 뻗치는 검은 손을 견결히 잘라내 대중들이 깨끗한 기풍이 바로 곁에 있고 공평정의가 눈앞에 있음을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0: 허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거해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지도부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대사항의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대상 배치와 거액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체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개인 독단이나 림시제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규칙과 결책 절차를 제멋대로 간소화하거나 변통해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을 견결히 방지해야 합니다.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 특점,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립각해 발전의 주공 방향을 명확히 하며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경영 모식, 새 동력 발전을 추진해 차별화 발전, 특색으로 승부하는 발전의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내사의 공심의 입장에 확고히 서고 공심에서 출발해 고려하며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직권을 이용해 리익 교환이나 리익 수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작은 집단의 사리도모 수단으로 전락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리익 집단, 권세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나 보호 우선이 절대로 되지 말고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해이하며 난관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힘써 바로잡아 실속 있게 일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1층 증강해야 합니다. 사업 표준을 높여야 합니다. 당 중앙의 결책 포치를 관찰하고 성당이 사업 요구를 실시하는 것이든 대상을 계획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에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든 모두 하려면 가장 잘하고 겨루려면 앞자리를 다툰다는 마음을 가져 더욱 많은 사업이 전성에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도록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난관 공략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관광 새 전경, 새 경영 모식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유휴 토지, 미완공 건물, 비어있는 공장 건물 등 기존 자산을 활성화해 난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사업 열정을 북돋우어야 합니다. 업무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며 이미 결정한 일은 즉시 행동에 나서고 이미 포치한 사업은 단단히 틀어지고 신속히 처리하며 장기 임무는 끝까지 주시하면서 이미 확정한 목표 임무를 실속 있는 발전 성과로 전화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지도부 성원, 주중급이민법원 원장, 주이민검찰원 검찰장, 연길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일꾼, 주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주당위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정부, 주정협 부비서장, 주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단위와 부분적 기업 사업단위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고등학교와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아래 개방의 기세로 지능의 날개를 이란 제목으로 된 연변일보 론평원의 글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전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증가했으며 증가률은 전성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아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무역액이 전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눈부신 성적은 장기간 꾸준히 축적한 결실이며 전조 상하가 연변 개방을 심층 추진하며 쏟아온 노력의 열매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전조 상하는 1급, 2지, 3구 발전 좌표를 정조준해 연변의 독특한 지역 위치 가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국내 국제 쌍순환에 적극 참여하며 두 시장, 두 자원을 잘 활용해 대외 개방의 질과 능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대외 통로를 꾸준히 확충하고 립체 교통망을 완비하며 통상구 기초시설 건설을 가속화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각종 개방 플랫폼을 강화해 국내외

0: 자원 요소를 흡수하고 집결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규모를 계속 확장하고 다국전자상거래 장성극을 공고히 하며 자동차, 해산물 등 수출입 특색 산업 사슬을 키워 전 세계에서 사고 전 세계에 판매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연변은 전국 전성 차원의 개방발전 대국 속에서 자체의 독특한 지위를 확고히 파악하고 최전선 의식과 개방의식을 더욱 강화하며 1대1로 공동건설에 깊이 참여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동북아를 향한 개방교두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대개방을 통해 큰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우리나라가 전면적 개방구도를 빠르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연변의 책임을 보여주고 연변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1: 조인대 대표이며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리사장인 리홍민은 식품업종에 33년간 종사하면서 회사를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성 식품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실업 초심을 지키고 품질을 생명선으로 삼으며 실천과 담당으로 인대 대표의 책임과 사명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생산작업장, 지능화 생산 흐름선이 전력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해낸 연변 특색 식품들이 해외 시장으로 발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사 설립 이래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33년 발전 도정을 걸어왔습니다. 기업은 초창기에 소규모 생산을 하던 데서 오늘날 부지 면적이 13,500평방미터인 현대화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기업 제품은 8가지 품목 200여 종에 달하며 위협식품 장백상 백초원, 한해 케이크 등 여러 자체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로서 저는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면서 경제 발전과 민생 보장을 둘러싸고 적극 거는 헌책해 지방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발전에서 저는 고품질 발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종업원 보장 전 사슬 보장 체계를 완성하며 전문 인재 대우를 안정시키고 식품 안전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하며 약식 동문 분야를 깊이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 가공 산업에 의탁해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연변에 뿌리내린 30여 년간 리홍민은 시종 기업을 이끌고 공익 초심을 지키며 향촌 진흥, 재해구조 지원 등 여러 가지 공익 사업에 주동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 왕청현이 홍수 재해를 입고 재해 후 복구 건설을 전력 추진하는 관건적 단계에 리홍민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광천수, 빵, 과자 등 생활물자 240 상자를 긴급 조달하고 제때에 재해지역 물자 접수 지점에 보내 재해지역 대중들의 과도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리홍민은 또 기업이라는 대가정도 정성껏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종업원들의 행복을 첫자리에 놓고 기업 문화 구축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로임, 사회보험, 휴가, 승진 등 전 사슬 보장 체계를 건전히 해 종업원들이 떳떳하게 일하고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위협식품유한회사 인사부 사업일꾼 장파입니다. 기업 종업원으로서 우리의 행복감은 아주 높습니다. 기업의 여러 책임자들이 종업원들을 매우 관심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책임자들은 가정 방문을 조직해 방조하는데 종업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을 관심하는 동시에 리홍민은 성실신용 경영 최저선을 견지하면서 원료 구매에서 판매 후 보장에 이르는 전사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품질로 시장 신뢰를 얻었습니다. 기업 제품은 이미 연속 15년간 유럽, 아메리카, 일본, 한국, 오스트랄리아 등 1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천혜의 생태 자원에 의탁해 리홍민은 약식 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삼, 귀버섯, 사과배 등 현지 농특산물의 정밀 심층 가공에 힘을 기울이면서 제품의 정밀화, 건강화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식품 가공을 조선족 민속문화, 문화관광체험과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연변 문화관광 핵심 기념상품을 만들고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며 향촌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리홍위입니다. 인대 대표는 민의를 잘 전달하는 확성기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향후 저는 직책 리행 3

0: 명을 명기하고 장인 정신을 지키며 특색식품 연구개발을 깊이 추진하고 취업 안정과 민생보상 책임을 짊어지며 연변 미식 브랜드를 더 빛내겠습니다. 기업 고품질 발전으로 전조 경제 발전과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겠습니다. 리홍민은 기업을 이끌고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내외 시장을 넓히며 농업, 문화, 관광 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리홍민은 착실히 실천하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로 연변의 맛을 널리 알리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민영기업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연변대학 구강의학학부와 부속병원 구강의학중심이 일전 정식으로 현판을 걸고 설립됐습니다. 이는 우리조 첫 교수, 림상, 과학연구를 일체화한 구강학과 플랫폼이 전면 가동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구강의학학부와 구강의학중심이 동시에 설립되면서 교수에서 림상, 과학연구에 이르는 전사슬 관통을 실현해 의학, 교수연구, 심층융합을 유력하게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조 첫 일체화 구강학과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은 지역 구강의료자원 배치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층봉사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강 다민족 지역을 위해 현지화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데 든든한 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설립대회가 끝난 후 연변조선족 자치조 구강림상의학학회 2026년 제1차 학술회가 소집되었습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조 현시 축구연맹전 제4라운드 왕청팀 대 훈춘팀의 경기가 10일 오후 왕청현 종합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실력이 비슷한 훈춘팀을 상대로 왕청팀은 홈장 우세를 빌어 적극적으로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도 빠르게 경기 상태에 진입해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전반 29분경 왕청팀이 공격 기회를 다잡아 선제골을 터뜨리며 점수를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춘팀은 곧바로 공격을 강화해 왕청팀의 수비진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반 들어 2팀은 계속 치열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왕청팀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공격을 조직했고 훈춘팀은 빠른 역습을 통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86분경 훈춘팀이 기회를 다잡아 한 골을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뽑았습니다. 최종 왕청팀은 홈장에서 훈춘팀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 연변축구연맹전 제6라운드 도나팀 대 도문팀 경기 일정이 18일 오후 2시 30분으로 조정됐습니다. 연변 뉴스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이금희 윤일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흐리겠으며 적은 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나에는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7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저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올해 유엔 식량 농업기구 즉 FAO 농촌인증 창리 시범촌으로 선정된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사촌 두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조 삼농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네,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소 농촌 주민 수입이 뚜렷이 증가했는 바 인당 수입은 8,831원으로 전해 동기보다 632원 증가했고 증가률이 7.8%에 달해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증가률은 전국 전성 평균보다 각각 1.4%포인트, 0.9%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영수홍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량식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 데다 비닐하우스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한 호재가 겹치고 향촌 관광 열기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에 힘입어 경영성 수입이 농민 수입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지위가 일증 확고해졌습니다.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량식 수매가 높은 가격에 거래된 영향으로 농촌 토지 도급 경영권 양도 비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헥타르당 평균 양도 가격이 500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향촌 관광 발전에 힘입어 유효 부지가 활성화되면서 재산성 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성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주에서 농촌 집체의 자금 자산 자원 정리 단속 사업을 깊이 있게 펼치고 성재산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체 자산과 자원을 대외 양도했습니다. 한편 미등록지 토지 유료화를 엄격히 실행하고 집체 수입을 농민들에게 분배해 집체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로임성 수입 또한 뚜렷이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소는 일자리 제공에 의한 빈곤구제 사업을 잘 추진하고 농촌 노력의 전환 취업을 충분히 흡수하는 토대에서 촌집체가 실제와 결부해 최대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격려해 농민들이 충분한 취업을 실현했습니다. 네, 일전 안도현 영경향이 개최한 산업대상 집중계약식에서 장백산 한지 흰거위 표준화 양식부화 및 도축일체화 대상과 가구형 분산형 태양광 발전 해민 대상이 착지됐습니다. 이 2대 중점 산업 대상은 특색 양식 플러스 청정 에너지 산업 협동 추진을 통해 현지 향촌지능이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경향 용지촌은 안도 천가거위업 목축발전유한회사와 부지임대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유효자원인 양돈장을 개조 승격해 대상이 건설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투자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네, 이 향정부는 연변주 중어 신에너지발전유한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총투자액이 700만 원에 달하고 69가구를 포함시키는 가구용 분산형 태양광 발전 대상을 유치했습니다. 대상은 농가의 지붕마당 유효자원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며 가구당 설비 용량은 80kW를 초과하지 않고 380V 전압으로 연결되며 전량 개통 송전, 전량 자가 소비, 자가 소비 후 잉여 전력 개통 송전 등 세계 운영 모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전기료금 부담을 줄이고 대중의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했으며 유효 자원을 친환경 부민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네, 최근 연간 훈춘시에서는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참답게 추진해 거주하기 적합하고 일하기 좋으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면모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정비는 향촌 지능을 추동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훈춘시는 줄곧 대중의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들어줬습니다. 시당위 시정부의 주요 책임자가 일선에서 지휘하고 조율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향진촌 촌민소조를 방문하고 대상건설 현장에서 감독 조사 연구했습니다. 한편 현장에서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단점
문제를 찾아냈으며 인원을 통해 종돈 난제를 해결하는 등 농촌 주거 환경 정비 승격 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변경 향촌이 정갈한 주거 환경과 생태 환경을 갖추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홍천시에서는 폐가, 로후, 화장실, 무너진 담장 등 문제 장소 578곳을 철거, 정돈했고 함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불법 건축물 2.3만 곳을 정돈했으며 55.5만 연장메터의 도랑 정비 및 보수 잡초 제거 작업을 완수하고 생활 쓰레기, 건축 쓰레기 1.26만 톤을 반출해 향촌 환경 위생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올해 안도현 만보진의 블루베리 재배 기지에서는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현지의 천부적인 생태자원 우수에 이탁해 정부 선도 농장 참여 농가 수혜라는 특색 산업 발전 경로를 모색해내고 블루베리 규모화 표준화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종묘 재배, 농장 재배, 시장 마케팅을 아우른 산업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단행간의 육성과 발전을 거쳐 만보진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50여 헥타르에 달했으며 블루베리는 식감이 좋고 시장 인지도가 높아 성내외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보진 관련 책임자는 향후 특색 재배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사슬 연장과 대중의 다원화 소득 증대 경로를 확장하며 부민 흥촌의 기둥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보다 많은 촌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장기적으로 수입을 누리도록 추동하고 특색산업진흥으로 향촌 전면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하고 한 안도의 향촌진흥 새 화폭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올 들어 화룡시 남평진 룡룡촌에서는 산간지대의 자원 우수에 발붙이고 붉은 고추 특색산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룡룡촌에서는 우량종 선별 표준화 기지 건설 정밀관리 보호를 통해 붉은 고추 산업을 대중 소득 증가와 촌 집체 경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부민 기동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특색산업으로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룡룡촌에서는 고추 시험 재배 기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촌민들을 밭고르기, 이식 경작지 관리 및 보호 등 전 과정의 생산 작업에 참여시킴으로써 대중들이 집문 앞에서 작업을 거두어들이 소득을 올리게 했습니다. 또한 시험기지 플러스 농가 모식을 빌고 새 품종의 시험재배를 착력점으로 촌민들이 표준화 재배 기술을 직관적으로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모식은 촌의 유효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켜 대중들이 특색산업의 발전 전망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오늘은 우리수 농촌발전의 큰 리정표가 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 농업기구 즉 FAO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농촌 인증 창의 성과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에서는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과 도나시 안명호진 소산취자촌 이 두 개 마을이 동시에 영예롭게 FAO 농촌 인증 창의 시범촌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농업 박물관 전시 체계에도 동시에 편입 때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이는 단순한 마을 선정을 넘어 국제기구가 인정한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실에는 연변대학 경제관리학원의 윤철우 박사님을 모시고 이 마을이 어떻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성공 비결이 우리 주 삼농 발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 그 도나시 소산취사촌이 함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농촌인증 창의시범촌으로 선정됐는데요. 새농촌 건설에서 앞장서고 있는 촌민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먼저 두산촌과 소산취사촌이 이번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0: 네.
1: 예, FAO의 이번 농촌 인증 창의시범촌 선정은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0: 네.
1: 전통 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 교육과 관광융합발전,
0: 네.
1: 그리고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복합적인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입니다.
0: 네. 예,
1: 두 마을 모두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있는 그런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0: 네.
1: 이번 선정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총 68개의 그 촌이 관련 시범 촌으로 선정되었는데
0: 네.
1: 그중 길림성에서는 4개 촌이 이름을 올렸으며
0: 네.
1: 우리 주에서는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사촌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0: 네.
1: FAO의 그 식량농업 박물관 및 네트워크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0: 네.
1: FAO 시범촌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성립 8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특별인증사업입니다.
0: 네.
1: 자연유산과 생물다양성 보호, 전통음식문화 계승,
0: 네.
1: 농촌교육과 관광융합발전, 그리고 혁신, 과학, 디지털 방식으로 농촌 그 지속가능 발전을 선도하는 특색 있는 농촌을 표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네.
1: 안도현 이도백화진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네.
1: 두산촌에서는 빙설경제, 온천, 휴양, 민속체험, 림화경제를 바탕으로
0: 네.

0: 네.
1: 전과 기업이 협력하여 고급 민박 군집을 조성하고
0: 네.
1: 전역 사계절 관광 생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0: 네.
1: 이를 통해 두산촌은 장백산 아래 첫 동네로 거듭났고 촌민들은 그 지역 내 취업을 이끌었으며
0: 네.
1: 촌 집체 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외 도나시 소산 취사촌이 선정되었는데
0: 네.
1: 이 촌을 보게 되면 녹색 농촌 관광,
0: 네.
1: 싸만 우로 수렵 문화
0: 네.
1: 등 핵심을 특징으로 두 곳이 관광지를 조성했고
0: 네.
1: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 양생 및 학술 휴양 견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촌은 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적 향촌 등 여러 그 국가급 영예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번에 선정된 두 촌은 다 자체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이는 우리 주가 그 향촌 진흥을 추진하고
0: 네.
1: 농업 문화 관광 네. 융합 발전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0: 네.
1: 우리나라 향촌 진흥 전략
0: 네.
1: 또 나아가서는 세계 각시 그 특색 향촌 발전에 훌륭한 본보기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0: 그렇네요.
1: 네, 특히 두산촌 경우 이번 선정은 그 선정은 다른간 농촌 품질 향상,
0: 네.
1: 농촌 미화,
0: 네.
1: 농민 소득 증대를 심도 있게 추진한 데 대한 국제적인 그 높은 인정이며
0: 네.
1: 장백산 일대 및 우리 주 농촌이 삼농 고품질 발전, 생태 지속 가능성 농촌 문화 관광 심층 융합 분야에서 내놓은 모범 답안입니다.
0: 그렇네요. 두산촌은 장백산과 가까운 마을이죠. 이 소산 취사촌은 길림성과 흥룡강성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1: 네. 두 마을은 완전히 다른 지리적 문화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두산촌은 장백산이라는 그 동북아 생태의 그 관문 마을로서
0: 네.
1: 보호와 개발 사이에서 그 놀라운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0: 네.
1: 반면 소산 취사촌은 350 헥타르의 그 압록강 수역이 만들어낸 습지 생태계를 자랑하며
0: 네.
1: 단풍잎과 동박 백로 등 희귀철새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0: 네.
1: 이 두 마을은 각각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산을 활용하면서도
0: 네.
1: 공통적으로 생태를 지키며 경제도 살리는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0: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 먼저 두산촌의 발전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두산촌의 집체경제 발전 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1: 두산촌은 장백산 중부 지역에 위치한 변백한 농촌 마을로 과거 그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0: 네.
1: 산림 자원 리용 효율이 낮았으며
0: 네.
1: 청장년 인구 유동이 크고
0: 네.
1: 마을이 그 농촌 집체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0: 네.
1: 농촌 활력 부족 등 산간 그 농촌이 그 공통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두산촌은 자체의 그 지리적 우세,
0: 네.
1: 생태적 우세, 민족 문화 우세에 입각해
0: 네.
1: 산업이 흥성하고
0: 네.
1: 생태가 쾌적하며
0: 네.
1: 마을 풍속이 문명하고
0: 네.
1: 생활이 부유한 농촌 진흥 그 정치적 요구를 단단히 잡고
0: 네.
1: 농업, 농촌, 농민 세 가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힘을 쏟아 품질을 높이고
0: 네.
1: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0: 네.
1: 그 결과 적적하던 산골로부터
0: 그렇죠.
1: 국제급 FAO 생태시범촌으로 화려하게 변모하였으며
0: 네.
1: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하며
0: 네.
1: 지속 가능한 산간마을로 농촌진흥 삼농발전에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0: 네.
1: 지금은 그 전급 집체경제 수입이 4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0: 네, 대단하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0: 네.
1: 생태유산을 경제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0: 네.
1: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빙설경제, 온천휴양, 민속체험, 리마경제 등 그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촌
0: 네.
1: 기업 협력을 통해 정교한 그 민박 집산지를 조성했고
0: 네.
1: 전역 전계절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0: 네.
1: 특히 사계절 문화 관광을 표방하며 봄에는 야생화 감상, 네. 여름에는 피서

0: 체험,
1: 네.
0: 예, 가을에는 수확 체험,
1: 네.
0: 예, 겨울에는 빙설 마을, 민속 마을로 변신한 등 그 계절별 특화 상품을 개발해
1: 네. 예,
0: 관광객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계절이죠. 예, 사계절 관광.
0: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메테사의 두산촌을 보게 되면
1: 네.
0: 삼농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예,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우선 농업을 기초로
1: 네.
0: 특색 생태 농업을 심층 발전시켜
1: 네.
0: 산간 마을이 그 현대 농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0: 예, 농업은 예, 삼농사업이 예, 근본 기초입니다.
1: 네.
0: 예, 두산촌에서는 예, 언제나 생태 우선,
1: 네.
0: 예, 녹색 발전 한선을 예, 주선하면서
1: 네.
0: 예, 과거의 그 일방적인 림산 개발 예, 분산식 전통 재배 방식을 과감히 포기하였습니다.
1: 네.
0: 예, 장백산이 우수한 산림 토지 자원에 예, 의거해
1: 네.
0: 림하 집체 생태 농업 예, 순환 녹색 농업.
1: 네.
0: 특색 브랜드 농업을 힘껏 발전시켜
1: 네.
0: 삼간 그 농업 자원을 완전히 활성화했고
1: 네.
0: 깊은 산이 비옥한 땅과
1: 네.
0: 림해 자원을 그 진정으로 농촌 부흥과 농민 부흥이 그 녹색 미천으로 만들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특히 그 림하 집체 그 축산 재배 체계의 구축은 한무의 그 림지에서 다중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예, 한마디로 개괄해 본다면 예,
1: 네.
0: 장백산 산간 림지 특점에 맞추어
1: 네.
0: 예, 두산촌에서는 림하 산업 배치를 과학적으로 기획하고
1: 네.
0: 현지 실정에 맞춰 그 림하 중약재 산나물 그리고 그 림하 식용균
1: 네.
0: 생태 과수림 림하 가축 방목 그
1: 네.
0: 다차원 립체 그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1: 네.
0: 예, 그래요 전통적인 단일 그 밭재배 방식으로부터
1: 네.
0: 임지 공간과 예, 그늘 자원을 예, 충분히 활용해
1: 네.
0: 그 위에서는 나무,
1: 네.
0: 중간에서는 약재,
1: 네.
0: 예, 땅에는 나물,
1: 네.
0: 지하에는 축산이라는 그 이러한 그 립체적 복합적 농업 생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예, 이에 모든 재배 축산 산업은 예, 엄격하게 유기농 생산 기준을 준수하여
1: 네.
0: 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은 예, 전 생산 과정에서 예, 통제되었습니다.
1: 네.
0: 예. 이와 함께 그 산림 자연 그 생태 환경에 의거해
1: 네.
0: 자연 성장 생태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1: 네.
0: 생산되는 중약재 림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하여
1: 네.
0: FAO가 제청하는 생태농업 지속 가능 농업 발전 이념에 완전히 부합돼
1: 그렇네요.
0: 그 장백산 특색 예, 녹색 산업 체계를 예,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두산촌의 성과 잘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소산 취저촌에 대해 얘기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마 두산촌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네. 소산 취저촌은 예, 물을 중심으로
1: 네.
0: 발전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1: 물.
0: 마을은 예.
1: 네.
0: 이 마을은 그 2017년을 기점으로
1: 네.
0: 당 건설 선두로 970만을 투자해 그 암로코 휴식곳과 그 암로코 어항
1: 네.
0: 두 대형 관광 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1: 네.
0: 예, 암로코 휴식곳에서는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12여 종의 꽃이 연달아 피어나 화려한 꽃바다를 이루며 그 고산 한지 장미는 그 관광용으로도 활용되고
1: 네.
0: 장미 과자 등 특색 농산물로 가공되어
1: 네.
0: 재배, 가공, 판매의 그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암로코 어항은 식음료, 숙박, 수상대절을 결합한
1: 네.
0: 종합 관광 시설로 관광객들이 그 호수 위에서 산과 맑은 물을 먼 산과 맑은 물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소산 취저촌에서는 그냥 장미꽃 관상하고 그 장미꽃 말리워서 파는 것을 네. 넘어서 뭐 2차, 3차 산업으로 과자 또 가공할 수 있는 이런 특색 농산물로 하다 보니 재배, 가공, 판매, 산업 그 사슬을
0: 네.
1: 구축했다는 말씀이죠.
0: 네.
1: 네, 이 농업과 관광이 융합 측면에서 두 마을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예, 네. 두산촌은 그 림하 립체 축산 재배 체계가 핵심입니다.
1: 네.
0: 예, 나무 위에는 그 양봉 나무 그늘 아래는 표고버섯과 림화삼 재배.
1: 네.
0: 땅에서는 방목을 통해 그 토종닭이나
1: 네.
0: 흑돼지를 키우는 그런 립체적이고 순환적인 예,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 네. 예,
0: 특히 가축 배설물을 발효시켜
1: 네.
0: 예,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1: 네.
0: 다시 밭에 돌리는 순환 농법을 도입해
1: 네.
0: 예, 화학 비료 사용량을 예, 획기적으로 줄이었습니다. 네. 예, 두산촌에서는 그 FAO 글로벌 시범촌 건설 기준으로
1: 네.
0: 에, 그 삼아 그 주거 환경 정비,
1: 네.
0: 기초 시설 업그레이드, 마을 풍경 품질 향상, 문화 관광 업태 에, 육성, 농촌 기초 시설
1: 네.
0: 최적화를 전방위로 추진해 에, 낮고 에, 락후한 산촌 마을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에, 그리하여 생태가 아름답고
1: 네.
0: 기능이 완비하며
1: 네.
0: 에, 업태가 풍부하고 그 화목하고 문명한 현대화하고 아름다운 네, 농촌을 건립하였습니다.
1: 네.
0: 네. 우선은 그 전역 그 주거 환경 정비로
1: 네. 네,
0: 마을 환경이 네,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두산촌에서는 네, 체계적인 그 주거 환경 향상 공사를 추진해
1: 네.
0: 촌이 그 도로 포장,
1: 네.
0: 정문 미화, 그 담장 정돈, 배수로 정비를 완료해
1: 네.
0: 모든 가구가 포종도로에 그 접하고 거리마다 그 깔끔하게 그 정비되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농촌 화장실 혁명,
1: 네.
0: 생활 쓰레기 분류 수거,
1: 네.
0: 예, 오염물 집중 처리 사업을 추진해
1: 네.
0: 그 마을 청계 활동을 예, 상시 전개해서 무질서한 물체의 적치, 허물어진 담벼, 예, 잡초 더미 등 농촌 그 고질병을 완전히 정리하였습니다.
1: 네.
0: 예. 동시에 그 조선족 민속 특색을 결합해
1: 네.
0: 민과 유백을 통일적으로 수리하고 특색 민속 정문을 조성하며
1: 네.
0: 그 조선족 전통 건축 풍모를 보존하고
1: 네.
0: 장백산 산림미학을 융합하였습니다.
1: 네.
0: 네. 그래야 그 가구마다 풍경이 있고
1: 네.
0: 마을마다 독특한 풍모가 있으며
1: 네.
0: 사계절이 그 아름다운 그 계절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농촌 발전 구도를 형성해
1: 네.
0: 예, 깨끗하고 정돈되며
1: 네.
0: 아름답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목표를 예, 실현하였습니다.
1: 네.
0: 예, 다음 유후 자원을 예, 활성화하여
1: 네.
0: 그 방치된 오랜 그는 그 농촌 집을 예, 지부의 민박으로 예, 변화하였습니다.
1: 민박으로 개변했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과거 인구 유동으로 예, 빈집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 네.
0: 두산촌에서는 촌 집체 경제 기업과 합작하여 촌민들이 그 주식에 가입, 통일 위탁 관리 등 방식으로 마을 내 유효 농가 예, 낡은 정원 유후 주택지를 활성화해
1: 네.
0: 조선족이 그 특색 고급 민박, 산림 양생 정원, 농촌 테마 대관을 일괄 조성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하여 본래 방치되고 폐허가 된 낡은 주택을 관광 접대, 민속 체험, 양생 숙박이 핵심
1: 네.
0: 업태로 삼아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예, 이를 통해 잠든 농촌이 그 자산을 활용하고
1: 네.
0: 마을 환경을 미화하는 동시에
1: 네.
0: 그 대량이 문화 관광 산업을 위 그 일자리를 그 새로 만들어 농촌에 그 지속적이고 그런 수익원을 공급하며
1: 네.
0: 유후 자원이 자산으로
1: 그렇죠.
0: 그 농촌 공간이 발전 공간으로 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0: 이와 함께 공중 편의 시설 완비로 농촌 서비스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1: 네.
0: 두산촌에서는 집체 경제의 그 발전 장대에 의거해
1: 네.
0: 마을 공중 건설에 꾸준히 수익을 되돌려
1: 네.
0: 농촌의 기초 시설 약점을 보충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농촌 관광 문화 광장,
1: 네.
0: 민속 전시관,
1: 네.
0: 주민 활동 센터,
1: 네.
0: 농촌 주차장,
1: 네.
0: 관광객 서비스 센터,
1: 네.
0: 공중 휴식 그 경관을 건립하였으며
1: 네.
0: 전기, 물, 난방, 인터넷, 안전 감시 등 기초 시설을 전면 보완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그리고 농촌 공중 서비스, 휴식
1: 네.
0: 서비스, 관광
1: 네.
0: 서비스, 민생 서비스가 전방위로 업그레이드돼 농촌의 기초 시설이 빈약하고
1: 네.
0: 공중 서비스가 부족한 옛 모습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0: 네, 주민들은 편리하고 완비화된 농촌이 그 현대 생활을 누릴 수 있고
1: 네.
0: 관광객들은 쾌적한 양질의 농촌 관광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소산취사촌은 녹색 농촌 관광문화 고기를 특색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암로코는 30여 종이 그 민물고기를 양식하며
1: 네.
0: 년간 민물고기 생산량이 약

0: 20만 건에 달하며
1: 네.
0: 예, 수산업 연간 생산액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1: 네.
0: 이것은 예, 단순한 업이 아닌 네. 관광과 결합된 체험형 업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예.
0: 또한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건강휴양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주민들에게서 그 농촌 생활이 진정한 매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서산지자촌에서는 암로커를 이용한 민물고기 결합한 체험형 업 발전, 유기농 재배, 농사체험 정말 그 천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살기 좋은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시설 개선과 주민 참여 정황 어떠합니까?
0: 예, 두 마을 모두 주민 참여형 발전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1: 네.
0: 두산촌은 마을 전체의 산림과 초원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환경 지분을 부여하고 예, 관광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1: 네.
0: 또한 젊은 층이 유출을 막기 위해 귀향 청년 그 창업 지원금을 마련하고
1: 네.
0: 예,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 그렇네요. 예,
0: 소산지산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천민 유수금의 사례를 보면
1: 네.
0: 예전에는 얼마 안 되는 반농사에 의존했지만
1: 네.
0: 지금은 꽃 가꾸기,
1: 네.
0: 물고기 가공 등 네. 관광 관련 업종에 참여해
1: 네.
0: 농사일을 하면서도 예, 연간 6, 7천 원의 수입을 예, 올릴 수 있었습니다.
1: 네.
0: 예, 촌 지도부는 주민들이 예, 모든 마을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 네.
0: 계절마다 일자리를 제공해 주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예, 밝혔습니다.
1: 그렇네요. 지금까지 두산청과 소산취사촌 각기 다른 매력과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이번 FAO 동시선정이 우리 주의 삼농발전에 어떤 거시적인 의의를 가지는지 말씀 주실까요?
0: 네, 이번 선정은 네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1: 네.
0: 첫째는 산과 물이라는 서로 다른 생태 자원을 활용한 성공 모델이 검증입니다.
1: 네.
0: 두산촌이 장백산이 그 산림과 빙설 자원을 활용했다면 소산취사촌은 암로코의 습지와 네. 수산 자원을 활용하였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가진 다양한 자연 자산을 각자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셈입니다.
1: 네.
0: 둘째는 국제적 인증을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1: 네.
0: FAO의 인증은 전 세계 어느 광고보다 더 큰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1: 그렇죠.
0: 이제 두 마을이 그 농산물과 관광 상품은 세계가 인정한 청정 상품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 수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신호가 켜졌습니다.
1: 네.
0: 셋째는 발전 모델이 그 표준화 가능성입니다.
1: 네.
0: 두 마을 모두 기업 플러스 전집체 플러스 주민이 협력 모델을 통해 발전해
1: 네.
0: 왔습니다.
1: 네.
0: 이 구조는 우리 주의 그 다른 농촌 지역,
1: 네.
0: 특히 산지나 기타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는 향촌 지능이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1: 네.
0: 두 마을 모두 전국 그 아름다운 휴가 향촌 등 국내 영예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 네.
0: 여기에 FAO 국제 인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1: 네.
0: 연변인 농촌 발전은 단순한 국내 수준을 넘어 국제적
1: 네.
0: 기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 네.
0: 이는 우리 주가 향후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행복 지수와
1: 네.
0: 생태 건강 지수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중요한 그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1: 그렇네요. 시대가 변하면서 농촌은 더 이상 락후한 공간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산청과 서산취사촌이 도전은 향촌지능 전략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연변의 농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마을이 관광지로 멈추지 않고 살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네.
0: 두산촌은 장백산이 그 제1촌으로서
1: 네.
0: 그리고 소산취사촌은 전국 가장 아름다운 휴식 마을로 각자의 그 브랜드를 구축하였지만 이 면에서 주민들이 그 삶이 윤택해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 네. 특히 이번 FAO 선정은 국제적 기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FAO는

0: 단순한 그 경제 성장보다 네. 더 나은 생산, 더 나은 영양,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생활이라는 그 4대 차원을 종합평가하였습니다.
1: 네.
0: 두산촌이 생태순환 농업과 사계절 관광, 소산지자촌이 그 꽃길 조성과 전통 의료문화 계승은 모두 이 기준에 부합되는 모범 사례입니다.
1: 네. 네.
0: 두산촌과 소산취사촌이 성공은 우리주 및 길림성이 향촌지능이 우수한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1: 네.
0: 생태 지속 가능, 농업 관광 융합 발전, 복지 가능,
1: 네.
0: 민생 장기적 유지 가능 등 성숙한 그 모델로
1: 네.
0: 중국이 산간 소수민족 농촌 그 삼농사비 고품질 발전이 길을 열었습니다.
1: 네.
0: 아울러 전국과 전 세계에 중국 농촌이 그 녹색 발전, 문화 계승, 공동 부유의 살아있는 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1: 네.
0: 앞으로 두산촌, 소산지자촌에서는 네. FAO의 그 시범촌 건설 성과를 꾸준히 공고히 하고
1: 네.
0: 녹색 농업을 더 강화하며
1: 네.
0: 농업 문화 관광 업태를 더욱 발전시키며
1: 네.
0: 농촌이 그 사업을 최적화하며 농촌 부흥 수입 창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오늘 연변대학 윤철우 박사님과 함께 안도현 두산촌과 도나시 소산취자촌이 새농촌 건설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 두 마을에서 시작된 큰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향촌지능의 물결 속에서 두산촌과 소산취사촌을 비롯한 우리 주의 모든 농촌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기 좋은 터전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 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